사랑은 강요가 없는 거잖아요. 갑자기 끼어드는 것은 그건 뭐 사랑이 아닌데 하나님 인간의 시간 속에 막무가내로 끼어들지 않고 인간이 조용히 됐을 때 들을 형편이 되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리고 그가 그토록 치열하게 살면서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그때가 꿈 그 밤입니다. 인간이 잠을 자는 그 시간에 이성이 잠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열정을 다 내려놓고 잠을 자는 그때 하나님이 이성을 넘어서 꿈에 역사하신 이런 장면들 그래서 뭐 우리 꿈에 찾아오신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게 살고 너무 시끄럽게 살고 너무 열정으로만 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꿈에 나타나겠습니까? 꿈에도 나타나시죠. 그렇죠? 우리 꿈도 많이 꾸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그분이 말씀하시도록 잠잠히 이 시시로 때때로 어쩌다 잠잠한 거 말고 시시로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좀 조용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다윗이 쓴 시편인데요. 참 아름다운 시편이죠. 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시끄러움을 경계해라. 기본적으로 우린 진짜 시끄러운 시대를 살죠. 라디오, 텔레비전, 휴대폰 그렇죠? 얼마나 매체가 가까운지 몰라요. 옛날에는 라디오는 늘 나왔던 것 같고요. 텔레비전도 6시인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저녁 6시에만 나오다가 아침에 나오고 지금은 뭐 케이블 TV로 아무 때나 나오는데요. 예전에는 그래도 조용한 시간이 있었어요. 고요한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시끄러운지 믿음에는 시끄러운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시끄러울 수 있고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시끄럽고 뭐 현란한 요란한 다채로운 어떤 그런 시대를 살지만 영혼만큼은요 조용하셔야 됩니다. 영혼의 시끄러움을 경계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잠잠히 말씀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떤가를 보세요. 육체는 좀 시끄러울 수 있고 정신도 좀 정신까지 시끄러우면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의 영혼에 대해서 다윗은 얘기하기를 잠잠히 하나님께 바라라. 고요히 잠잠히 이게 침묵하라는 뜻이거든요. 침묵하라. 가장 시끄러운 것은 외부의 소리가 아니라 결국 여러분의 입이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이 제일 시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뭐 외부적인 소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만은 집에 들어가면 안 들리잖아요. 근데 집에 들어가서 시끄러움을 유발시키고 만들고 키는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인 것인데 오늘 침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혼의 침묵, 우리의 생각의 침묵, 또 입술의 침묵을 할 때 비로소 아주 고요하게 그러나 힘이 되어 들려오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소유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듣지 못하면 믿음은 생겨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천둥번개,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건 뭐 참고적이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요. 누구도 고개도 못 들 정도로 위험 있게 말씀하십니다. 고개. 하나님이 천둥번개 치듯이 말씀하시면요. 그냥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들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위엄 있는 하나님. 또 예수님 우리에게 친근하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처럼.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죠. 아 이거였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고유한 음성. 그래서 분명히 헷갈리지 않게. 하나님의 음성은 진짜 들으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잘 안 들었기 때문에 헷갈린 것이고 고요하지 못한 상황에 들었기 때문에 전체를 못 들으니까 헷갈릴 뿐이지 진짜로 침묵하고 이 영적인 고요함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 그분의 음성은 크게 들리진 않을지라도 작게 들릴지라도 분명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혼란을 잠재울 것이고 여러분의 힘에 새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그렇게 생겨지는 거예요. 이 설교 시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침묵을 해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좀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시편을 참 많이 썼어요. 시편 다윗의 시편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비탄시 주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속히 응답하소서. 내가 사망에 놓여 있는 자 같은 일 이런 그런 그 어떤 소원의 간구를 이렇게 드리는 경우도 있어서 이 시편이 많이 나와요. 또 하나는 후기를 적어놓은 시편이 많습니다. 후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의 이야기를 보면 막 그 현장에 나와요. 홍해 동풍이 불어서 급하고 홍해 동풍이 불어서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한지라. 굉장히 역동적인 장면이 거기서 그래요. 니네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러죠. 보라가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후기가 나와요. 모든 풍랑이 다 그 홍해가 다시금 원상복귀되고 이스라엘은 건너고 애굽의 군대와 추격하는 모든 사람이 말과 그 탄자들이 다 죽고 난 그 장면을 이스라엘이 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일의 해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후기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후기를 써야 그때 비로소 믿음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해결되면 끝인 거예요. 마치 그 요즘에 안 그랬습니다만 시골에 가면 농사 지을 때 막 모낼 때 뭐 막 이양기 하다가 못 끝나면 모내게 다 끝나면 경운기를 막 저기 처박아 놓고 농기계가 얼마나 비싼데요, 그죠? 트랙터 처박아 놓고 우리 그런 교육 많이 받았어요. 그 일본에 가면 일본 사람들은 사판자루도 깨끗이 해서 기름칠해서 걸어놓는다. 한국 사람은 그 비싼 경운기 트랙터를 쓸 때는 쓰고 나면 그냥 그 자리에 처박아 놓는 거예요. 풀이 무성화. 그 가을에 또 몇백만 원들을 고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인데요. 신앙이 그런 식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작할 때는 막 주야를 부르다 끝나면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면 믿음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지 않는 것은 치유되지 않는다고 헨리 나우인 얘기한 거잖아요. 기억이 나야 되고 후기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다 고요하게 잠잠하게 주님께서 이 끝날에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난 이후에 내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일기를 쓰셔야 돼요. 계획성 일기를 쓰는 것만이 아니라 하루를 마감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끝냈을 때 또는 중대한 일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말씀하시는 사건이 아니라 표적으로서 말씀하신 것은 문장을 얻어야 되거든요. 오병이어 기어 배부른 게 아닌 거잖아요. 내가 생명이 떡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의 문제나 일의 해결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그 후기를 알게 하시는 거죠. 떡을 먹어서 배부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생명이 떡이다. 눈을 뜨게 하신 그 기적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분은 생명의 빛이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다 그런 식으로 전개해야 되잖아요. 후기가 이만큼이에요. 이거는 침묵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건 쉬워요. 일이 이루어지는 거는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후기를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적어나가는가. 사건 해결만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는 고요한 중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역동적으로 일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다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후기를 적어야 돼요. 그래서 큐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큐티가 중요하고 일기가 중요한 거죠. 그러한 중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많이 쌓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침묵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내용이나 침묵하여 하나님은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침묵하고 또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좀 이렇게 보호를 해, 우리 영혼을 보호해야 될까? 임마누엘 칸트가 그런 생각이 많았던 칸트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유를 드리기 위하여 너의 이성을 제한하라.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여유를 드리려면 여러분의 이성을 제한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중에 가장 높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이성을 제한하고 입을 다물고 내면의 세계를 다물고 침묵해야 되는 거죠. 이건 중세의 그 경건의 기본이죠. 판단을 중지하고 침묵하여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경건의 기본이에요. 막 떠들면 안 돼요. 멈춰야 돼요. 때로는 기도도 멈춰야 돼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기도로 전환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잠잠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동사적인 것들을 가지고 잠잠해야 돼요. 동사적인 일들에 대한 잠잠함이 있어야 돼요. 이 시편 62편은 얼마나 아름다운 시편입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그렇죠? 다 아시죠? 하나님만. 그 찬양은 언제나 불러도 은혜로워요. 영감으로 지은 찬양이라. 그 노래의 출처가 하늘로부터 온 것 같아요. 언제나 불러도 90년대 나온 찬양인데요. 우리 청년 때 나온 찬양인데 여전히 지금 들어도 참 은혜로운 찬양이에요. 왜냐하면 원본이 좋기 때문이에요. 이 62편 자체가 좋은데 62편을 가만히 보면요. 저희 원문으로 이렇게 보고 오면 이 본문에는요. 그 동사가 안 나옵니다. 물론 중간중간 서술은 나와요. 뭐 흔들리지 아니하리 이런 동사가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주시하는 그런 장면의 구절구절들 1절, 2절, 5절, 6절, 7절 이런 데는 동사가 안 나오고 명사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나의 영혼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문을 보면은
그

나오는 도다 이런 표현 없어요. 뭐 이시오도 안 나와요. 반석 이시오 이시오 없어요. 원문으로 보면 물론 한글은 써놨죠. 왜냐하면 그래야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 시편을 쓴 다윗만이 알 수 있는 그 느낌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시오 나오는 도다 이렇게 서술을 해놨습니다. 원문을 보면 나오는 도다 이런 게 안 나와요. 그냥 명사의 열거예요. 제가 한번 그 다윗이 쓴 시편처럼 좀 이렇게 다 끊어버리고 원문에 가깝게 한번 이렇게 낭독을 해드릴게요. 오직 나의 영혼 침묵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으로부터 나의 구원이 이거예요. 우린 오직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렇게 이게 한 문장이잖아요. 근데 원문은 한 문장이 아니라 그냥 달락달락달락인 거예요. 이게 한 문장이 아니에요. 우린 문장에 집착하는데요. 원시편은 오직 나의 영혼 침묵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으로부터 나의 구원이 이게 1절이에요. 여운이 굉장히 많죠. 2절 오직 그분은 나의 화위 그리고 나의 구원 나의 산성 이시오가 없어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건 문장이죠. 5절 오직 나의 영혼 하나님을 향하여 침묵할 때 참으로 그분으로부터 나의 소망이 이딴 없어요. 나의 소망이 여운이 굉장하죠. 오직 그분 나의 바위 그리고 나의 구원 나의 산성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7절 하나님께 나의 구원 그리고 나의 영광 나의 힘의 바위 나의 피난처도 하나님 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여운이 있습니다. 완성된 문장이 아니에요. 지금은 다 우리 1절부터 이게 완성된 문장으로 나오잖아요. 12절까지. 근데 원문은 완성된 문장이 나오지 않고 단어만 열거를 해요. 이게 참 묵상을 하는 고수의 이야기 같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명사형으로만 그 나열을 합니다. 명사와 동사가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을 동사적 전개라면 그분은 무엇을 하시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무엇을 하셨다.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셨다. 그죠? 이거는 동사적인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본문은 다윗은 하나님을 동사적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않아요.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또는 무엇을 내 삶에 하고 있는가를 얘기하지 않고 그분의 존재를 묵상하는 거예요. 아, 그분은 나의 구원, 피난처, 산성, 요새. 명사적, 그러니까 정체성에 대한 하나님을 정체성에 대한 그러니까 존재의 본질이죠. 소위 말해서. 그 하나님을 묵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무엇을 하셨는지를 묵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오는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무슨 일을 행했는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잘 계신지, 하나님 여전히 사랑이신지, 하나님 권능이신지, 요새인지 하나님에 대한 존재, 존재의 본질, 정체성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문장에 집착을 합니다. 인생을. 그래서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합니다. 한국, 주어, 목적어, 동사.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서술까지 가야 돼요. 이것도 모자라서 거기에다 부사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가 아니라 이것을 주셨다. 이것도 모자라니까 앞에다 부사죠. 많이 많이 주셨다. 이래야지 좀 이렇게 뭐가 기별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문장을 완성하려고 해요.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막 부사적 표현을 써가지고, 그죠? 막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문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될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 보는 거예요. 너무 딸린 것들이 많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이러면 벌써 한 문장이잖아요. 그죠? 그거 말하냐고 주의 음성을 못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원문은 나의 반석, 나의 구원, 구원이 그런 거예요. 다시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거죠. 우리는 묵상을 너무 이렇게 인생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인생을 문장을 완성하려고 하는 거죠. 특히 자기 당대의 자기 인생 가운데 너무 아름다운 문장, 너무 화려한 문장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동사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소망이 나왔다는 거냐 안 나왔다는 거냐 나의 구원이 나왔다는 거냐 이러는 거예요 지금요. 다윗은 그런 게 아닌 거죠. 나의 영혼 침묵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으로부터 나의 구원이 그것까지만이에요. 우리는 성질이 급해요. 구원이 나왔다는 얘기냐 안 나왔다는 얘기냐 그죠? 빨리 얘기를 해달라. 소망이 나온다는 거냐 안 나온다는 거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묵상이 안 되네. 동사에 집착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일의 끝을 집착하지 마세요. 알파가 되시면 오메가도 있는 것이요. 그리고 동사적인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설명이 길어요.

다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그 욥기 이야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는요, 네 명이 모여서 떠들어도, 다섯 명이 모여서 얘기해도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동사는 하나님, 동사적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그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그것과 그거에 대한 보증, 성령으로 이외에는요, 다른 것들은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그런 동사적 이해를 또는 동사적 자기 인생에 대한 것을 절제를 하고요, 명사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고 오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문장에 집착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있으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이 쓰고 소망이 있네. 물론 그 중요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가?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있다면 최고인 거죠. 그건 영원한 것들인 거예요. 그것이 만들어가는 동사적 일들은 딸려오는 거겠죠.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역사가 왜 없겠습니까? 사랑이 있는데 왜 사랑의 수고가 없겠습니까? 소망이 있는데 왜 소망의 인내가 없겠습니까? 인내가 안 되고 수고가 안 되고 어떤 행실이 안 되는 건 앞에 명사적인 것들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우리는 자꾸 동사적으로만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은 권능, 나의 요새,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고까지만 있고 없고의 문제는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분에게 있는 거니까. 그분이 일을 행하시면 행해지는 거지만 설령 행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동사적으로 없을 뿐이지 명사적으로는 있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다윗이 이렇게 묵상을 하는 것 참 귀한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동사, 부사로 막 충만해진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볼 굉장히 중요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피난처로 들어갑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본문 2절에도 말씀하고요. 또 6절에도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라고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피난처와 요새라고 이제 다윗이 그렇게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피난처와 요새는 그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보호를 입지 못해요. 요새는 들어가야지만 보호를 얻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이 요새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요새인데 하나님이 피난처고 요새이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 요새 안에는 뭐가 있을까? 요새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입 다물고 침묵하고 들어가는, 세상의 모든 걸 차단하고 그 요새이신 하나님, 그 피난처이신 하나님 요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을까? 히스기야가 자신의 그 요새, 무기창고를 바벨론 사절단들에게 다 보여준 내용이 열왕기 하의 20장에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기본적으로 요새 안에 뭐가 있는지가 나와요. 거기 보면 자기 보물,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 요새 안에는요, 비싼 게 들어있어요. 향품도 들어있고 기름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전시에 쓸만한 써야 하는 그런 비상식량도 들어가 있죠, 당연히.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군기고, 뭐 핵폭탄이 들어 있고, 뭐 이런 게 들어 있는 거예요. 이 요새, 요새는 기본적으로 무장화되어 있어요. 그 안에는 우물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중세 그 유럽의 성들을 가 보면 우물은 필수고요, 무기고 있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안에. 그러면 요새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요새에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십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의 요새 안에는요, 총, 칼 없어요. 돈 없어요. 비상식량 없습니다. 세상이 쓸만하다고 말하는 것들 우리가 그토록 모자라서 부사적으로 더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피난처이신 하나님 요새 안에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만약 그것을 원한다면 그냥 갖다 그냥 나올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 피난처이신 하나님 안에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충만히 계신 거예요. 우리가 침묵하고 묵상을 하여서 하나님께로 나가 그 피난처 안에 거하면서 결국 무엇을 보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가지고 나오냐 할 때 하나님의 유일성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거기에 계신 거예요. 다른 물론 삼위 하나님이니까 삼위 계시겠죠. 삼위 성부, 성자, 성령 계신데요. 그 안에는 어느 것도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포악 의지하지 말고 탈취한 것을 허망하지 말고 재물 늘어도 마음 두지 말아라. 하나님의 요새 안에는 아무것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그것도 유일하신 하나님.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믿음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유일성을 충만함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쉽게도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좀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아쉽게도 한 분인 거죠. 근데 단 한 분으로서 모든 만물보다 크시다는 것입니다. 단 한 분으로, 한 분이심에도 모든 만물보다 크시고, 유일의 분으로서 그 어떤 다수보다 능하시다는 거죠. 수천만 명이 있어도 이 일을 못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유일성인 거예요. 유일함의 충만함인 거예요. 유일한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만 한대요. 아, 왜 사랑만 하십니까? 좀 다른 것도 좀 하시면 좋겠죠. 사랑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일한 사랑이 세상의 모든 은금의 어떤 풍성함보다 크고 위대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유일성,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한 분으로서 만물을 충만하게. 에베소서 위대한 말씀.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그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충만하게 채우려면 5만 걸 다 넣어야 충만하게 될까 말까인데, 한 분이신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유일히 무수한 것을 채운다는 거예요. 믿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 문제, 자식 문제, 왼수자다. 그죠? 돈 문제, 좋아진 듯 하지만 또 다시 그냥, 예.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무수한 문제. 그러나 유일하신 그분이 무수한 문제를 채우는 거죠. 그리스도의 한 번의 사랑이 인간의 무수한 죄를 영원토록 속죄하신다. 그리스도의 한 번은 영원한 시간보다 긴 거예요. 깨닫음의 길을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한 번의 사건은 영원한 시간보다 더 긴 거죠. 하나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는 무수한 것보다 많은 것이고 영원한 시간보다 긴 것이고 그 한 분의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풍성하시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직 한 분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면요, 세상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오직 한 분, 이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 떨어지면요, 하나를 놓치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복잡해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인생은 단순합니다. 성경 읽고 기도 많이 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얘기예요. 믿음 생활 잘해보세요, 여러분.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런 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술, 담배 안 하고 웬만큼만 하면 나만큼은 된다, 아들아.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제 아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어떤 분의 책을 읽고 제가 제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술, 담배 안 하고 웬만큼만 하면 너도 아빠처럼 된다 얘기했어요. 예, 할렐루야. 예. 인생이 여러분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 그냥 기도 생활 신실하게 주님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음성 듣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 유일을 이해를 못하니까 세상이 무수한 막 길이 열린 것이 뭐 복잡하게 되고 이 한 분으로서의 어떤 안정감을 얻지 못하니까 세상의 모든 게 다 위태로워 본 거예요. 하늘의 새도 여기 떨어질 것 같고 그죠? 날아가는 비행기도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얼마만큼 그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 하나님의 요새 안에는요 아무것도 안,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면 은금이 이야기는 안 나와요.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가면 육체의 질병의 얘기도 나오지 않아요. 진짜 그 세계로 들어가면 오직 요새 충만한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보고 오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이해함으로 모든 것은 다 새롭게 와닿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죠. 다윗이 오늘 말씀 정리 좀 하면서 다윗이 요새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11절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다. 원문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셨고 나는 두 번 들었다. 이런 뜻인데 어쨌든 확실하게 들었다는 거죠. 요새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들은 거예요. 이게 다윗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음성이 뭐냐면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 다윗. 이 힘이, 원문은 힘은 나에게 속한 거야. 걱정하지 마라. 저들의 병력이, 말과 병거와 또는 여러 가지 뭐 있다 할지라도 저들의 힘이 나를 이길 수 없어. 힘은 나에게 속한 거야.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사실 여기 좀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가 있는 말씀인데요. 힘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힘의 인격성이에요. 힘의 인격성. 세상에 모든 힘은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기계는 힘을 써도 인격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 에너지가 많지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풍력도 우리가 다룹니까, 여러분? 부는 걸 쓰는 거지. 뭡니까? 수력도 우리가 마음대로 합니까? 물이 와야 쓰는 거지. 하나님은 인격성, 하나님은 힘이신데 힘의 인격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0: 기꺼이 하는 자를 다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셔서 힘있게 만드시는 각 사람의 처지와 형편에 맞게끔 힘을 주시는 힘, 인격성 믿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 보면 행한 대로 갚는다고 이제 12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힘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하나님의 힘은 도덕성이 있어요, 여러분. 토인비가 얘기했죠. 모든 역사의 흐름에는 하나님의 도덕성이 흐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힘은 도덕성이 있어요. 도덕성. 예수를 믿고 죄 씻음 받고 성령 그 안 내주하면요. 의인이잖아요.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 공급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리고 자랑할 것은 없지만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힘은 도덕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은 거기에 필요한 모든 쓸 것, 쓸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으면서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이게 소망이라는 단어가 밧줄을 묶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면 돈을 받아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어떤 것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나를 묶는다. 이걸 경험하고 오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단어는 줄을 묶다. 밧줄에 묶다. 하나님과 내가 묶여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묶여있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죠. 말씀 맺으면서요. 인생이 두렵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너무 복잡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가셔야 돼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이 은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토요강단 지금까지 푸른숲 성산교회 최임성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푸른숲 성산교회 054-272-7974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강단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안녕하세요. 쉬운 클래식 김아은입니다. 오늘도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2: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매주 어떤 클래식에 대해서 배우게 될까 참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오늘 주제가 결핍 충만
2: 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대 충만이라고 보내드렸고요. 네. 요즘 우리가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수련회가 교회마다 굉장히 많잖아요. 수련회를 생각했을 때 믿지 않는 친구들도 참여해서 전도가 되어주면 참 좋겠다라는 의미를 많이들 가지고 준비를 하실 텐데
1: 그쵸.
2: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일정들을 보면서 작곡가 중에는 누가 전도왕이 될 수 있을까?
1: 전도왕이요?
2: 네. 전도왕이라는 상을 준다면 누가 가장 적합할까? 물론 제 기준입니다.
1: 네.
2: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오늘 그런 작곡가와 조금 힘들 수 있겠다 싶은 작곡가 두 분을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첫 곡은 찬송가 411장 준비했고요.
1: 네.
2: 아, 내 맘속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찬송인데 주가 항상 계셔. 어디예요? 내 마음속에.
1: 아, 네.
2: 이제 내가 주를 어떻게 떠나서 살까? 라는 것에 우리 마음을 가득 담아두신 뒤에 전도왕을 꿈꾸면서 오늘의 작곡가를 만나보겠습니다.
1: 이 찬송가를 이렇게 접근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찬송가 411장 아, 내 마음속에 함께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새 찬송가 411장 아, 내 마음속에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0: 오늘 결핍 충만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 네네.
0: 네, 전도왕을 꼽는 그런
1: 네.
0: 시간이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1: 네. 왜냐면 어떤 결핍이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하기가 좋을까? 아니면 무언가 충만한 사람이 접근하기가 좋을까? 그것마저도
0: 네.
1: 어쩌면 취향의 차이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극단적인 작곡가들 두 분을 모셔왔고요. 첫 곡으로는 에릭 사티라는 작곡가의 난 당신을 원해요라는 곡을 들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하은 PD님,
0: 네.
1: 제가 선택지를 세 가지를 드릴게요.
0: 네.
1: 흰색 음식만 먹어야 하고요. 흰색
0: 네.
1: 음식이라면 뭐 우유, 그리고 뭐 계란도 흰자,
0: 네.
1: 생선도 껍질 없는 흰살 생선, 뭐 이런
0: 오.
1: 것을 얘기하겠죠.
0: 네.
1: 그거 하나, 그리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우산을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긴 검은색 장대 우산이요.
0: 네.
1: 자, 그리고 세 번째 것은 10벌이 넘는 옷을 평생 같은 옷으로만 입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0: 네.
1: 세 가지 중에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0: 어머.
1: 어떤 거 하시겠어요? 정말 어머죠, 어머. 그래도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거 하실 거예요?
0: 하나를 무조건 해야 되는
1: 무조건 해야
0: 상황인 거죠.
1: 됩니다. 네.
0: 흰색 그 음식만
1: 음식만
0: 먹을 거냐,
1: 먹는가?
0: 우산을 언제
1: 반드시,
0: 어디서든.
1: 언제 어디서든.
0: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떤
1: 세 번째가
0: 거였죠?
1: 같은 옷만 입어야
0: 같은
1: 됩니다.
0: 옷만 입는 거.
1: 네.

0: 와, 정말 셋다 사실 너무 어렵지만 1번은 제가 살찔 것 같아서 안될것 같고요.
1: 네네.
0: 3번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남들 보기에 그래도 좀 단정해 보여야 되는데
1: 네네.
0: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고민이 되고, 차라리 손이 좀 불편하더라도 우산을 들고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
1: 네.
0: 2번 선택하겠습니다.
1: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2번
0: 네.
1: 말고는 이게 너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
0: 네.
1: 이렇게 여쭤봤냐면, 에릭 사티라는 작곡가는 이세 가지를 다 했습니다.
0: 네?
1: 흰색 음식만 드셨고요. 그리고 우산을 항상 가지고 다니셨는데, 여러분, 우산의 용도는 비가 올때 쓰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막상 비가 오면 우산이 젖을까봐 코트 안으로 숨기셨어요.
0: 네?
1: 그러니까 우산을 모시고 다녔다라는 그런 표현이 더 맞을 만큼,
0: 애지중지했나 보네요.
1: 네, 그러고요. 옷은 딱 똑같은 스타일의 옷을 한 18벌은 있으셨던 것 같아요. 한 벌이 해질 때까지 입고 돌려서 입지도 않으셨어요. 하나가
0: 네.
1: 못 입게 되어질 때까지 평생 그렇게 하셨는데, 이 정도 되면 우리 표현으로 괴짜다라는 표현을
0: 네.
1: 쓸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럴 것
1: 그런데
0: 같고요. 강박?
1: 여기에서,
0: 네.
1: 네, 음악을 먼저 한번 들어보실게요. 이 음악을 그런 성품의 작곡가가 지었다고? 라는 생각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곡을 일단 감상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의 저희가
1: 네.
0: 배경의 지식만 가지고 한번
1: 네.
0: 음악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릭 사티의 난 당신을 원해요입니다.

0: 네, 오늘 쉬운 클래식 첫 번째 이 곡이었습니다. 에릭 사티의 난 당신을 원해요 함께 듣고 오셨는데 앞서서 좀 괴짜 같은 그런 성향이 있으셨다는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1: 음악은 어떠세요?
0: 너무 다채로워요. 네.
1: 그렇죠. 너무너무 마음에 무언가 되게 샹송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0: 맞아요.
1: 프랑스 작곡가이시고요. 가구 음악. 그 작곡을 많이 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가구 음악은 뭐냐면 결국 배경 음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제가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점은요. 우리는 연주를 들으러 가는 거잖아요.
0: 네.
1: 집중해서. 근데 에릭 사티는 정말 싫어했어요. 본인의 연주를 집중해서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0: 네.
1: 얘기를 합니다. 내 음악을 이렇게 집중해서 듣지 마세요. 그냥 배경으로 들으시고 책도 읽으시고 담소도 나누세요. 집중하라고 만든 음악이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피디님 여기서 이제 본편이에요. 이런 에릭 사티가 전도자로 나선 거예요. 똑같은 코트를 입고
0: 네.
1: 그리고 우산을 들고 흰색 음식만 먹는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0: 네.
1: 왜냐하면 일단 본인의 그 어떤 습관들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0: 네.
1: 저는 제일 어렵지 않을까.
0: 저는 좀 오히려 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도망갈 것 같은데요.
1: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흰살 생선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요거는 조금 너무 이렇게 딱 정해진 것들이 있으셔가지고 여러 사람을 만나기는 어렵지 않았겠나. 그래서 또 사람도 한 번도 집으로 부르신 적이 없으세요. 이분은. 그래서 에릭 사티의 집이 어땠는지 아는 분들은 연인 정도 그렇게 되시겠죠? 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반대급부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0: 네.
1: 저는 이 작곡가의 곡보다 이 작곡가의 성정을 정말 사랑합니다. 로시니라는 작곡가이고요.
0: 네.
1: 보통 오페라 곡을 많이 작곡을 하셨어요.
0: 네.
1: 그런데 로시니는 30대 중반에서 후반쯤에 그만두시고 전업을 하십니다. 자, 음악가가 전업을 한다고 하면 보통 뭐 어떤 거 상상하실까요?
0: 음악가가 전업을요?
1: 네, 무얼 할수 있을까요?
0: 그러게요.
1: 그쵸.
0: 무슨 어디 그 극단 같은데 무슨 뭐 감독같이
1: 그쵸.
0: 들어가야 하나?
1: 결국은 같은 맥락의 어딘가로 가셔야 될것
0: 네.
1: 같은데
0: 네.
1: 요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요리사가 되십니다.
0: 예상을 못 하겠네요.
1: 그렇죠.
0: 네.
1: 먹는 걸 너무너무 즐겨 하셨는데 그 먹는 것 자체의 포만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음식을 만드는 것, 음식의 그 어떤 과정들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지금 로시니의 그 음식 경연 대회도 있고요.
0: 그래요?
1: 로시니 이름을 딴 스테이크 그런 것도
0: 네.
1: 있습니다. 피디님은 무언가에 절망해서 울어보신 적이 뭐
0: 너무 많죠.
1: 너무 많을까요?
0: 네, 많습니다. 많이,
1: 로시니는
0: 네.
1: 세번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번이 먹는 거랑 관련이 돼 있어요. 샌드위치를 강에 떨어뜨렸을 때 우셨대요. 근데 그거는 너무나 우리가 볼땐 일반적인 일 같잖아요. 근데 나머지
0: 네.
1: 두 번은요. 본인이 작곡한 곡이 초연에서 실패했을 때, 울만하죠. 나의 그 어떤 자식 같은 작품을 내어놓았는데
0: 그 정도는
1: 실패했으니까요. 파가니니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0: 네.
1: 너무나 연주가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수 있나라는 분의 연주를 보고 나는 무엇인가 너무 놀래서 한번 우셨고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심각하게 우신 게 이제 송로버섯을 넣었던 샌드위치가 강에서 떨어졌을 때. 그때 세번 우셨다고 이렇게 남을 정도면 정말 음식에 대해서 진심이다.
0: 네.
1: 보통은 이 일을 할수 없어서 그만두고 우리가 무얼 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그런 고민이 아니라 나 이제 이거 그만하고 이거 할래. 이런 느낌으로 전업을 하신 작곡가. 그럼
0: 네.
1: 제가 뭐 생각했냐면요. 아, 전도왕은 로스인이다. 왜냐면
0: 왜요?
1: 본인이 만든 음식을 대접하면서 그리고 얼마나
0: 맞다.
1: 유쾌하셨겠어요. 정말
0: 그쵸,
1: 음식을
0: 그쵸.
1: 사랑하는 이의 모습이란
0: 네.
1: 상상만 해도 행복한 느낌이 들거든요.
0: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음식도 물론 만드는 것에 어떤 희열을 느끼실 수 있겠지만
1: 네네.
0: 결국 또 먹어주는 사람에게
1: 맞아요.

0: 애정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1: 맞아요. 그래서 그 유연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전도하면 루시니는 전도왕이 되지 않았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께는 윌리엄 텔 서곡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서곡은 우리가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꽉찬 음량을 듣는데 오늘은 레이어스 클래식과 플룻, 악기가 네 대만 나옵니다. 첼로, 바이올린, 피아노, 플룻까지만 나오는데도 풍성함과 더불어서 플룻의 속주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으실 것 같아요. 우와, 플룻으로 이렇게 빠른 연주가 귀에 쏙 들어오게끔 되는구나를 오늘은 네 대의 악기로 만나보시겠습니다.

0: 네, 로시니의 윌리엄 텔 서곡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1: 저는 PD님의 감상이 꼭 듣고 싶습니다. 어떠셨습니까?
0: 아니, 사실 네. 듣는데 아까 이제 앞서서 플룻의 어떤 속주에 대해서도 네네. 말씀하셨지만 네. 정말 말 많은 새가 빠르게 빠르게 말하는 것 같다.
1: 너무 감상평이 좋은 것 같아요.
0: 계속 짹짹짹짹짹 하면서
1: 맞아요. 네.
0: 아 뭔가 이 분노일까요? 말 많은 새의 어떤 그런 말을 듣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감상을 좀 네, 네. 전해드립니다.
1: 전체 오케스트라 연주와는 조금 다른 감상을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곡을 한 곡을 더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볼까 싶은데 PD님은 아직 이제 솔로이시니까 네. 아이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셨을 수 있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나중에 결혼하면 아이를 세 명을 낳아야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꼭 세 명이라는 걸 항상 네, 하나입니다. 저도 혼자 자랐고요. 네. 그러고서 이번 주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주 예배에서 제가 발달장애 우리 제자 아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같이 연주도 하고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세 명이라고 얘기했었지만 정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0: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도 많이 느낍니다.
1: 왜요?
0: 잘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이에게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미안해,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서 그래 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타자기는 실수하면 지울 수가 없다 그래요. 우리는 다른 버튼 눌러서 뭐 이렇게 문서 작성을 할때 지울 수 있는데 타자기는 한번 작성을 하면 그대로 출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전도하다가 좌절을 맛보신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실수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실 거라서 나무를 보지 마시고 전체 맥락인 숲을 보시면 좋겠다를 오늘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1: 아멘.
0: 실수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여러분 우리도 전도왕을 꿈꾸는 삶을 한번 살아볼미 어떨까? 네, 생각해 봅니다.
1: 오늘 끝곡도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네, 어떤 곡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첼로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첼로 연주자가 연주를 하고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여러분
1: 아멘.
0: 모두 그리고 저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오늘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을 대신 전해드리면서 오늘 쉬운 클래식은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수혜 교수님과 오늘도 따뜻한 말씀 많이 나눴는데요. 교수님, 보내드리기 싫지만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반석. 말씀의 반석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할렐루야 교회 성동경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영혼 구원의 주님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본문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나옵니다. 유명한 치유 본문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이 치유가 많았습니다. 축사도 많았습니다. 옛날에 귀신도 그렇게 많았구나. 지금은 시대가 발전해서 귀신이 없는 거구나. 착각을 합니다. 다른 형태로 숨어 들어와서 변장해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직함으로 귀신 들렸다고 주님께 찾아 나올 수 있었고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귀신 쫓아내달라고 기도를 부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진실했고 용감했죠. 본문에 그런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는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다. 귀신을 다 내쫓아주셨다 말씀합니다. 이 본문이 목적 같으나 목적은 아닙니다. 너무너무 기뻐할 일이지만 목적은 아닙니다. 평생을 두고 자랑할 만한 일 같지만 목적은 아닙니다. 내게 자랑할 것이 많아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내가 살았다. 그것이 내가 천국 가는 조건이 전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는 목적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성령님이 맞추어다오. 내가 역사한다. 영혼 구원에 맞추어다오. 내가 역사하고 있다. 지금도 역사한다. 우리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 창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지만 모릅니다. 아버지를 잊어먹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타지에 가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잘 사는 인생입니까? 여기서는 부모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저기 다른 도시에 가서는 모든 사람들이 우르르 볼 만한 삶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행복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얼마나 큰 축복을 느끼겠습니까? 그냥 믿으면 복을 받는다 할 때는 그렇게 축복받을 힘이 내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할 땐 어디서 오는지 근거도 없습니다.

없이 제한도 없이 초월적으로 축복받을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영원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귀히 여기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거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상 주실 거야. 그렇게 삽니다. 잘 삽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 아픕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더 경건하게 탁월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면 언제든지 나 우리 아버지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말할 수 있죠. 어떻게 아들인데 딸인데 감히 내 아버지입니다, 내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말 못합니까?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러므로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자격으로 말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나 좀 괜찮기 때문에 나 딸이라 해도 괜찮을 거야, 나 아들이라 해도 괜찮을 거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축복받을 열망과 자신감이 항상 빛나는 강물처럼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임을 알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번성하게 되는 것, 이것이 기적의 목적입니다. 목적을 살리면 이것이 따라옵니다. 1번은 영혼 구원입니다. 따라오는 것이 기적입니다. 필요한 기적입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종류의 역사들이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주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이 본문에는 치유의 영이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읽으며 그 은혜를 받읍시다.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 들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동참을 합니다. 어떻게 능력도 없는데,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데리고 오는 것으로?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하시는 주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입니다. 그 다음 봅시다.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죠.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네. 예수님의 치료는 무제한입니다.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의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의 죄책감도 제한이 될 수 없어요. 아, 나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 나는 이 고통 마땅해. 그런 것이 100번, 1000번 마땅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죠. 병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괴로움을 주기도 하지만 이 귀신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도 믿음을 주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 주신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가진 것 같아서 믿음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믿음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믿음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믿는 자가 되어 살아간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시시한 믿음으로 왜 바뀌어졌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믿어도 시시한 것 같아요. 힘이 안 나요. 다른 것으로 내가 감정도 살아나고 흥분도 되고 열정도 막 자극이 되고 한데 믿음은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다른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이, 어둠의 영이 이런 믿음을 줍니다. 믿음을 속이는 거죠. 믿음을 혼선하게 합니다. 회방합니다. 그리고 지적인 믿음으로 갑니다. 안다. 그러면 믿는 줄 알아요. 나 예수님 알지. 설명 쫙 합니다. 믿는 줄 알아요. 성경 이야기 쫙 합니다. 잘 알아요. 몇 장 몇 절 쫙쫙 알아요. 그 믿는 줄 압니다. 열매 나타나는 것이 믿음인데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열매 믿음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온전한 믿음 이름은 열매 믿음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지식 믿음을 줘요. 알면 되도록, 아는 것으로 끝나도록, 알면 됐다 그럽니다. 그리고 특징이 복잡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은 거죠. 우리가 복잡해지는 비결, 말이 많아지는 것. 말을 많이 하면 마음이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몰라요. 돕는 말도 섬기는 말도 많아지면 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내 마음이 복잡해지면 나는 열심히 알고 섬기고 말하는데 상대방은 전혀 모릅니다. 복잡해가지고 뭔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다. 복잡합니다. 말이 많아. 귀신의 특징은 말이 많아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성경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모습 보여주죠.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 또 더 이상한 것이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좀 안 이상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신들 보고 말하지 말라고. 귀신들이 막 예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막 말합니다. 믿음을 회방하는 겁니다. 지식 믿음입니다. 열매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신선한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믿음은 움직이지 못하게 할 수가 없어요.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믿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선물이 그렇게 합니다. 내 삶을. 근데 귀신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지식으로 알게 하는 것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귀신처럼 알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35절 보실까요? 같이 읽읍시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기적을 행하셨죠.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고 좋아했겠습니까? 야, 살판 났다. 야, 이제 우리가 뭔가 잘되고 잘되겠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일을 행하시고 아주 이른 새벽에 그 이유를 대보면 알겠더라고요. 왜 그렇게 아주 이른 새벽에 나가셨는지, 많은 사람들이 찾기 전에, 많은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셔서 외딴 곳으로 나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찾았다고 하는 걸 보니까 여기 가까운 바깥이 아닙니다. 외딴 곳으로. 원어로 보면 광야예요. 아무도 없는 광야.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는 그 광야, 그 장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둘이 함께 있는 그 지성소 말입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계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처럼 이렇게 하면 좋겠다. 만나기 전에 하기 전에 먼저 만나고 먼저 하는 일,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지성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만족하는 시간입니다. 하기 전에 만나기 전에 만족하고 하고 만족하고 만납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기도 때문입니다. 지성소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거룩한 교제를 가지고 사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만족을 가지고 산다. 만족의 원천을 가지고 산다. 그 사람은 두려워하는 법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모든 두려움이 쫓겨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다 쫓아낸다.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근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시간,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모든 시간을 은혜롭게 하고 복되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36절과 7절 같이 읽으시죠. 그때에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이런 뜻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셔서, 저기 계셔야 되는데 왜 여기 나오셨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막 찾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때가 그때인데 지금 물 들어오면 노를 저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막 이제 됐다 좋다고 달려드는데 왜 이렇게 외딴 곳에 나오십니까? 그런 뉘앙스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죠.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왜 찾았을까요? 기적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 뭘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뭐 이런 것은 아예 관심 바뀝니다. 오로지 일어나는 이 기적이 내 삶에 계속되면 좋겠다.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 기적이 일어나도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다. 영혼의 시작인데, 영혼의 시작에 천국에서 시작돼야 되는데 지옥에서 시작되면 어떤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기적이 일어나도 주님은 그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기적을 위해서 찾았습니다. 목적이죠. 예수님 찾는 목적, 기적입니다. 목적이 잘못되면 전체가 잘못됩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죠. 사람들이 몰려올 때 막 챙기고 뭐 조직하고 만들고 끌어모아야 됩니다. 내 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지금 그렇게 할 때가 아닌데 말이죠. 주님은 삶의 때를 하나님께 맞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가 좋은 때 같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좋은 때, 주일도 막 범에 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때, 기도의 때도 막 벗어버리고 막 내 좋은 때, 이때를 살려야지 하고 막 나갈 때 있습니다. 쫓아가다 보면 다 놓치는 거예요. 이제 그러지 맙시다.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갑니다. 기적이 필요해서 저렇게 몰려드는 사람들을 지금 바로 어떻게 좀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 말을 베드로 또 제자들이 하고 있죠. 그 다음 봅시다. 38절입니다.

0: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네, 개역 성경에는 전도하러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나는 전도하러 왔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왔다. 목적이다. 내가 온 목적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 목적이다. 여러분, 여러분 삶에 정말 일어나야 할 일이 있다면 목적을 가지십시오. 왜 그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여러분 삶에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이루어져야 할 목적을 가지십시오. 그 일이 왜 이루어져야 하냐? 그 목적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며 순종을 채워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기적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물론 주님은 기적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혼 구원을 중시하십니다. 기적이 막 일어나서 평생을 막 기적 속에 살지라도 그 많은 기적이 나를 구원받게 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 살게 할 수 없습니다. 영혼 구원만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는 그 인생의 역사, 그 한순간이 나를 천국까지 이르게 합니다. 천국까지 이르는 사람에게 이 땅에 무슨 일을 만나서 실망하겠습니까? 천국을 가졌는데 무슨 일이 나를 실망시키겠어요? 영혼 구원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죠. 마지막 39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아멘. 영혼 구원에 다 따라 나온다. 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영혼 구원에 다 따라 나온다. 영혼 구원 안에 축복입니다. 영혼 구원 안에 기적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기적을 보고 있지만 주님은 영혼 구원을 보고 있습니다. 기적을 보면 영혼 구원을 놓칩니다. 영혼 구원을 보면 기적을 다 잡습니다. 따라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고 고백하며 저문을 나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인생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그 영적 사건이 내 인생의 최상의 최대의 사건입니다. 영혼 구원 없는 축복은 기억하십시오. 위장된 저주입니다. 천국에 가지 못하게 만드는 축복, 위장된 저주입니다. 영혼 구원 없는 기적, 열매 없는 나무예요. 유실수 나무인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영혼 구원 없는 기적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결론 맺고 적용을 해봅시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주신 것이 아니라 다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영접한 자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다 주셨어요. 영접한 자에게 나타납니다. 문을 열면 됩니다. 목적에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 예수님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그 아는 것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영생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세상에 무슨 복을 하나님이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전문을 나서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모든 것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1: 말씀의 반석 지금까지 포항 할렐루야 교회 성동경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62-2479번, 054-262-2479번 포항 할렐루야 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반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25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뉴스에서 가슴 먹먹한 사연을 봤는데요. 중국에 사는 한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두 살 때 아들을 잃어버렸대요. 그리고 24년 만에 다시 찾은 이야기인데요. 그 긴 세월 동안 20년이 넘죠. 아버지는 생업도 포기하고 전국을 헤매다녔습니다. 길에 뿌린 전단지만 8만 장이 넘고요. 아들 사진을 달고 달리다 길바닥에 주저앉아 폐차시킨 그 오토바이 숫자가 벌써 자그마치 10대가 넘는다고 해요. 무려 50만 킬로미터, 지구를 12바퀴나 도는 거리를 달린 끝에 마침내 그 아들을 찾아서 끌어안고 오열하는 장면, 많은 사람들이 가슴 먹먹하게 지켜봤는데요. 와, 50만 킬로미터요? 오토바이로 달린 이 50만 킬로미터, 아버지의 사랑의 그 거리겠죠.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도 이렇게 눈물겨운데, 잃어버린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도대체 얼마나 깊은 걸까요?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낙심할 때, 주님은 20년, 24년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찾아 헤매십니다. 낡은 오토바이에 아들 사진을 달고 비바람을 맞던 그 아버지의 애타는 눈물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겠죠. 오늘 이 아침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고 전달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이 아침 찬양합니다. 크룩스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Jesus Lover of My Soul 영어 찬양까지 아카펠라로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를 들려주시잖아요. 100마리 양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두고서라도 그 한 마리를 기어코 찾아내고야 마는 목자의 애타는 마음을 나타낸 이야기인데요. 오프닝에서 나눈 그 아버지의 20년이 넘는 그 세월처럼 우리 주님은 단 한 영혼도 쉽게 포기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우리 주변에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이 있다면 오늘 우리도 주님의 그 간절한 심정을 닮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겠죠? 손경민의 충만, 그리고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는 찬송가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함께 하셨고요. 어노인팅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사실 우리 주님이 생명과 맞바꿀 만큼 간절히 찾아 헤맨 귀한 영혼들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줄리어드 트리오의 연주 찬양 들려드리면서 모닝 프레이즈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0: 주말씀 따라서 주말씀 따라서 이 시간에는 포항 연일교회 문성용 목사님께서 이사야 57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깊은 상처의 치유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신앙적으로 아주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 중에 링컨 대통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자신의 삶에 가장 많은 영향, 큰 영향력을 줬던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면 자신의 그 새엄마, 사라 부시 여사라고 답하는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의 친어머니는 아주 어릴 때, 링컨이 9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 독초, 독이 들어있는 풀을 먹은 그 소에게서 나온 우유를 먹고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 우유가 이제 건강한 사람, 건장한 사람에게는 별로 그런 이제 큰 그런 게 없지만 허약한 사람이 먹었을 때는 죽을 수도 있다는 그때 시절에는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링컨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링컨의 나이가 9살이었습니다. 다른 동생들은 뭐 너무 어리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였겠지만 링컨은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새엄마가 들어왔는데 아빠가 그 새엄마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들이 다 새엄마를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서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아니 아빠가 어떻게 새엄마를 저렇게 좋아할 수 있지? 내 엄마, 우리 엄마는 왜 버려두고 다른 여자를 좋아하지? 그런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링컨 사이의 관계가 청소년기 동안 계속 안 좋았답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링컨에게는 아주 엄하게 대해서 링컨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책 읽는 거였는데 책만 읽으려고 하면 무슨 책을 읽냐고 책을 빼앗아서 막 던지고 버릴 정도로 너무 엄하게 키워서 청소년기 내내 아버지랑 사이가 좋지 않았답니다. 또 동생에 대해서도 섭섭한 마음이 있었죠. 아니 너희들 나눠준 건 다 엄마인데 왜 엄마 다 잊어버리고 새 엄마한테 엄마라고 부르느냐. 그 섭섭함. 그래서 링컨이 어린 시절에는 반항도 많았고 문제였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새 엄마가 링컨을 불렀습니다. 너무 뭐 가기 싫었지만 그래도 엄마니까 부르니까 새 엄마가 부르니까 갔습니다. 앉혀놓고 링컨을 앉혀놓고 새 엄마가 하는 말이 뭐냐. 내가 너라도 그랬을 것 같다. 너는 문제가 없다. 엄마가 보고 싶겠지. 아빠는 새엄마를 너무 좋아하고 동생들은 새엄마를 다 엄마라고 부르고 얼마나 속상하겠니? 내가 너라도 그랬을 것 같다. 아주 위대한 말을 한 겁니다. 내가 너라도 그랬을 것 같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새엄마가 링컨에게 성경책을 들려주면서 지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야, 너가 사랑하는 너의 친엄마, 천국에 간 그 친엄마가 너의 이런 모습을 지금 볼 때에 얼마나 속상하겠니? 너도 언젠가는 천국에 올라가서 엄마를 다시 보게 될 텐데 그때 자랑스러운 아들, 떳떳한 아들로 만나야 되지 않겠니? 내가 만약 아빠가 너무 믿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너의 친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렴. 너가 엄마가 너무 믿다면 하나님을 너의 어머니로 모시고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렴. 너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너의 엄마가 다시 만날 때 자랑스러운 아들로 만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울면서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때로부터 링컨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답니다. 나중에 이제 링컨이 성공하고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하면 늘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를 대통령 만들어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며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저의 새어머니 사라 부시 여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상처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을 나의 친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어머니로 모시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모든 상처는 치유되고 회복되어 우리는 빛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릴 때 그런 치유함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를 한번 같이 따라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힘을 내라.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담대하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혼의 힘을 얻게 되시고 인생의 용

용기를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에는 아주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과거를 지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된 세 명의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여인은 바로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가정생활에 실패하고 젊은 날의 모든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섯 번 이혼당하고 또 다시 결혼하기가 어려워 여섯 번째 건달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라 사람들이 다니는 시간대에 물러 들어오지 못하고 사람들이 없는 시간대에 피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여인의 삶에서 예배가 회복되며 가장 아름다운 소식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인생이 되었죠. 또 한 여인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입니다. 아마 비참하기로는 모욕적으로는 이 인생 같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개처럼 질질 끌려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를 비난하던 모든 사람들이 떠나며 그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장 복된 인생으로서 변화되어온 것이죠. 세 번째 여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기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는 일곱 귀신 들렸던 더러운 여인이었고 몸을 파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자 그 인생이 고귀한 인생이 되었고 그는 창녀 마리아가 아니라 성녀 마리아로 되는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믿었든가 못 믿었든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든가 멀리 있었든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지금까지 예수님을 열심히 가까이서 잘 믿으셨든지 먼 데서 못 믿으셨든지 예수님,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깊은 상처의 치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에 있는 그 상처에 관심이 있고 그 상처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성도님에게 주시는 그 평강, 평안과 강건함,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있는 것,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 오늘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섰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몇 가지 이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속으로 잘 생각해 보시고 이 질문 중에 내가 몇 개가 해당되는가 한번 세어보시고 나중에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속으로만 손을 세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나는 내 몸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많이 먹거나 많이 마신다. 나는 더 먹으면 살찌는 걸 알면서도 조절을 못한다. 하루에 커피를 두 잔 이상 마시면 해로운 걸 알지만 나도 모르게 커피를 많이 마시거나 몸에 좋지 않은 걸 많이 먹는다. 이걸 해당되면 마음속으로 한 가지 체크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나는 밤에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좋은 것을 알면서도 TV나 유튜브, 넷플릭스, 핸드폰을 보다가 늦게까지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나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네 번째입니다. 나는 이 일을 해야 옳은 일인 줄 알지만 힘들거나 어려워서 그 일을 하지 않은 적이 있으며 요즘에도 해야 할 일을 알고도 안 한 적이 있다. 다섯 번째입니다. 나는 이 일이 잘못된 일인 줄 알지만 그걸 알면서도 행할 때가 있었다. 알면서도. 여섯 번째입니다. 나는 이 일이 공공의 이익에 저해되는 이기적인 행동임을 알면서도 남들이 보지 않는 장소에서 행한 적이 있다. 뭐 침을 뱉는다든가 파란불이 아닌데 건넜다든가 운전할 때 사람이 없으면 빨간불인데 간다든가 뭐 쓰레기 버렸다든가.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가족 중 누군가를 뭐 예를 들면 자녀라든가 아들이나 딸, 남편, 아내 어떤 분은 부모님이겠는데 가족 중 누군가를 나의 뜻에 맞게 통제해 보려고 하였으나 뭐 술 마시지 마세요, 일찍 들어오세요, 옷 좀 사지 마세요, 저 이것 갖고 싶어요, 공부 열심히 해라 뭐 등등등 나의 뜻에 맞게 통제해 보려고 했으나 잘 되지 않아 속상해한 적이 있고 지금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일곱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 나는 일곱 개 중에 단 하나라도 해당되는 게 있다 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살짝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대로 나는 이 중에

단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다 생각되신 분 오른손을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중에 단 하나도 해당되지 않고 나는 다 괜찮다 하는 분은 하나님 말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은 한계와 약점을 가진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상처, 나쁜 습관, 심리적 장애,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 부족한데 스스로 완벽한 척 가면을 쓰고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이 상처가 많은 겁니다. 내가 나의 인생도 통제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뭘 하려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통제하려고, 가족의 인생을 통제하려 하는데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상처투성이야 돼.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실수하고 잘못해왔는데 앞으로도 그럴 것이 분명한데 괜찮은 척, 옳은 척, 실수와 잘못을 하지 않고 완벽하게 사는 것처럼 자기를 가면을 쓰고 착각하는 데서 모든 상처와 고통을 겪게 돼.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명령은 뭐냐? 바로 복이 있으라 하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아 생육하고 번성하시며 땅에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연이어 두 번째로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 마음대로 먹을 것이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이 명령의 뜻이 뭐냐면 너는 모든 것은 다 누릴 수 있으나 그러나 너는 하나님은 아니다. 이걸 기억해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건 너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대상이다. 너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해라. 이것이 두 번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바로 이 두 번째 명령을 거역하고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상처, 나는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나는 상처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남에게 좋은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나쁜 습관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심리적 장애가 없다고 스스로 속이면서 상처는 깊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분 오직 단 한 분,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우리를 고쳐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그 치료의 은혜를 받아 모든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이 척하며 살기 때문에 오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어떤 문제에 부딪히냐면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가 뭐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많이 가졌고 아무리 높이 올라갔어도 미래의 나의 삶에 대한 그 두려움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척하는 순간 제일 먼저 찾아오는 고통이 바로 두려움이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하와에게 뱀이 와서 속삭입니다. 유혹을 하는 거죠. 야, 선악과 나무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뱀의 유혹을 받고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도 가져가서 그걸 같이 먹었어.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는데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이 찾아온 거야. 아니 그 전까지 매일 하나님을 만났어도 매일 벗고 하나님을 만났어도 그 에덴 동산의 삶이 행복이고 축복이고 다 기쁨이었는데 갑자기 그가 하나님이 되려고 마음을 먹자 두려움이 찾아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참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보십시오. 자기를 창조한 것도 하나님이세요. 에덴 동산을 만든 분도 하나님이세요. 나무를 만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 나무 뒤에 이게 숨겨지겠습니까? 그 인생이? 숨겨질 수가 없어요. 숨겨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다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으면 숨은

내가 여기에 숨으면 괜찮을 것 같고, 내가 힘 있는 사람 의지하면 잘 될 것 같고. 어떤 인간도 살아있는 동안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갖게 되는 상처와 고통은 바로 좌절입니다. 나는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잘 될 것으로 생각했다가, 뭔가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착각하는 거. 아, 나는 역시 안 되는 거. 좌절하는 자기 생각도로 안 되면 좌절 경험하는 거죠. 특별히 모든 부모들이 저마다 내가 생각했던 방식대로 자녀를 양육하려다가 좌절을 경험해요. 자녀들은 부모의 그 원한대로 하지 못했다가 좌절을 경험해요. 왜? 부모님들이 다 자녀에게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자녀를 통제하려고 할 때 부모도 좌절하고 자녀도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모든 인간이 겪는 공통적인 고통입니다. 세 번째, 피로감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늘 피로하시거나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분이 계시다면, 피로의 원인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할 때 오는 거예요.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자의 고백이에요. 아무리 영양제 많이 먹고 녹용, 뭐 인삼 다리를 드시고 응담을 드셔도 계속 피곤해요. 자기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일까지 감당하려고 하면 힘들고 피곤하잖아요. 사람의 일도 그런데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니까 그 피로와 어려움이 안 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초등학교 3학년이 가장의 역할을 해보겠다고 막 하면 짐이 무겁고 피곤하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과 마찬가지죠. 요즘 현대인들 옛날보다 얼마나 살기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다 좋은 데서 자고 생활이 편리해졌잖아요. 옛날에 생각해 보십시오. 빨래하려면 한겨울에 온손 녹여가면, 요즘에 세탁기 넣으면 바짝 말라서 나와요. 얼마나 좋아. 음식 얼마나 많이 남깁니까? 옷, 여기서 옷을 자기가 직접 바느질해서 입은 분 계십니까? 옛날에 어머니가 다 옷에서 집을 해서 그 길쌈이 일이었잖아요. 요즘에 연탄불 가는 집도 없고. 그런데도 부모들은 다 육아 스트레스를 받고, 너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분을 내고 화를 내. 왜? 내 가족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받는, 필연적으로 갖는 상처와 고통, 바로 피로감. 마지막 실패입니다. 실패.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결국 실패한. 대부분의 사람은 울면서 태어나서 불평하며 살다가 실패자로 실망하며 죽는 거예요. 대부분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울면서 태어나서 불평하며 살아가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막 그러다가 안 되니까 좌절, 두려움, 피로를 경험하고 계속 불평하며 살다가 결국 죽을 때는 실망하며 실패하며 죽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비록 울면서 태어나셨을지라도 하나님의 치료와 치유와 해방의 손길을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다가 찬송하며 주님의 품으로 올라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부터 도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내가 가면을 쓰고 살던 그 자리에서 그 가면을 벗고, 내가 한계가 있는 불완전한 인간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비로소 우리는 이 모든 상처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과학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전하면서 세상에 이제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더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아니 어떻게 창조주가 없이 이렇게 놀라운 세상이 생겨날 수 있겠는가? 확률적으로 그건 불가능에 가깝다. 신이 존재한다 생각하는 사람들. 실존 철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 이 창조주 없이 사고하고 산다는 건 이거는 뭐 철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경우에는 신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약 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의 경우에는 신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사람은 좀 많습니다. 미국보다는 7%라고 합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 미국은 98%, 대한민국은 93%가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걸 자꾸 찾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 때문에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시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 성품을 이해하며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골로새서 2장에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면 돼요. 다시 이제 그 가늠한 여인에게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 현장에서 적발됐는데 거기서 군인들과 제사장들 손에 온갖 물매를 맞고 개처럼 질질 끌려 머리채를 붙잡혀 돌로 맞아 죽는 장소까지 끌려오게 됩니다. 이 여인이 첫째 느낀 감정은 그 모욕감과 모멸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느끼지 않습니까? 모멸감. 실패할 때 모욕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초라함. 부자를 보면 초라함을 느끼고 잘된 사람 보면 배가 아프고 내 자신이 초라해져 비참해져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모멸과 비참함.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 중에 가장 극심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이 가졌던 두 번째 감정은 무엇이냐?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배신감. 가늠은 혼자 합니까? 반드시 그 대상 남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혼자 매를 맞고 죽으러 질질 끌려가는데 그 남자는 어디 간지 없었어요.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갔어요. 그렇지 않다고 자기를 쫓아오며 변호해야 되는 그 남자가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갔을 때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배신감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에게서, 친구에게서, 죽도록 충성할 때 직장에서, 자녀와 형제로부터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상처이죠. 마지막으로 이현이 경험했던 것은 억울합니다. 왜 나? 왜 나여야만 하는가? 왜 나여야만 하는가? 억울함. 청문회를 보거나 정치인들을 보면서 그런 억울함을 느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검사, 판사, 정치인들, 우리나라 최고에는 자리에 있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다 뒤에서 부정축제하고 위장전임하고 권력 이용해서 돈 투기하고 땅 투기하고 좋은 집에 살고 도저히 정치인의 월급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다 하는 걸 봤대. 배신감도 느끼고 억울함도 느끼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이 겪는 상처와 고통 가운데 억울함이 있다는 거죠. 그런 여인이 이제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죄가 없으시고 깨끗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넘치는 분인 걸 발견하게 될 때, 아, 저분이 돌을 던지신다면 그럼 맞을 수도 있겠다. 예수님 완전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돌을 던진다면 나는 맞을 수도 있겠다. 그 완전하신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자기의 그 작아짐, 자기 한계, 초라해짐, 한계를 느끼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순간 거기에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이 자기 앞에 섰을 때 한마디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고개를 숙여 그 여인 옆에 앉아 땅에 글자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딱 한마디를 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한마디가 들리자 불가능한 일이 이뤄졌습니다. 그때까지 살기 등등하여 이 여자를 죽이고자 끌고 왔던 군인과 대제사장들과 손에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그들이 그냥 손에서 돌을 툭툭 내려놓고는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0: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자꾸 사람의 말만 듣고,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인간 문송용이 하는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목사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인가 계속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들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그 치료와 긍휼과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를 고치리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18절과 19절 이 두 절의 말씀을 읽을 때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나의 이름을 넣어서 읽겠습니다. 주님 앞에 선 그 가늠한 여인과 같은 심정으로 이 18절과 19절의 말씀에서 그라는 지시대명사가 나오는 자리마다 나의 이름을 넣어서 아들의 이름 넣지 마시고 딸의 이름 넣지 마시고 남편 이름 넣지 마시고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예를 들면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지 그를 고쳐줄 것이라 하면 내가 성룡이의 길을 보았은지 성룡이를 고쳐줄 것이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18절부터 19절까지 천천히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룡이의 길을 보았은즉 성룡이를 고쳐줄 것이라. 성룡이를 인도하며 성룡이와 성룡이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성룡이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제 깊은 상처의 치유를 경험하는 믿음의 도전 그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내 인생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내 가족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내 교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난 하나님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부터 오늘 시작하는 겁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앞으로 몇 주 동안 깊은 상처의 치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듣게 되시고 그 말씀을 나의 고백으로,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삼아 우리 사랑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다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주말씀 따라서 지금까지 포항연희교회 문성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연희교회 지역번호 054-285-805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씀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세 번째 이야기 하나님과 씨름한 남자 야곱 교활한 사기꾼 명예도 성실성도 없는 거짓말쟁이 이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단어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성경의 창세기 32장과 33장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한 사기꾼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르도록 만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편애를 받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쌍둥이 형 에서는 어머니의 간계와 야곱의 교활한 처사로 인해 축복을 취소당했습니다. 야곱은 이기적인 탐욕에 사로잡혀 형의

0: 장자 상속권을 훔쳤습니다. 원래는 형이 받게 돼 있던 축복을 빼앗기 위해 야곱은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죄를 어떻게 용서하실까요? 대체 이런 남자가 어떤 쓰임을 받는 것일까요? 이러한 고민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그의 길고 험난한 여정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당신한테 섭섭하게 하신 거 알아요.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우리만의 삶을 살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그래도 아버지를 떠나고 집을 떠난다는 사실이 절 슬프게 하네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이 느껴져요.
1: 당신 마음 잘 알고 있어. 익숙한 것들을 버리고 불확실함과 마주해야 하니 두려울 거예요. 나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던 때가 있었지. 그 당시에 얼마나 집과 가족이 그리웠는지 모른다고. 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었어. 물론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정말 내게는 과분할 정도예요. 게다가 난 여러 방면에서 풍족하니 말이오.
2: 아, 대체 이게 뭐죠? 지금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무서워요. 여보, 저 사람들이 우리를 해칠까요?
1: 아니요. 저 사람들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테니 두려워하지 마시오. 자, 모두들 달아나지 마시오. 무서워할 것 없어. 이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오. 우리를 보호해주러 온 것이오. 이곳은 하나님의 영역이오. 신성한 곳이니 신을 벗으시오. 만군의 주 앞에 절하시오.
0: 야곱의 말에 따르면 에서는 거친 남자였습니다. 자기가 사냥하는 짐승들 못지않게 말이죠. 게다가 그는 장자 상속권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끓여준 팥죽 한 그릇에 상속권을 넘길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에서가 교양도 없고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를 속인 일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가족들이 헤어지고 다시는 못 만나게 됐으니까요. 에서는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야곱을 죽이겠다고 맹세했고 그 당시 에서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야곱은 라반과 외삼촌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있는 하란으로 도망쳤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는 저희 부부를 보호하고 번영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저희 후손들의 씨앗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년간 야곱은 제 아버지 밑에서 일을 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식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3: 주인님의 형님이신 에서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주인님이 집에 돌아오시면 400명의 훈련된 자들을 데리고 큰 길에서 환영을 해주겠다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인님, 제 생각에는 그 말을 믿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속임수가 분명합니다.
1: 다소 식사부터 하고 푹 쉬어라. 좋지 않은 소식인 것 같으니 일단 대비를 해야겠다.
3: 예.
4: 자, 오늘 밤은 여기에 막사를 차린다.
2: 어떻게 하려고요? 저는 아버지가 우리를 쫓아올 때도 너무 무서웠어요. 우리를 죽이고 가축들을 빼앗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무서워요. 천사들이 정말로 우리를 지켜줄까요?
1: 무리를 둘로 나눌 것이오. 그러면 하나가 공격을 당해도

0: 이제 하나는 그 틈에 도망칠 수 있겠지. 잠시만 혼자 있고 싶소. 아무래도 주님께 여쭤보는 게 좋겠군. 높으신 하나님, 저는 너무 하찮은 존재여서 당신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부디 저를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여기시고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명을 받고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와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주님은 저와 제 모든 것을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발 저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저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빈손으로 이 땅에 왔지만 주님의 축복을 통해 지금은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두렵습니다. 저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1: 우리는 그날 밤 막사를 차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던 야곱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약속을 재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확인과 설득을 포기했습니다. 만물의 하나님은 야곱에게 빚진 것이 아니라 그냥 주실 뿐이라는 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축복하셨던 때를 돌이켜보았습니다. 야곱은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명하시면 언제라도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자신의 약속도 기억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계획이 떠올랐고 에서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여전히 두려웠지만 어쨌든 지금은 계획이 생겼습니다. 에서를 달래고 마음을 변화시켜 호의를 얻을 수 있는 계획 말이죠. 아마도 이를 통해서 야곱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0: 이라! 이라!
2: 예.
0: 쓸만한 사람들 다섯 명만 데려오거라. 염소, 양, 낙타, 소, 당나귀. 이렇게 다섯 종류 가축들이 있으니 한 사람에 한 가축씩 맡기도록 해라.
2: 예, 주인님. 분부대로 시행하겠습니다.
3: 여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왜 일꾼들을 데려오라고 하는 거죠?
0: 난 에서 형님의 마음을 달래주고 싶소.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러 온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통치자에게 걸맞는 선물을 형님께 보내려고 하고.
3: 선물이요? 얼마나 보내게요?
0: 그게 중요한 게 아니오. 에서와 그 부하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 것을 빼앗을 수 있어. 나의 계획이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잠깐 자리를 좀 비켜주시오. 사람들이 보고를 하러 왔으니 우리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2: 주인님, 모두 모였습니다.
0: 지금부터 나의 형 에서를 달래고 우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계획을 너희에게 설명할 테니 모두 잘 들어라. 200마리의 암염소와 20마리의 순염소를 모아라. 그것들을 데리고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 앞장서라. 그 다음 200마리의 암양과 20마리의 순양을 모아서 두 번째로 가라. 세 번째는 30마리의 낙타와 그 새끼들이다. 네 번째는 40마리의 암소와 10마리의 숫소로 한다. 마지막은 20마리의 암 당나귀와 10마리의 새끼 당나귀다. 너희는 각자의 무리를 잘 이끌어야 한다. 각각의 무리 사이에는 적당한 간격을 두어라. 그래야 형 에서가 잠시나마 생각할 시간이 생겨서 나의 선물과 자신의 행동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것이다.
2: 주인님, 만약 에서가 우리에게 왜 이러는 거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0: 이렇게 답하거라. 너희는 나의 하인들이며 이 가축들은 나의 주인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이라고 말이다. 나도 너희 뒤에 따라오고 있다고 말해라.

0: 모든 사람이 이런 식으로 똑같이 대답하면 된다. 가축들은 선물이고 에서의 종 야곱이 뒤따라오고 있다고 말이다. 이 정도 선물이면 형을 진정시키고 우리 목숨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1: 즉시 짐승들을 모으고 명령을 이행하겠습니다.
2: 야곱은 하루 종일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는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말을 정확히 알고 따르도록 말입니다. 밤이 돼도 야곱은 쉬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막사를 허문 뒤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얍복나루를 건넜습니다. 그 후 야곱은 막사가 있던 장소로 혼자 돌아왔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야밤의 추위도 그의 기도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주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섭게 생긴 남자 하나가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몸집은 야곱보다 훨씬 거대했고 그 위세가 가히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에서가 야곱을 상대하기 위해 괴한을 보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동이 틀 때까지 힘을 겨루었습니다.

0: 일어나라. 사내답게 일어나서 나를 상대해라.
1: 넌 누구냐? 왜 나한테 도전하는 것이냐?
0: 너를 지키는 경호원들은 없느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네가 나를 이길 수 있겠느냐?
1: 왜 나를 자극하는 것이냐? 혹시 나의 형 애소가 보낸 사람이냐?
0: 괜히 시간 끌지 말아라. 장깨를 부려서 살아남으려는 속셈이니 덤벼라. 안 그러면 내가 먼저 공격하겠다. 나는 음모를 꾸미고 속임수나 쓸 줄 아는 놈이다. 사람들을 뒤에서 조종할 생각이 나군 말이지. 일어나서 남자답게 싸워라. 자, 어서 덤벼라.
1: 오늘 밤은 싸우고 싶지 않다. 이곳을 떠나라. 내가 나중에 찾아가겠다.
0: 떠나라고.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자, 막아보고 오라. 네가 가진 기술이 그게 다란 말이야.
1: 나는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너는 물론이고 어느 누구하고도 싸우기를 원하지 않는다.
0: 평화를 좋아하는 녀석치고는 제법 잘 싸우는구나. 이거 아주 재미있군. 자, 덤벼라. 네 놈의 시체를 새들의 먹이로 줘야겠다.
1: 무슨 소리? 이기는 건 나다. 싸우고 싶진 않지만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0: 이건 놓거라.
1: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놓아주지 않겠다. 뭐하니 내가 이긴 것 같구나.
0: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1: 야곱. 내 이름은 야곱이다.
0: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불리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과 싸우고 인간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다.
1: 대체 어떻게 한 거지?
0: 앞으로 네가 걸어 다니려면 지팡이가 필요할 것이야. 밤새도록 누가 너의 싸움을 도와줬는지 아느냐? 정말 너 혼자 힘으로 가장 높으신 분을 이겼다고 생각하느냐?
1: 왜 나의 엉덩이뼈를 삐게 만든 것이냐? 싸움은 이미 끝나지 않았느냐?
0: 너는 머리가 나쁘니까 오늘 밤 누구와 있었는지를 항상 기억하게 하려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게 한 것이다. 그 지팡이는 너를 지탱해 줄 테니 거기에 의지하거라. 그것이 네 곁에 누가 있는지를 기억하게 해줄 것이다.

0: 내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도 살아남다니. 그래, 이곳을 부니엘이라고 불러야 되겠다.
1: 동이틀 무렵 야곱은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있었던 일을 설명해주고자 했지만 사실 그 상황을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야곱의 이야기가 꿈이나 환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팡이 없이는 걷지 못한다는 것을 보고는 모든 것이 사실이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만약 야곱이 절뚝거리지 않았다면 아무도 그가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겼다는 것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것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려했던 것이 드디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에서가 오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자 야곱은 잔뜩 겁에 질렸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가족들을 하녀들, 아이들, 부인들로 나누었습니다. 에서와 우리들 사이의 간격이 좁아질수록 남편은 더 심하게 떠는 듯했습니다.
0: 주인이시여, 평안히 있기를 빕니다.
2: 아, 야곱, 내 동생아, 이게 대체 얼마만이냐? 어서 오거라, 어서 와. 아, 이렇게 다시 동생을 만나게 되다니 정말 기쁘구나.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 야곱아,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
0: 저의 아이들과 부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님의 종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자, 그럼 주인님께 한 사람씩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2: 대체 이 선물들은 다 무엇이냐? 가축들이 정말 많구나.
0: 이것들은 저의 주인이신 형님의 은혜를 얻고자 준비한 것입니다. 부디 이 종이 선물을 드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2: 재물이라면 나도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다. 동생아, 나의 마음은 이미 예전과 다르니 굳이 내게서 은혜를 얻으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난 우리가 다시 한 가족이 되기를 바랄 뿐이야. 선물은 그냥 네가 간직하도록 해라.
0: 형님이 저를 좋아하신다면 부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제게 자비를 베푸셔서 다시 한번 형제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2: 그렇다면 너의 선물을 받겠다. 자, 이제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 내가 부하들과 함께 길을 안내하겠다.
0: 주인이시여, 당신의 종 앞에 서서 가십시오.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가면 저희 가축들과 새끼들이 힘에 겨울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 여자들, 그리고 가축들과 보조를 맞추어 천천히 주인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2: 좋아, 그렇게 해라. 부하 몇 명을 남겨서 너희들을 보호해 주도록 하겠다.
0: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근방의 모든 이들이 형님의 힘을 잘 알고 있으므로 아무도 형님의 가족을 해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섣불리 도전했다가는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되겠죠. 저희는 안전할 것입니다.
1: 에서와 부하가 지나는 길 뒤로 흙먼지가 있는 걸 보면서 남편의 얼굴에 변화가 보였습니다. 그는 따라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에서는 진실로 거칠고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털 복숭이에다가 키는 야곱보다는 머리 반만큼이나 더 컸고 덩치도 우람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마음이 돌변해서 과거에 대한 복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부하들의 칼에 잔인하게 살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에서가 우리를 초대한 것은 우리의 종들과 재산을 그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여서 모든 것을 다 빼앗으려는 속임수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과 아이들을 죽이면 그는 조금의 손실도 입지 않고 모든 재산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0: 저는 그의 아내가 되어 짐승과 같은 그의 옆에 강제로 누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이 안 좋게만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떨쳐내야 했습니다. 사실 에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진심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 대한 그의 분노를 누그러뜨리셨고 이제 두려울 것은 없었습니다.
1: 정오의 휴식은 이제 끝났다. 이곳에 막사를 차릴 준비를 해라. 오늘 밤은 여기서 쉬고 내일 아침에 떠나겠다. 이라! 이라!
2: 네!
1: 잠깐 와보거라.
3: 네, 주님. 부르셨습니까?
1: 이라, 숲곳으로의 여행을 준비해라.
3: 숲곳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주인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0: 지금 숲곳이라고 했나요? 집으로 가지 않고 숲곳으로 간다고요?
1: 그렇소. 난 함정에 빠질까봐 두렵소. 난 당신을 포함해서 나의 모든 것을 지키고자 할 뿐이오.
0: 하나님은 당신이 두려워하던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셨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저는 그 사람의 눈빛과 표정을 봐서 알아요. 단지 그의 친절한 말 때문만은 아니에요.
1: 당신은 그 사람을 모르오.
0: 하지만 하나님과 천사들, 그리고 당신 엉덩이. 미안해요.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했나 봐요.
1: 당신 생각을 말해보시오. 전부 내게 말해보란 말이오.
0: 어젯밤에 당신은 또다시 축복을 받았어요. 이름도 바뀌었고요. 그걸 벌써 잊은 건가요?
1: 당신도 그 선물을 보지 않았소. 왕에게나 어울리는 선물들 말이오. 내가 형님에게 7번이나 절을 하는 걸 보지 않았소. 그를 주인님이라고 부르며 나 자신을 종으로 낮추는 모습도 보았을 텐데 그런 날 존경할 수 있겠소?
0: 그 선물은 당신 재산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빈손으로 왔던 당신이 지금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보라고요. 당신 입으로도 그랬잖아요. 너무 재산이 많아서 돌로 불리할 정도라고요. 그동안 저한테 얘기했던 꿈과 환영,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은 다 뭐죠? 그분께서 당신께 얼마나 자주 증거를 보여주셨는지 몰라요?
1: 내가 그동안 배운 것이 있다면 그 무엇보다 당신과 나의 가족을 우선해야 한다는 사실이오. 난 내가 가진 것들을 보호하려는 것뿐이오. 그걸 이해하지 못하겠소.
0: 당신 마음이 확고한 걸 알겠어요. 더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을게요.
1: 하지만 여전히 내 뜻을 안 받아들이고 있지 않소?
0: 그래요. 당신은 위대한 싸움을 치렀어요. 그리고 승리는 당신한테 돌아갔죠.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시험이 있을 거예요. 끔찍한 것은 당신의 시험에 결국 나도 얽혀있다는 거예요. 레와와 우리 아이들도 물론이고요. 당신이 고생하면 우리도 같이 고생하게 되는 거라고요.
1: 라엘, 당신이나 가족들을 실망시킬 의도는 없었어. 내 생각이 건전하지 못하다는 건 알고 있어. 형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지금은 형님과 너무 가까이 지내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오래된 상처는 쉽게 드러나는 법이오. 그리고 그 결과는 끔찍할 수 있어.
0: 나는 두려워요. 아마 당신이 최선의 방안을 알고 있겠죠.
4: 이제 하나님께 응답할 시간이 됐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빛보다는 어둠을 선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야곱의 경우에 이는 오랜 세월 동안 사실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위대한 원리는 신성한 권세의 의미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은 비통함을 겪은 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야곱처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늘의 아버지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삶 속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

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

기도를 잘 들어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저를 지으시고 그 이후로 제가 당신께 특별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게 위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친구가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0: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세 번째 이야기 하나님과 씨름한 남자 야곱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투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2009년부터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는 주일용입니다. 이게 소문이 났어요. 너무 이게 방송이 좋으니까 아버지가 지인들에게 추천을 해줘서 우리 가정으로 시작해서 우리 동네에 여섯 가정 이상이 극동방송 한국라디오를 같이 들었어요. 그 중에 마지막으로 애청자 그룹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보이부에 약간의 밀고에 가까운 걸 했어요. 대놓고 밀고 하진 않고 좀 흘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독 저의 집에 감시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때마다 라디오 기기를 뭐 숨겨둔다든지 다시 주파수를 고정해둔다든지 뭐 부숴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좀 있어서 위협과 가까이 있었죠. 일단은 극동방송이 가장 잘 들려요. 가장 잘 들리는 게 극동방송이고 제가 워낙 어리다 보니까 부모님 중에서도 아버지가 그걸 많이 주도를 하셨고 저는 틀려있으면 듣고 생각해보세요. 북한에서 항상 들리는 소리는 막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막 이런 얘기만 들리다가 진짜 그 나긋나긋한 서울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게 어린 아이한테도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걸 들을 때면 거의 명절 분위기죠. 신나서 그만큼 신나는 일이 거의 없죠.
2: 함경도 출신 탈북민 주일영 성도님의 고백입니다. 북한으로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얼음장 같은 북한 땅에 복음의 햇살을 비춥니다. 북한으로 전해지는 극동방송의 선교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은 오늘도 북한 땅에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 사진 공모전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난 70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온 방송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 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방송국의 모습, 방송사역의 현장, 포항 극동방송과 함께한 일상의 소중한 순간, 그리고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이며 접수 방법은 이메일 접수로 진행됩니다. 메일 접수 시 성함, 연락처, 출석 교회명, 작품명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054-256-30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사진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 사진 공모전에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985년 남북 고향 방문단과 함께 북한을 방문했던 남한 취재진이 어느 북한 주민에게 더운 여름 해수욕을 다녀오셨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질문을 받은 북한의 중년 여성은 묘향산으로 해수욕을 다녀왔다라고 답변했고 그 인터뷰는 적지 않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해수욕은 바다로 간다는 사람들의 선입관과 다양한 물놀이 시설과 휴양 시설이 있는 묘향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생긴 해프닝이었죠. 앞으로 남과 북이 접촉하는 과정에서 모든 영역, 다양한 상황을 통해 이런 해프닝은 끊임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은 서로 다른 세계 속에서 80년 이상 살아왔으니까요. 오히려 이런 해프닝이 없이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멈추지 않고 다가오는 거대한 변화. 통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간. 통일 이즈 커밍. 김영보입니다. 한반도의 분단은 제2차 대전의 종식과 냉전으로 이어지는 과정 중에서 발생한 전 세계적 이념 대립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념의 시대가 저물고 세계 각국은 새로운 질서에 따라 생존하고 발전하는 오늘날까지 우리의 분단은 지속되고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아픔의 사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연들은 남한과 북한은 물론이고 이웃 나라에까지 번져나갔죠. 오늘은 1959년에서 1984년까지 진행되었던 제1조선인들의 북송과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양재 온누리교회 황문규 목사님과 연결하겠습니다.

0: 이 시간에는 오랜 세월 통일 선교 사역에 매진하시고 현재 서울 양재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계신 황문규 목사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0: 예, 현재 섬기시는 네. 사역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1: 예, 네.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하나 공동체라고 예, 우리 탈북민과 미련 통일을 경험하는 공동체에서 북한 통일 한반도를 품고 기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0: 최근에 그 하나 공동체 성도들과 함께 일본에 다녀오셨다고요?
1: 네, 네 맞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수년 전부터 이런 사역을 알고 함께하기를 고대하고 기대했던 그런 영역인데 소위 말하는 제1조선인
0: 제1조선인
1: 네.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
0: 예. 보통 저희가 제1동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제1조선인은 조금 색다르네요.
1: 제1동포가 더 큰 범위일 겁니다. 여러 어떤 그 배경들이 있는데
0: 예.
1: 이 제1조선인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 좀 저희들에게는 생소하기도 하고 명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난 일제 시대 때부터 연결되는 흐름이더라고요.
0: 아, 역사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겠네요.
1: 네, 네, 네. 그러니까 광복을 맞이하고 일본 전역에 거주하던 그 당시 조선인이죠, 그야말로.
0: 일본에 거주하던 예. 조선인.
1: 조선.
0: 1945년 2차 세계 대전 종전 직후에 일본에 살고 있던 조선인들.
1: 그렇죠.

0: 지금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 말을 할수 있지만 사실 그 당시로 보자면 조선인인데, 네, 그래서 제일 조선인인데 그 숫자가 자그마치 220만 명이었답니다.
1: 엄청나게 많았군요,
0: 예,
1: 일본에.
0: 엄청 많았죠. 많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귀국이 쉽지 않았는데, 예, 이때 귀국이라 하면 당연히 지금의 남쪽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출신지 자체가 대부분 남쪽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로 경남이었죠. 혹은 전라도, 혹은 제주도. 근데 이제 그분들이 1년 뒤쯤에 대부분 귀국하셨고, 여러 가지 이유로 차마 이제 귀국하지 못한 수가 60만 명에 달합니다.
1: 220만 명 중에
0: 60만
1: 60만
0: 명.
1: 명 정도는 일본에 남아
0: 예,
1: 있었군요.
0: 남게 된 겁니다.
1: 예.
0: 네. 사실은 뭐이 부분도 제가 처음에 그런 수치를 들을 때는 왜 굳이 남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인류학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보면, 지금도 이민을 간 분들 중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는 사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1: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게참 쉽지가 않죠.
0: 맞습니다. 예, 그런 이유들입니다. 이미 뿌리가 내려지고 삶의 근거가 거기 형성되고 하는 이유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60만 명이 남게 되었는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 네.
1: 목사님, 그러면 그 당시에 일제 식민 치하에서 일본에서 강제 노동이 됐든 일본에 동원된 사람들이 220만 명이
0: 네.
1: 있었고,
0: 네네네.
1: 그 중에 일본이 패망하고 광복을 맞은 한반도로 많은 분들이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0: 예.
1: 60만 명 정도가
0: 남겨지게 되었다.
1: 남겨진 것이다.
0: 예.
1: 그분들이 제1 조선인이었군요.
0: 네, 맞습니다.
1: 광복 이후에 분단이 됐잖아요. 남한과 북한으로.
0: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45년 이후에 6.25 전쟁은 50년 6월 25일이지만 48년도에 이미 선거가 남한 먼저 또 북한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배경과 결을 같이 해서 일본에 남아있던 우리 조선인들 사회에도 같은 그런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사회주의라든가 혹은 자유주의 이쪽의 어떤 움직임이 형성됩니다.
1: 일본의 교포사회도 같이
0: 네,
1: 분단이 되는군요.
0: 맞습니다. 그게 더 치열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고국이 중요했고 그렇게 갈라졌던 거죠.
1: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을 조총련 세력이라고 할수 있겠고, 또
0: 네.
1: 남한을 지지하는 세력을 민단 세력이라고
0: 민단.
1: 할수 있겠죠.
0: 네, 그렇게 자리가 잡혔습니다.
1: 조선이라는 국적은 유지하고 있지만 이미 고국에서는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고 각각 정부를 형성하는 그런
0: 그렇죠. 매우 격동의 상황이었고, 패망 후에 일본도 사실은 형편좋지가 않았고,
1: 굉장히
0: 불안했고,
1: 어려웠죠.
0: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이 60만 명의 우리 동포들이 정말 처절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근데 다만 이제 50년 중반 이후부터 훨씬 북한에서 더 많은 어떤 지원들을 일본에 있던 동포들에게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지금 우리 2020년대 우리의 관점으로 그 당시를 이해하기는 힘들고, 그 당시에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타국에서 차별받으면서 그들의 꿈은 고향으로 가는 이런 상황에서 볼 때,
1: 예.
0: 정말 그 신락 같은 희망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1: 사실 당시에는 남북한을 단순 비교했을 때도 북한이 남한보다 경제적으로는 더 앞섰잖아요.
0: 그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1: 예.
0: 네. 그래서 우리 남쪽에서는 이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기가 힘들었고, 그러나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비롯한 이 체제에서 해외에 있던 동포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체제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 어떤 계획들이 이미 굉장히 치밀하게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그러던 가운데 1959년부터 일본에 살던 제1 조선인 수만 명을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북송 사업이 진행이 되죠.
0: 네. 그런 놀라운 사업이 벌어지게 되고, 그게 이제 일본에 있던 조총련하고 북한 그리고 일본 정부.
1: 예.
0: 일본 정부뿐 아니라 일본에도 이제 좌우 진영이 있는데 그 모두가 다한 마음으로 제1조선인 귀국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패망 이후에 일본에 남아있던 조선 사람들이 좀 부담이 됐을 것이고,
0: 많이
1: 또
0: 부담됐다 합니다.
1: 북한 입장에서는 당시 전후에 좀 재건 사업에 일본에 살던 사람들의 경험과 여러 가지
0: 네.
1: 인맥들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수 있겠죠.
0: 맞습니다. 그게 북한이

0: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인데,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인도주의적인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일본에 있는 동포들에게 귀국 사업을 하는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
1: 네.
0: 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고, 체제 경쟁 중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두 번째는 북한 내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 있는 동포들을 통해서 재원이나 노동력이나 그 부분들을 흡수해야만 하는 매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 그게 하나의 배경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1959년부터 1984년까지
0: 네.
1: 수십 차례에 걸쳐서
0: 190여 차례.
1: 거의 200차례에 가까운
0: 예, 200여 차례 가깝고,
1: 예.
0: 총 인원이 9만 3천여 명인데,
1: 예.
0: 그러니까 거기에는 일본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인과 결혼을 한 가정도 있었기 때문에. 9만 3천여 명인데, 실질적으로는 59년부터 62년까지 초반 3년 동안 거의 한 7만 명 이상이 그때 집중돼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네네.
1: 흔히 만경봉호라는 배가 북송 사업에 있어서 이 만경봉호가 상징적인 배라고 할수 있겠죠?
0: 네. 저도 사실 만경봉호가 기억났거든요. 실제로 만경봉호는 초반에 주도했던 그 북송선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 북송선은 러시아, 그러니까 그 당시 소련 배였고요. 만경봉호는 나중에 북한에서 귀국해 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2차, 3차적으로 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에 있는 그들의 가족들을 북한에 방문시키고 또 여러 가지 물품을 후원받고 하기 위한 목적으로 띄운 배가 만경봉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1950년대 말부터 60년대 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일명 북한 귀국 사업, 북송 사업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제1조선인들, 그리고 함께 가정을 이룬 일본인들이 북한으로 가서 살게 된 거잖아요.
0: 그렇죠.
1: 어떻게 됐습니까?
0: 근데 이번에 일본에 가서 이러저런 만남들을 갖는 중에 굉장히 귀한 책을 한 권을 소개받습니다.
1: 네.
0: 실제로 지난 5월 달에 출판이 된 책인데 사실은 2018년도부터 귀국한 분들, 그분들 중에 다시 탈출하신 분들, 그분들의 존재를 알고 지금 이제 고령이시거든요.
1: 그렇죠.
0: 그분들을 한 50여 명, 또 그분들의 어떤 자손들까지 좀더 많지만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대한민국에 한 400여 명, 일본에 200여 명 한다고 하는데 그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한그 결과물이 나온 거죠.
1: 체험을 기록한 책이군요.
0: 네, 체험을 기록한 책이고 사실은 이 책이 그 전후 일본의 상황, 그 다음에 북송 사업의 배경, 이루어지게 된 모든 과정, 또이 사람들이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30, 40년 동안의 그 지옥 같은 삶의 이야기, 그 다음에 탈북하는 과정, 일본과 남한에서 살고 있는 이야기, 굉장히 방대한 내용들이 그책 안에 포함되어 있고, 물론 일본어로 쓰여진 책이지만 제가 AI 도움을 받아서 이 책을 번역해 보면서 정말 많은 내용을 알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1: 네. 꿈을 품고 일본에서 북한으로 갔던 수만 명의 사람들, 어떻게
0: 네.
1: 살았나요, 목사님?
0: 제가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일본에서 살고 있던 동포들이 무엇 때문에 북한에 갔을까라는 거였어요.
1: 그렇죠.
0: 59년 그 당시에 여전히 일본은 북한보다 훨씬 잘 사는 동네였거든요. 모든 것이. 왜 갔을까? 그런데 그 책을 보니까 어떤 배경이 있냐면, 그 당시에 많은 제1조선인들은 너무나 많은 차별을 받고 살고 있었고, 번번한 일자리조차 없었고, 먹고 살기 근근한,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이 그들의 미래를 꿈꿀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 네.
0: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끝없이 자기들에게 찾아와서 회유하는 조총련 간부들의 말을 듣고 결심한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는 부모님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10대 아이들이 조총련에서 고국으로 가게 되면 모든 것이 무상인데 교육도 대학까지 보내주고, 집도 주고, 한마디로 지상 낙원인 것으로 광고했거든요.
1: 사회주의의 이상을 또 선전했네요.
0: 네네. 그래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던 사람들이 정말 마지막 꿈을 찾아갔던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 한반도 내의 상황이 마치 북측에서 남한을 적화 통일할 것으로 보이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가지 않으면 남쪽에 있는 본인의 고향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들, 일단 북한으로 가서 때가 되면 고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매우 순수하거나 혹은 순진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0: 배 탔던 거죠.
1: 목사님 말씀을 듣고
0: 네.
1: 보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고국에 가고 싶었는지 또그
0: 네.
1: 일본에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느껴지네요.
0: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페이지가 잘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너무너무 눈물이 나고. 그들이 출발했던 곳은 일본 그 니가타 항인데, 니가타 항.
1: 네.
0: 한반도를 마주하고 있는 일본의 그 혼슈 서쪽 해안선에 있는데요. 그 니가타 항에는 정말 매년 어떨 때는 만명 이상의 인파가 몰렸기 때문에 귀국한 사람들만 해도 그러니까
1: 예.
0: 거기가 얼마나 성행했을까. 거짓 꿈을 꾸고 이제 마치 천국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막상 그 배가 이틀을 걸려 청진항에, 북한 청진항입니다. 도착한 곳은 청진항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모두가 다 그냥 모두가 다 속았다라고 와르르 무너졌다는 겁니다.
1: 무슨 국가 차원의 인신매매가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이네요.
0: 그렇죠. 그리고는 뭐 어떠한 그 소통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편지는 가능했지만 편지도 검열을 했고 그래서 그 사실이 일본의 가족들에게 혹은 그다음 올 사람들에게 실상이 전달이 안된 것입니다.
1: 네. 북한으로 건너간 수만 명의 북송 동포들이 가자마자 여권을 빼앗기고 인권을 유린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죠.
0: 그쵸. 그들의 위치가 가장 아랫바닥으로 그들을 배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이전의 삶과는 너무나 다른 정말 기가 막힌 현실 가운데 처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이웃들과 잘 섞이지도 힘들었고, 대학도 그들의 유혹처럼 마음껏 다갈 수도 없었고, 말도 안 되는 저 깊은 산골에 노동자로, 농부로 살아갔던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사실 그 9만여 명이 갔지만 그들 중에 대부분은 단명하시거나 살아남아 남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그 땅에 묻히게 된 그런 참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 북송 동포들 9만여 명은 그럼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됐고 또 그중에
0: 네.
1: 일본은 다시 또 북한을 탈출하기도 했나요?
0: 제가 바로 이제 일본 가기 전에 그렇게 탈출해서 동경 그 조총련 본부 거기 앞에서 계속 시위를 하시는 분의 에이코라는 지금 할머님입니다. 할머님. 굉장히 정정하시고 아마 80대 후반이신 거나 아마 그쯤 될 겁니다.
1: 네.
0: 예, 동영상에 에이코라고 치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이코는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50여 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분의 영상을 보면서 제가 너무 놀랬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탈북을 했다는 것도 놀라운데 탈북을 언제 했냐는 거죠. 북한에 그렇게 기가 막히게 정말 거짓 선동에 자기의 삶이 다 빼앗긴 채 40년을 버틴 40년을. 그러니까 40년을 버틴 사람들이 그나마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북한의 우리 동포들의 탈북 스토리도 90년 중후반부터 2000년 초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분들의 탈북도 바로 그런 시기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2000년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59년에 북송 사업이 되었다면 지금 40년 넘은 얘기잖아요. 그분의 삶을 보면서도 대한민국이나 일본에 이제 한 600여 명이 와 있다고 한데 그분들의 존재를 제가 보면서도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견디셨을까? 물론 대부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기적같이 살아남으신 거죠. 예.
1: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은 이야기들인데요, 목사님.
0: 네, 맞습니다.
1: 사실 저희가 이 부분을 같이 집중하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0: 네.
1: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분단의 역사와 이 한반도가 어떤 식으로 역사적으로 찢어지고 흩어졌는지를 알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0: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바라보면서 90년 이후의 시점을 바라본 겁니다.
1: 그렇죠.
0: 90년 이후의 시점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인데, 일본은 거기에 플러스 곁가지로 붙은 것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의 첫 번째였던 거, 첫 번째. 1900년 초반부터 흘러가는 이야기에 어떻게 보면 전반부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1: 예, 광복 이후의 이야기들이니까요.
0: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 때 그렇게 징용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1: 그렇죠.
0: 기구하게 그렇게 정말 원치 않는 고향을 떠나신 분들의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배경의 어떤 이야기이다. 그런 아픔이 있는 이야기이다라는 것이 제가 자각한 이야기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래도 미약하나마 2, 3, 40년 이렇게 한국 교회의 어떤 북한 선교, 통일 선교가 이루어져 왔는데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자면 너무

0: 워낙 열악하게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고 거의 미미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곳이 바로 일본이다. 저조차도 몰랐고 지금 그곳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정말 거의 없기 때문에.
1: 그리고 또 일본에 대한
0: 네.
1: 우리의 또 뿌리 깊은 선입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0: 그렇죠. 거기에 더 맞물려서 이 부분은 완전히 가려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일반적인 보급말이 낫기 때문에 이 제1조선인이나 거기에 더한 제1조선인 출신 탈북자들이 교회라는 곳에 편승되기가 너무나 힘든 구조예요.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오셔서 복음을 듣게 되는 그 이유도 한국 교회의 바탕 위에 선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근데 일본 자체에 일본 교회도 연약하고 일본에서 선교하는 한인 교회도 많이 없고 또 제1조선인들 중에도 그 땅에 살고 있는 분들 중에도 당연히 복음이 들어가 있는 분도 별로 없다 보니까 그곳은 정말 선교지이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많이 하게 됐습니다.
1: 네. 일본에 남아있는 제1조선인. 지금은 이미 나이가
0: 네,
1: 많이 드셨고요.
0: 맞습니다.
1: 어떤 분들은 일본에 계속해서 남아 계셨고, 어떤 분들은 북한에 가셨다가 다시 탈북을 하셔서 일본에 오신 분도 계시고.
0: 맞습니다. 더 이상 이제 그런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그런 경쟁은 이제는 사실 무의미한 시점이 됐고, 이제 모두가 다이 복음을 전하고 함께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때가 온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예. 그분들이 아직 남아 계실 때 화해와 용서와 회복의 과정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고요. 또그 일을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참여하면 더 좋겠네요.
0: 맞습니다. 복음의 바탕 위에 함께 믿음으로 설수 있는 그런 때가 점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됐습니다.
1: 일본에 대한 성도들의 다양한 생각들, 또 감정들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0: 맞습니다.
1: 어떻게 일본을 바라보면 좋을까요?
0: 저희가 이제 현지에서 이렇게 어렌지 되었던 마지막 일정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선교팀과 현지에서 기도하는 모임 간의 연합 기도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모습들을 보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셨고, 그런데 예배를 인도한다는 분들은 또 젊은 20대 가까이 되는 그런 자매들이 많이 왔습니다.
1: 일본인들이죠.
0: 다 일본인들이죠. 언어도 통하지 않고 하는데 어떻게 예배가 인도가 될까? 근데 예배 인도는 그쪽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냥 예배자의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었는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뭐였냐면 예배가 막상 시작이 되고 처음에 통역을 했지만 나중에는 통역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뭘 하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곡이 우리가 서로가 다 아는 곡이거든요. 가사를 일본어로 부르냐 한국어로 부르냐의 차이인 거죠. 인도자는 일본어로 찬양 인도하더라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국어로 부르면 되는 거더라고요.
1: 그렇죠.
0: 그리고 다 같이 뭔가 기도합시다라고 할때 같은 공동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일본어로 기도하든 한국어로 기도하든 아무런 장벽이 없다는 것을 느낀 겁니다. 실제로 그런 건데 그걸 느낀 거예요, 그 순간에.
1: 기도의 대상이 한 분이시니까요.
0: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롭게 눈이 떠진 것은 뭐였냐면 우리가 뭔가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구나라는 정말 그 너무나 당연한 그 사실을 편안하게 느끼게 되었고 일본에 대해서 무언가에 대해서 마음에 어떤 부담 있고 짐을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과 상관이 없이 예배가 시작되고 집회가 시작되고 기도가 시작되면 한 마음이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굉장히 깊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우리 애청자분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너머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신뢰하면서 일본에도 주님을 만나야 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 무엇보다 우리 동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을 붙드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1: 네,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탈북민들과 함께할 때 복음이 이념을 뛰어넘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은 이념은 물론이고 역사와 국적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0: 네, 맞습니다.
1: 오늘 또 귀한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고, 우리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0: 아멘.
1: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신 서울 양재 온누리교회 황문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북쪽에서 드리는 기도.
2: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북녘 땅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형제 자매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고향 가족들과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몇 해 전 저의 고향 함경도에도 큰 태풍이 있어서 홍수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다쳤으며 남겨진 가족들이 굶주림과 가난 속에서 고통을 겪었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태풍의 피해를 막아주시고 주민들이 생명과 삶의 터전을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 아이들과 노역자들,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굶주림, 공포 정치 속에서 두려움에 있는 그들의 깊은 한숨을 들어주시고 이들을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알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모든 두려움과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북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함께 죽을 수밖에 없다. 남한과 북한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민족적으로 말입니다. 팔이 부러진 상태에서 다리가 편할 수는 없습니다. 팔과 다리는 직접 연결된 한 몸이기 때문이죠. 남한과 북한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아갈 길을 찾지 못하면 함께 공멸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바로 한 몸으로 연결된 지체의 숙명입니다. 통일 이즈 커밍. 지금까지 제작의 김영보, 신예린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호야 지리박물관의 한국영토 독도 지도특별전이 8월 5일 수요일부터 9월 10일 목요일까지 포항시 구룡포 과메기 문화관 1층 전시실에서 개최됩니다. 일본의 지도가 그 진실을 토하다라는 제목의 이번 특별전은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증명하고 있는 10행 국경선이 그려진 일본 군사지도 원본, 대동여지도 실사본 등 역사적 희귀 자료들이 전시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호야 지리박물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7524-325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워드에서 교리교육 강사 양성과정, 카테키스타 1학기 과정을 포항 함께 걷는 교회에서 개최합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8일 화요일까지 총신대학교 박재은 교수와 개혁주의 교리교육 전문가들이 강사로 함께합니다. 이번 과정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전체를 이틀 동안 체계적으로 배우고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울 교리교사를 양성하게 됩니다. 교리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8627-135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1회 공동체 IM 선교회 영덕 신리교회 주최로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한다살 캠프가 영덕 신리교회에서 열립니다.

0: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혼이 회복되는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03-93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디오 꿈나무 돌봄 학교에서 독서 선생님을 새롭게 모십니다. 한동대 VIC 초중등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교환의 기초회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교육을 담당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초등학교 독서 교육을 해보셨거나 독서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1-4661 포항 안디옥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포항극동방송에서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방송국의 모습, 방송사역의 현장, 포항극동방송과 함께한 일상의 소중한 순간, 그리고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수작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며 수상작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역사사진 전시회에 전시됩니다. 7월 22일 수요일부터 8월 5일 수요일까지 진행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사진이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안내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포항 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입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난 70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온 방송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방송국의 모습, 방송사역의 현장 포항 극동방송과 함께한 일상의 소중한 순간 그리고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이며 접수 방법은 이메일 접수로 진행됩니다. 메일 접수 시 성함, 연락처, 출석교회명, 작품명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054

256국에 30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사진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 사진

샬롬,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명품 포도주를 만들려면 무엇보다 좋은 포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명품 포도주를 만드는 장인이 찾는 좋은 포도는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란 포도로 만든 포도주가 최고의 포도주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극복한 사람만이 진정한 명품 인생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에게 주어지는 스트레스도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코르티솔이라고 불리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함께 존재하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쌓이면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적절히 유지되면 우리 몸이 위험에 대처할 때 힘과 에너지를 보충해주고 공황장애도 완화시킨다고 합니다. 삶의 환란의 역기능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순기능에 초점을 맞추면 그 환란과 역경이 도리어 나의 인생을 유익하게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향기로운 찬송 첫 곡으로 한웅재님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송 들으셨습니다. 네, 역경이 없는 인생 역시 명품 인생이 될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난과 역경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이겨냄으로써 하나님이 만드시는 명품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강하게 단련하고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이 시간 찬송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문은혜님의 음성으로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필그림 미션 콰이어가 부릅니다. 이 세상 고난이 끝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 147편 3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신다. 뼈가 부러졌을 때 그 뼈가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진다. 깔끔하게 부러진 뼈는 맞추기도 쉽고 치료 과정도 곧바로 시작된다. 그러나 여러 조각으로 부서진 경우는 뼈 조각과 부서진 파편들 때문에 회복 시간이 길고도 고통스럽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어떤 고통은 깔끔하게 부러진 뼈와 같다. 우리는 그런 일이 생길 것을 알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아간다. 그러나 어떤 고통은 누군가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혹은 미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조금씩 잘라내는 것 같다. 상처를 주는 말이나 불쾌한 행동 하나하나 때문에 좀 더 얼얼하고 쓰라리다. 그러다가 결국 우리는 상대를 어떻게 용서해야 할지, 상한 마음을 어떻게 치유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새겨진 가장 깊은 상처와 가장 고통스러운 공격까지도 어떻게 치유할지 아신다. 최고의 실력을 갖춘 명의처럼 그분은 부서진 조각들을 붙이시고 우리 마음에 뚫린 구멍을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채우신다. 부러진 뼈는 회복된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회복될 것이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 147편 3절 말씀.

주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십니다. 브라운 워십의 상한 마음 찬송 들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찬송 두 곡 연이어 함께 하겠습니다. Discovery Singers의 Saved by Grace 영어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내주 예수 주신 은혜

우리 주변에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에게 당신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삶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한 심령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고치시며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남은 하루도 주님의 그 은혜 충만히 누리시길 바라면서 끝으로 머스트 워십의 고난이 은혜였음을 찬송 전할게요. 향기로운 찬송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창원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탈출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탈출은 어떤 상태, 어떤 상황, 어떤 공간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탈출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식물도 탈출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늘 탈출이라는 것이 있어요. 식물은 여러분 햇빛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늘이 드리워져 있으면 식물은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가지를 뻗어서 어떻게서라도 햇빛이 있는 곳을 향해서 뻗어나갑니다. 저는 근데 이 식물의 이런 모습이 오늘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과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꿈이 있고 이상이 있으면요, 우리는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꿈과 그 이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그쪽으로 비틀어 틀어서라도 우리는 어떻게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여러분, 아무리 젊은이라고 할지라도 그 젊은이의 가슴 속에 꿈과 이상이 없으면은요, 그냥 현실에 안주해버리고 맙니다. 아, 여기가 좋거니 하고 그저 편안하고 익숙한 곳에 머물러 있죠. 그러나 나이를 먹고 60이 넘고 70이 넘어도요, 그 마음속에 꿈과 이상이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 꿈과 이상을 향해서 노력하고 정말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서 그 꿈과 이상을 펼쳐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탈출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영화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보았을 수도 있고 들어는 봤을 겁니다.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정말 이 교도소로서는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고 철통 같은 경계를 하고 있어서 그곳에 입소하고 있는 죄수라면 누구도 그곳에서 탈출을 꿈꿀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화에서는 항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성공적인 탈출을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영화에서 감독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그저 한 죄수의 탈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죠. 결국은 영혼이 자유를 누리기 위한 열망, 어떻게 보면 자유를 향한 열망, 희망을 지키는 의지, 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합니다. 감옥 안에 있지만 그 영혼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갇혀 있느냐 안 갇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스스로 영혼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자유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서 더 중요한 것은 공간으로부터의 어떤 벗어남보다도 우리의 영혼의 감옥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이냐 이걸 놓고 대결을 벌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웠지만 결국 누가 이겨요? 단 한 사람의 엘리야가 큰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가뭄으로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결국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자타가 공인할 만한 큰 승리를 거둔 거죠. 자, 그런데 이 승리 이후에 엘리야가 갑자기 북이스라엘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의 가장 남단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내려가요. 그리고는 그곳에서도 또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면

북이스라엘을 떠난 것은 그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홀로 광야로 나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을 때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살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땅을 떠나 도망했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서는 죽기를 구하고 있다는 거죠. 대체 엘리야의 본심은 뭘까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엘리야의 본심을? 오래전에 제가 영락기도원에서 원목으로 사역을 할 때 한 번 순복음교회 목사님 한 분이 찾아와서 면담을 신청을 했습니다. 제 방에 들어와서 저를 처음 딱 만나서 대면하자마자 꺼낸 말이 뭐였냐면, 목사님, 저 여기 죽으려고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죽으려면 바다로 가든지 어디 뭐 다리 위로 가든지 해야지 왜 기도원을 와요? 이제 자초회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경기도 여주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이분은 그냥 일반 목회 사역이 아니라 좀 특수 목회 사역. 장애인들을 함께 그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크게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 목사님의 그런 선한 뜻을 알고, 목사님, 우리 정말 그들과 함께 공동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를 새로 하나 건축을 합시다. 그리고 내가 건축 비용을 다 댈 테니까, 목사님. 근데 또 이 목사님이 예전에 건축업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 재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성도의 약속을 믿고 뭐 여기저기서 이제 좀 대출도 받고 해가지고 교회를 아주 아름답게 잘 지었어요. 근데 문제는 헌금을 하겠다고 했던 이 성도님이 회사가 부도가 나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뭐 이 목사가 뭐 무슨 뭐 담보물이 있어가지고 대출을 받았겠어요. 뭐 은행에서도 빌린 것도 있지만 또 빌리지 말아야 되는 제3금융권에서도 돈을 좀 빌렸던 것 같아요. 나중에 막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이제 돈을 내놓으라고 뭐 계속 압박도 가하고, 뭐 심지어는 조폭들까지 나타나가지고 이 목사님 멱살을 잡고 온 동네를 끌고 다니면서 교인, 뭐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 목사 사기꾼이다, 도둑놈이다, 그리고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온갖 면박을 주고 심지어는 막 두들겨 패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겪게 된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 목사님에게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이제 하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 거죠. 죽어야 되겠다. 죽는 길밖에 없다. 뭐 다른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근데 막상 죽으려니까 목사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것도 참 그것도 양심에 걸리고 죽자니 두렵기도 하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 죽기 전에 기도라도 해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러다가 찾다가 영락 기도원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날 오전 집회 때 말씀을 듣는 중에 아, 저 목사하고 마지막으로 상담이라도 한번 하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 방을 두들기고 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하고 계속 상담을 하는 동안에 그분의 눈에서 저는 죽고자 하는 열망보다 살고자 하는 열망이 훨씬 크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입으로는 내가 죽으려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분의 살고 싶은 열망이 훨씬 더 컸던 거죠. 저는 엘리야의 심정도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께 나 좀 죽여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는데 정작 그의 마음은 뭐예요? 살고자 하는 열망이 훨씬 더 큰 거죠. 그가 왜 북이스라엘을 탈출했을까요? 죽으려고 탈출한 게 아닙니다. 살고자 하는 열망이 더 컸던 거죠. 그리고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습니까? 살기 위해서, 길을 찾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 말고는 내게 정확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과 대면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엘리야의 상황이나 그 목사님의 상황이나 하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죽고 싶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그런 분들 치고 정말로 죽으려는 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살고 싶은 열망이 더 크죠. 왜 죽어야 합니까? 죽을 용기가 있으면은요, 살려고 더 애를 써야죠. 살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 그 마음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낙심이 있습니까?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 절망의 늪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그 낙심의 늪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거기 탈출을 해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탈출을 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시험이 찾아오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죠. 근데 여러분 이 빠져나온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탈출에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곳을 떠나는 것은요, 비겁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용기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탈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살고자 하는 열망, 극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만 탈출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탈출에 성공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탈출이 성공적으로 끝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탈출을 하고 난 이후에 누구를 찾아갔어요? 하나님을 찾아간 겁니다. 광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광야, 그빈 공간 속으로 그가 나아갔던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한 것이었죠. 우리가 탈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탈출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만날 것이냐, 누구 앞으로 갈 것이냐, 누구와 대면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탈출은 했지만 여전히 자유하지 못합니다. 탈출했는데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건 탈출한 게 아니죠. 누구를 만나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야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야만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목요일에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 1년 만에 살아가는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 나 죽다 살았어. 그러는 거예요. 왜또 죽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우리 이 친구 목사님이 한 1년 전에 갑자기 숨을 쉬는 것이 어렵더래요. 그 병원을 찾아가서 검사를 했는데 폐에 4.5cm짜리 종기가 있는 암덩어리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한 2cm짜리 암덩어리가 하나가 더 있고 또 간으로도 전이가 됐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그러더랍니다. 이거 수술하기도 어렵기는 하지만 항암 치료를 통해서 더 줄이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까지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미 폐암 말기 상황이 된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여기서 이렇게 치료받다가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정말 앞이 캄캄한데 그 순간에 생각나는 거는 하나님과 예수 십자가밖에 없더라. 근데 이 목사님이 평상시에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는데, 특별히 해외 의학 학술지를 읽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다 꺼내가지고 내가 한번 스스로 내 몸을 한번 좀 치료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한 6개월 동안 자가 치료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치료했던 그 과정과 그리고 그 내용들을 한 3페이지짜리로 해가지고 저에게 메일로 보내줬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을 자가 치료를 했는데 4.5cm짜리 종양이 1cm 이하로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간으로 전이 됐던 그 모든 것들이 싹다 없어진 겁니다. 의사도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의사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하자고 해서 이제 검사를 해놓고 이제 결과 기다리고 있는데 저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제가 이 친구가 나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아무 생각 안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이렇게 내가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처음 알았대요. 그리고 생각나는 거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생각이 안 나고 예수 십자가밖에 생각이 안 나고, 천국에 대한 열망, 천국에

대한 소망. 그렇게 성도들에게 날마다 예수 십자가를 전하고 그렇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인 자기 자신 안에 오늘 밤 내가 죽었을 때 천국에 갈 수 있나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막상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천국에 분명한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 생명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망하면서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전화 끊기 전에 그랬어요. 야 친구야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한테 전화를 하지 왜 이렇게 다 나은 다음에 나한테 전화를 했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 목사 진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밖에 생각 안 났어. 이 목사도 생각 안 나더라고. 하나님만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인데 사람이 생각났다? 그 아직 죽을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아직도 살만한 거예요. 진짜 죽을 것 같으면은요 생각나는 거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왜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분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분만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정말 피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그 자리에서 내가 벗어났습니다. 근데 어디로 찾아갈 겁니까? 누구 앞으로 갈 거냐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가 광야의 그 로뎀나무 아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 여러분 생업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갈 때도 있잖아요. 갑자기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서 지금 치료는 받고 있지만 나을지 안 나을지도 모르는 어려움들 상황 속에서 그것이 내 문제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째 좀 하루라도 좀 마음 편히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은 복잡한지 한 가지 해결되고는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고 언제쯤 내가 이 고난의 사슬로부터 내가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온갖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정말 이 모든 것들 좀 다 내려놓고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잘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아무 생각 없이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주일이니까 또 교회 가야지 그리고 또 부인이 하도 가자 그러니까 억지로 따라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차에 앉아있느니 그냥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놨는데 본당 가서 예배드리는 게 낫겠지 하고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번지수를 잘 찾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만지시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답을 주실까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답을 얻어갖고 돌아갈 겁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절대로 그냥 보내시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보면은 the way, the truth, the life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관사 더가 붙는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길, 그 중에 하나의 진리, 그 중에 하나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길입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진리고 오직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에요. 내 인생의 문제, 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내 인생에 닥쳐와 있는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늘 내 영혼에 자유함을 주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오늘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의 유일한 답이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탈출 이후에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답을 찾고자 애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여러분들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엘리야 탈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탈진을 회복하게 되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잠을 자게 하셨어요. 오늘 보니까 그가 광야에 나아가서 하루 길을 걸어 로뎀나무 아래에 그가 자기 위에 누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잠이 옵니까? 죽고자 하는 자가 두 다리 쭉 뻗고 잠이 와요? 그가 누웠지만 그로 하여금 깊은 잠을 자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자고 싶어도 잠 안 오시는 분들이 있죠.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 그분들은 이 잠의 소중함 그걸 알아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단 하룻밤이라도 좀 푹 좀 자게 해주세요. 깊은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아마 그런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그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에게 잠을 안 주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잠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잠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는 주무시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자면서도 꼭 여기다가 적용을 하죠.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뭐 일주일 내내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이 자리에 오셔서 깊은 잠을 주무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만은 그래도 말씀은 듣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잠을 못 이기시겠는 분들은 하나님 제가 눈은 감고 있어도 귀는 열려 있어 다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을 재우셨습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사이에 천사들을 보내어 그를 어루만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전인적인 존재죠. 우리는 영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육체가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지쳐있는 엘리야를 천사가 만짐으로써 그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를 깨웁니다. 그리고 그가 먹을 수 있도록 수추로 구운 떡과 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먹이셨을까요? 먹어야 힘을 내죠. 그런데 먹어도 그냥 떡이 아닙니다. 숯에 구운 떡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떡이 맛있을까요? 구운 떡이 맛있을까요? 예. 구운 떡이 맛있잖아요. 저는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요 엘리야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읽혀지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맛있는 떡을 먹이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호렙산까지는 40일이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지금 지쳐있고 탈진에 있는 엘리야를 이끌고 40일 동안을 호렙산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를 잠재우시고 그의 몸을 만져주시고 먹이고 마시우게 한 이것은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를 계속해서 재우고 어루만지고 먹이시면서 그가 먹고 힘을 내어 호렙산까지 가게 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을 주시고 우리를 만져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탈출해서 탈출로 끝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를 호렙산으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곳입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어요?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곳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끄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맡기십니다. 사명을 맡기시면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서 너의 남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살려고 나왔던 엘리야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살려고 나왔던 그 북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죽지 않고 들림을 받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까지 그는
자신의 남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0: 여러분, 매일 매 순간마다 또다시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또다시 시련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남은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호렙산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베푸셨던 그 은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 매 순간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남은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고, 은혜의 경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때 그 은혜의 순간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는 도우셨는데 지금은 안 도우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믿습니까? 지난날 내 인생에서 어느 날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길 가운데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 나를 도우십니다. 여전히 나를 치유하시고 여전히 나를 회복시킬 수 있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낙심이 찾아와 있습니까? 절망이 찾아와 있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무의미한 내 삶에 지금 지쳐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탈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내 인생에 좀 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찾는 자들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만나 주실 겁니다.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은혜의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탈출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적인 탈출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창원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62-0770, 055-262-0770 창원 상남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넌 누구니? 이렇게 외면당하며 우두커니 커버를 뒤집어 쓰고 서 있습니다. 미안하다 에어컨아. 더위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 지키는 것. 마음이 시원한 이곳,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곳, 잘 오셨어요. 오늘도 찬양으로 시원함 더해드립니다. 온누리 워십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안산 시립합창단의 그 이름 오직 예수, 홀리원의 바다로.

0: 우리는 매일 씻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씻는 것이 아니라 기본이 아침, 저녁으로 두 번. 이렇게 덥고 습한 날씨에는 더 씻게 되죠. 개운함을 가장 많이 느낄 때는 언제일까요? 아마도 하루를 다 마친 저녁일 거예요. 자기 전 씻으면서 개운하게.
1: 아, 시원하다.
0: 어느 날 저녁 씻으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매일 밤 이렇게 몸을 씻듯이 오늘 지은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주세요.

성령님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죄가 얼마나 많았으면 이렇게 회개하게 하실까 싶으면서도 감사하고 부끄럽고 아무튼 그랬어요. 내 몸이 이렇게 조금만 찝찝해도 씻고 또 씻는데 내 영은 과연 깨끗한가? 더럽고 찝찝하고 습한데도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회개는 매일매일 속히 신속하게 quickly quickly 아 요즘 영어가 좀 되네요. Thank you. 그래서 이 찬양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찬양과 함께 하시죠.

예라모십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박신아 콰이어의 나의 죄를 씻기는, 한웅재의 내 주의 보혈은 들으셨습니다. 왔어요, 왔어! 즐거운 암송 시간! 오늘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제 따라해 보세요. 두 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연결해서 세 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프로비던스 워십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쉐키나 찬양단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김도현의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들으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근육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 정말 훌륭하세요. 부지런한 분들이세요. 일하고 틈틈이 운동하고 건강 챙기시고 멋지십니다. 제가 어릴 때 제일 많이 했던 것은 공부였으면 좋았겠지만 가방 집어 던지고 들판 뛰어다니기. 저게 캥거루니 사람이니? 이 정도로 사계절 뛰어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운동을 좋아하고 즐겨하던 제가 일을 하게 되면서 정말 일만 했어요. 차로 왔다 갔다 끝. 이러니 근육이 사라지죠. 그래서 자주 아파요. 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근육을 키워보려고. 아니요. 키워야 합니다. 필수가 됐어요. 근육 키우는 것 쉽지 않아요. 똑같은 운동을 또 하고 또 하고 안 쓰던 근육을 쓰니 쑤시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리를 잡고 근육이 생기게 됩니다. 인생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더 많았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다쳐요. 그리고 아파요. 쓰라립니다. 이런 과정을 보내면서 제 마음방에 간판을 하나 세웠어요. 지금은 마음 근육 키우는 중. 마음 근육을 키울 때는 많이 아픕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다가 이 기간이 지나가면 단단해지겠죠? 더불어 주님을 찾게 돼요. 주님만이 내 마음을 아시죠? 이러면서 더 깊어진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저와 같이 마음 근육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잘 견뎌내서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리는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0: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딸이 울면서 집에 들어와
1: 엄마 누가 나 때렸어.
0: 한 걸음의 놀이터로 달려간 엄마는 딸이 말한 아이에게

0: 그녀가 말합니다. 너 왜 애를 때리니? 그러자 딸이 하는 말.
1: 엄마, 그 오빠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오빠.
0: 어머, 미안하다. 갑자기 권사님의 대표 기도가 생각났어요.
2: 주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고.
0: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지키는 것의 시작은 회개가 아닐까 싶어요. 매일 보혈로 깨끗하고 단단한 마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능력 주의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작은 집 유나나 장로입니다. 심리학자 중에 어떻게 하면 연애를 잘할까라는 이런 연구한 학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재미있는 연구와 실험들을 많이 했었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할 때, 연애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싸움을 한 후에도 연인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게 있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서로서로 사랑을 하는 연인들에게는 중요한 공통점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구트만 박사는 알게 되었는데요. 좋은 관계를 맺는 연인들은 다투거나 갈등이 생겼을 때 한 가지 마음에 꼭 결심하는 것이 있대요. 우리 부부들도 이 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내가 이 사람과는 헤어지지 말아야지. 내가 이 사람을 잘 지켜야지. 내가 이겨낼 거야 하는 그 마음이 이 사람들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감정들을 다 말하기 때문에 할 말, 때로는 안 할 말까지 다 해버리고, 그리고 또 상대가 한 말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아서 쉽게 헤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님은 연인들이 다툴 때, 부부들이 다툴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툴 때, 또 다툰 후에 대화를 할 때는 내가 이 사람과 헤어지지 말아야지라는 그 마음, 그 기준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 문제와 관계가 좀 더 수월하게 풀릴 수 있다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여러분도 모두 우리 부부들도 꼭 기억해야 될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마음속 작은 집 문을 엽니다.

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고 푸른 비가 다 어디로 갔는지 우리 이쪽에는 이렇게 비가 안 와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베네수엘라 강진을 지금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 사람들의 참 특징이 놀랬을 때는 막 기억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나의 일이 아니면 기억하지 않는 이런 것들도 참 슬픈 것 같아요. 또 이번 주 지난주에 계속해서 화재도 있었고 폭우도 있었고 가뭄도 있었고 지진도 있었고 모두 함께 기도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중국 주안성의 대지진 여러분 기억나세요? 당시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그 피해 보고를 보면 당시 지진은 규모 7.9 이상의 큰 지진이었대요. 우리 경주와 우리 포항 지진이 5점 몇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안성 내에 있는 집과 건물들은 다 무너지고 사람들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도시 전체가 무너져서 엉망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정신없는 현장에서 놀랍게도 아기 엄마가 건물 더미에 깔려서 우는 갓난 아기의 작은 울음소리를 듣고 아기를 구해낸 사건이 있었어요. 너무 놀랍게도 아기 엄마가 아기의 울음소리만 듣고도 이 목소리가 자기 아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구해낸 사건이에요. 사실 이게 이 당시에 학계에서 큰 화제가 되어서 프랑스 학자들이 연구를 했다고 해요. 아기 엄마들은 정말 이 아기의 울음소리만 듣고도 자기 아기라는 것을 알 수 있나 하고 연구를 해보았는데요. 실험 결과 아기의 엄마들은 아기의 작은 울음소리를 듣고 98.9%가 넘는 엄마가 자기 아기의 울음소리를 정확하게

분별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일반인의 귀에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게 다 그 소리 같고 비슷하지만 엄마에게는 자기 아기의 목소리가 울음소리가 정확하게 구분되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왜 또 그런지 엄마들이 이걸 어떻게 분별했는지 학자들이 또 풀이연구로 엄마들의 뇌를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 내 마음속의 청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기의 엄마는 아기의 소리를 들으면 뇌에서 특정 부분이 움직이는데 그런데 아기가 울 때 움직이는 뇌 부분과 자녀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엄마를 부를 때 엄마라고 부를 때 움직이는 부분이 똑같다는 것을 확인해야 된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글을 읽고 정말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지금도 돋아요. 이걸 다시 말하면 엄마에게는요. 아기가 응애하고 작게 우는 그 소리가 엄마, 엄마라고 불리는 그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연구의 기사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목소리를 이렇게 들으시겠구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게 바로 이 말이구나. 내가 내 삶의 고난으로 인해서 작은 신음만 내어도 눈물만 결성여도 이 목소리는 하나님의 귀에 눈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소리로 들리겠구나.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고통 중에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울고 신음하며 주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면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거기서부터 나를 살려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다고 고개 끄덕이고 계시죠? 그리고 그것을 느낀 순간 너무너무 감사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지금도 갑자기 목이 메이려고 해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시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지금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폭우로, 폭염으로, 화재로 마음이 불편한 시간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마음가짐이나 행동, 삶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와 이번주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교, 방학이 시작된 곳이 많죠. 아마 거의 다 방학이 시작됐을 거예요. 맞벌이일 경우 휴가 기간이 일치하잖아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 가족,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이나 도우미쌤들의 손에 아이 육아를 맡긴 맞벌이 엄빠들은 미안한 마음에 불만이 있어도 참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상대방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게 하면서 내 의견을 전달하는 실질적인 대화 기술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눈빛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 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른 게 사실이에요. 말 한마디로 상대 행동을 바꿀 수도 있고 반대로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대화라는 것은 소통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행위이죠. 적절한 때 필요한 정제된 말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조리 있게 표현하고 속마음을 꺼내 보이려면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항상 상담 처방전을 내릴 때 상대방의 노고와 애씀을 칭찬하라는 말을 자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대신 얼마나 애썼을까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그 마음을 이해하라는 거죠. 평소 둘 사이의 관계가 어땠는지 되돌아보자는 거죠. 사이가 별로 친하지 않은데 불평불만만 끊임없이 쏟아놓는다면 정당한 요구라도 상대방에게 맞는 소리로 들릴 리가 없죠. 서로 서먹한 관계일 경우에는 적당한 칭찬이 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어머님이시다면 어머님, 아우 우리 아이 봐주시느라 힘드셨죠? 이모님, 오늘 아이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라는 말로 노고를 잘 알고 있음을 표현한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너무 과도한 립서비스는 금물인데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은 상대방에게도 고스란히 느껴지고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을

하기 전에 정당한 것인지 생각해 보라는 건데요.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역지사지 정신이에요. 상대방의 입장은 헤아리지 못한 채 내가 원하는 것만 이야기한다면 대화로 문제는 풀기는커녕 상대방의 가슴에 마음에 상처만 남길 뿐이겠죠. 말을 꺼내기 전 잠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하고 행동할까? 상대방의 입장이라면 어떤 기분일까라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배려로 멀게만 느껴졌던 상대방과의 거리가 은연중에 좁혀질 수 있음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소통, 대화법을 이야기할 때 Yes, 법의 화법을 이야기하잖아요. 흔히 대화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Yes, but. 이것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한 뒤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는 화법이에요. 그러니까 즉 대화의 기본 자세예요. 가령 부모님과 육아 방식의 의견에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일단 부모님 이야기를 다 들은 뒤 여름이라 땀이 많이 흘리니까 아침 저녁으로 씻겨도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병원에 가보니 아이의 피부가 매우 예민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무릎도 안 좋으신데 그냥 저녁에만 씻겨주셔도 돼요 라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더울까 봐 아침 저녁으로 씻겼는데 그걸 왜 씻기셨어요? 피부가 안 좋아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하지만 어머님 무릎도 안 좋으신데 그냥 저녁에만 씻겨주세요 이야기를 했을 때 들으시는 부모님도 마음이 많이 좋아지실 것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항상 서로서로 입장받고 생각하며 표현한다면 점점 더 멋지고 자랑스러운 주님의 자녀가 되어가겠죠.

어느새 7월의 마지막 토요일이에요. 뜨거운 햇살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오늘 마음이 조금 지치고 힘드셨다면 모든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7월의 마지막 날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새롭게 시작될 8월에도 주님과 함께 힘차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속 작은 집 제작 김보석, 진행 윤한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 안전하시고 평안한 날 되십시오.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우리교회 서상욱 목사님께서 사사기 6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영화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 매튜라는 이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이 어느 날 차를 운전하고 가십니다. 그런데 옆을 보니까 그 쓰레기통에서 임산부가 막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과 임산부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냥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가는 중에 큰 십자가를 들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만납니다. 목사님이 부릅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가 먼저 목사님께 질문합니다. 당신은 십자가를 믿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목사님이 좀 웃기잖아요. 자기 목사인데.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전도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것은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지 제가 지금 물어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전도자가 십자가는 피로 물들어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사랑하고 용서하며 행동을 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감동받았던 말 중에 뭐가 있냐면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중에 그 십자가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믿는다라면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목사님은 한참 고민에 빠지죠. 그리고 그 말에 감동을 받았는지 다시 목사님께서는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그 미혼모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목사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인도 있었지만 그 전도자의 말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 하나둘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행동하는 믿음에 대한 그 깊은 감명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사건을 발단으로 해서 십자가라는 절대 가볍지 않는 이 주제를 품고 그와 같은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며 갈등하는 12명의 영혼들과 마주대하면서 그들이 점점 그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서로 용서하고 위로하며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으로 행동하는 삶을 실천하면서 벌어지는 그 영화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접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목사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정말 목사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믿음도 뛰어날 것이고 성경도 참 많이 알 것이고 그래도 평신도보다는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며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저 역시도 매 순간 부끄러운 고백을 마주하기도 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가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내 집 그 문을 열어줄 용기가 내게는 있는지 사람들 앞에서는 늘 위로하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가 뒤에서 행동하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참 가슴이 무겁고 먹먹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당당하게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는요 절대로 머리로 여러분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생명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요 이 예배당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행동하면서 보여주셨던 그 수많은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지향하며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저질렀던 그 실패의 역사를 우리는 그대로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실패의 아픔과 그 영적인 악순환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핵심이고 전체적인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지난 수요일까지 사사기 21장 전체 강해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사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이 성경을 읽다가 정말 레마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동안 농사를 잘 짓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농사들을 적들이 다 뺏어가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작 농사를 지었지만 매일같이 궁핍하고 정말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정착한 이 가나안 땅은 정말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얻은 약속의 땅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 여러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그들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 보니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수많은 궁핍이 그들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 마치 저에게 하는 말씀 같았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가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지금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사사기 6장 13절 앞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지금 기드온이 자신에게 찾아온 이 사자를 향해서 한 말입니다. 그들에게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아니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지금 이 어려움을 우리가 겪어야 합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정말 맞는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하는 이 말이 사실 우리가 지금 이 현실에서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사건들과 일들과 그 고난과 고통을 대할 때마다 지금 우리는 기드온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성경 곳곳을 보면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면 좀 나를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다고 말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나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일들을 만나야만 합니까? 지금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3절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믿음의 선조들의 삶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모든 여정과 그들의 믿음과 간증을 들어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응답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도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과 은혜와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요, 한번 여러분 입장에서 정말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요, 지금 우리가 똑같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사사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 이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들에게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하는 그 불평 안에 있는 진실은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고 자신이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란 말입니다. 이것을요, 예레미야 6장 19절에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이 재앙을 만나게 된 그 모든 것은요,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조상들을 봅니까?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보여주셨던 그 기적들, 지금 그 기적은 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사실 지금 이 기드온이 말하기 이전에요, 무슨 말씀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기드온이 하나님께 막 항변을 할 때 그 이전에 어떤 말이 있느냐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너희들은 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말입니다. 기드온이 항변하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내가 하는 그 말에 불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듣기를 싫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은 사실 그들로부터 기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기준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답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답은요 바로 깨달음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말 깨닫지 못하면 이 기드온처럼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쏟아내고 있는 그 불평을 잘 살펴보면요. 그 안에는 진짜 나 자신을 깨닫고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불평이라는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불평은 남을 향해서 쏟아내는 말이지만 이 불평 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그 원망과 불평 안에 있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런 깨달음은요 항상 늦게 온다는 겁니다. 제가 서른 살 때에 신학대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면 공부해야 할 그 학창시절이 다 지나가고 나서 내가 공부 안 한 것을 깨닫고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잘 들으십시오. 부모님이 계속해서 공부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 안 한 결과를 보면 그 부모님의 삶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 뭐 아버지 대학 가고 대학원 가고 뭐 잘 살던데요? 아, 그러면서 편안하게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공부 안 한 것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움도 있는데 왜 그 학창시절 때 공부하기 싫어하고 왜 그렇게 친구들하고 놀기만 하고 왜 그렇게 공부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지. 우리 어제 오늘까지 여름 성경학교를 마쳤는데요. 그 아이들 보십시오.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 교사들 보십시오. 그 아이들에게요. 이 말씀 한절 가르치기 위해서요. 아침 일찍 보채 제일 빨리 옵니다. 집에 찾아가가지고 문을 두드려가지고 애들 데리고 옵니다. 그 아이들에게 말씀 한절 가르치기 위해서. 근데 그 아이들은 말씀 가르치면 말씀 잘 듣나요?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성경제 지혜가 대단합니다. 그렇게 말하나요? 절대 아닙니다. 막 뛰어다닙니다. 막 뛰어다닙니다. 와! 뛰어다닙니다. 안 그러는 척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어릴 때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처음 사랑했을 때 그 나를 내가 그 구주를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 그 처음의 사랑을 지금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안 하잖아요. 뒤에 후회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전반에 일어나는 모든 그 사건들 보십시오. 우리의 매일의 일상의 일상은요, 그 순간순간들은요, 굉장히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도요, 여러분의 인생에는요, 정말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건강을 다 잃고 나면, 그 다음에 건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직장 잃고 나서 그 직장이 좋은 직장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늘 곁에 계실 때는 몰랐는데 부모님이 우리 곁을 다 떠나고 나서 매일같이 그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그 부모님의 소중함을 깨닫고 효도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 그렇게 후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요. 이 깨닫는 것은요. 항상 늦게 찾아오는 겁니다.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말씀으로 때 맞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이해하게 되면 이 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나를 해석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해석하게 됩니다. 내 입맛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진짜 모습을 덜쳐내고 진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으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는 그 말씀이 뭐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고민과 갈등과 문제의 해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뭐냐면 나에게 분명하게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정말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냥 글로만 되었던 말씀이었지만 이제는 생생하게 살아서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여전히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받는 자리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럼 어쩌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통해서 고통받습니다. 궁핍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백성들 가운데 해답을 주셨습니다. 14절 후반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면서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것은 지금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을 믿는 믿음의 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힘은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고 부딪히면서 그 십자가의 역사, 그 십자가 역사의 의미를 깊이 가슴에 이해하게 되면요, 우리는 정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의미와 그 능력을 진심으로 내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30세가 된 이 노인 야곱이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이집트의 그 바로에게 가가지고 그를 두 번이나 축복했던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130세에 정말 시골 노인 아닙니까? 그 노인이 이집트의 최고 그 강대국인 그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그를 축복을 합니다. 들어갈 때 축복하고 나올 때 축복합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전에 야곱은 거짓말로 살았습니다. 그의 모든 삶은 다 속이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속임으로 그가 얼마나 많은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 결국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 놀라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자신의 정말 그 놀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게 이집트의 강대국의 왕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자신은 그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그 강대국 왕 앞에 가가지고 당당하게 축복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만 깨닫게 되면 절대 여러분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복음을 소유한 언약의 자손들은요, 절대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기죽지 않습니다.

0: 청년 중에 한 명이 과거에 직장 대대 그렇게 했습니다. 주일날 일하면 저 나오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라니까요. 잘렸게요? 안 잘렸게요? 안 잘렸어요. 주일을 비워줬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라면 당당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밟는 그 땅이,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가정과 우리 교회를 그런 천국, 지상 천국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는 자는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지고 있거나 그럴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안에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라면 이제부터 우리 안에 있는 불평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화냄도 다 떠나보내세요. 불평도 떠나보내고, 짜증도 떠나보내고, 분열을 조장하는 마음도 다 떠나보내고, 다 떠나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압도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낸 거룩한 언약의 자손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세상 앞에 당당합시다. 시작. 내 생각대로 그 상황에 따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하루를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상황을 해석해 주세요.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셔서 내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한 주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 집 문을 여는 순종으로, 아주 작은 실천으로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여러분, 이 경험한 것을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정말 생생하게 내 삶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그 믿음을 서로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있는 곳곳마다 천국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일 때마다 짜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싹 다 잘라내세요. 내 입술에서, 내 행동에서, 내 눈에서 다 잘라내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를 비춰보세요. 목사요, 부끄러운 너무 많습니다. 장로님, 안수진 권사님, 뭐가 잘난 게 우리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는요, 그 은혜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 말고는 우리 안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작은 실천이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서로를 바라볼 때도 좀 웃어주시고 또 서로는 안아주시고, 아, 이거 아닌데라고 하지만 이해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면 그 안에 놀란 하나님의 천국이 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 은혜를 받아 누려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복된 그 말씀 앞에 살아가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우리교회 서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53-0091번, 054-253-0091번 포항우리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극동 방송입니다. FABC FM.
1: 극동 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 사진 전시회와 청취자 사진 공모전.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은 극동 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난 70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온 방송 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방송국의 모습, 방송사역의 현장, 포항 극동방송과 함께한 일상의 소중한 순간, 그리고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이며 접수방법은 이메일 접수로 진행됩니다. 메일 접수 시 성함, 연락처, 출석교회명, 작품명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054-256-30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사진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에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노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정말 많이 덥지요. 우리나라 여름은 비가 많이 내리고 습해서 더 덥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인지 알고 있나요? 바로 중복이에요. 어른들이 삼복 더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우리 찬양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눌까요? 그럼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쭉 나와 함께 하시네. 찬양을 함께 들으며 우리는 주여리니 시작합니다.

이를 세 단계로 나누어서 초복, 중복, 말복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가운데에 있는 두 번째로 가장 더운 날, 중복이 바로 오늘이에요. 요즘에는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기기가 있어서 더위를 식힐 수 있지만 그 옛날 전기가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더위를 피하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잠깐 살펴볼까요? 대나무로 살을 만들고 한지를 붙여서 부채를 만들기도 하고 시원한 대나무로 죽부인을 만들어 더운 여름밤 잠을 청하기도 했대요. 또 냉장고가 없었기에 시원한 냇가에 수박, 참외 등 과일을 담갔다가 먹기도 하고 열심히 일한 후에는 냇가에서 수영하거나 등에만 물을 뿌리는 등목을 하기도 했어요. 또 무더위를 잠시 식힐 정자나 원두막을 짓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무더위에 지쳐 몸이 상하지 않도록 삼계탕과 같은 보양식을 먹기도 했지요. 우리 조상들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더위를 이기려고 노력했었네요. 친구들, 그런데 극동방송에서도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며 무더위를 이기도록 준비한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래요, 바로 썸머 스페셜이지요. 어때요? 여러분도 더 많은 찬양을 듣고 따라 부르며 더위를 잘 이겨내고 있지요.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부르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이 여름 더위를 이기는 방법일 거예요. 오늘 함께 들었던 쭉 나와 함께 하시네 찬양에서는 내 마음속에 찾아오신 성령님께서 지쳐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혹시 지금 무더위로 지쳐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도우시며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이 여름 더욱더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며 쭉 나와 함께 하시네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우리는 쥐어린이를 듣고 계십니다. 친구들, 쭉 나와 함께하시네 찬양과 트리니티 키즈의 파란 하늘 무지개, 돈으로도 못 가요, 바람 불어도 이렇게 찬양을 듣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신나게 찬양할까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사랑의 교회 캔송 키즈의 하나님이 세상을, 창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변찾는 주님의 사랑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파이디언 선교회의 하나님께 감사해, 이렇게 이어서 듣겠습니다.

친구들,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우리는 주열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즐겁고 신나는 찬양을 듣고 따라 부르다 보니 중복 더위도 잊게 되었지요.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기억하며 무더위도 힘있게 이겨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전도사님은 내일도 우리는 주여리니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우린 주의 자녀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경주교회 김진호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시작!
3: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2: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야 하는 이유는

0: 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그런지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너희는
0: 너희는 너희가
1: 너희가
0: 하나님의
1: 하나님의
0: 성전인
1: 성전인
0: 것과
1: 것과
0: 하나님의
1: 하나님의
0: 성령이
1: 성령이
0: 너희
1: 너희
0: 안에
1: 안에
0: 계시는
1: 계시는
0: 것을
1: 것을
0: 알지
1: 알지
0: 못하느냐?
1: 못하느냐.
0: 자, 말씀을 관찰해 보시면 여기서 너희는 단수간입니다. 너는 아니죠. 너희, 넌이죠. 복수형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를 의미하는 말이 바로 너희는이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님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어떤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웅장한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성전만이 하나님이 계시는 유일한 장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방 땅에 있죠.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제외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혹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왔다 할지라도 성전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의 뜰에서 겨우 머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방 교회라 할지라도, 고린도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 땅이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심지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 교회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요. 하나님의 성전은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성막이고 이후에는 성전이었죠. 이처럼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에 거하시는가, 어디에 임재하시는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 즉 교회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단순한 모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자리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전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요. 그 안에 뭐가 있는가?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요. 아론의 장난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 세 번째 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언약의 돌판들, 즉 십계명 두 돌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십계명 돌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관찰해 보시면 십계명 돌판이라고 말하지 않고 무슨 돌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언약의 돌판, 즉 약속의 돌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언약의 말씀의 성취되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교회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성전은 죄사함과 회복이 있는 곳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왔죠. 그리고 그 제물을 피 흘려 죽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전은 죄사함이 있는 곳이고 용서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성전은 진짜 성전이 아니었죠. 장차 오실 참된 성전을 가르치는 예표하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참된 성전, 진짜 성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0: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 건물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진짜 성전을 3일 만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0: 그러니까 진짜 성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진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0: 아멘. 오직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와 함께 우리 예수님 안에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영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0: 아멘. 그와 함께 예수님 안에는 죄 용서함의 은혜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0: 아멘. 이렇게 성전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전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예수님 누구십니까? 참된 성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은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죠.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성전이신데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이 만든 단체가 아닙니다. 취미로 모인 동호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매 예배 가운데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용서함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세우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룩한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님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고 기도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두 번째로 성전을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시작.
1: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0: 자, 두 번째 대지가 좀 센데요. 마음을 좀 단디 잡수시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는 이 성전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0: 여기서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은 진짜로 알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라는 이 말씀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진짜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맞는가라는 물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파당을 지어 서로 싸웠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진짜로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진짜로 알고 있다면 교회를 함부로 이렇게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진짜로 알고 있다면 교회를 향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짜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있는 것 맞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는 됩니다.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모자란 부분이 있겠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교회 가운데 부끄러운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는 사랑하지만,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 교회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난 교회에 헌금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죠. 난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아니면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시면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머리는 사랑하는데 몸은 미워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미워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한다라는 것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사울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누구를 박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나를, 예수님을 박해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은 예수님을 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구를 공격했습니까?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핍박했으며 교회를 죽이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고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비록 교회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한 부분이 보인다 할지라도, 실수하는 부분이 있고 심지어는 잘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주님의 몸인 것을 알기에 그 주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처럼 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두려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합니다. 교회가 썩었다고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조그만한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함부로 판단합니다. 심지어는 사유화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내 아들이 물려받아야 된다고,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 지분이 많으니까 내 뜻대로 해야 된다고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여론을 조장합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켜서 분란을 일으킵니다. 지금 고린도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죠. 교회가 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필터링도 없이 세상의 지혜를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져왔던 것이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압축해본다면 바로 나 자신이죠.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이것을 세상의 지혜는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 이것을 세상의 지혜는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한 번밖에 없는 너의 인생, 바보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손해보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왕이 되어서 그렇게 살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세상의 지혜를 필터링도 없이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져오니까 권력 싸움을 하는 거죠.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싸웠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일반 동호회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론을 조장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내 욕심으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다른 말로 주님의 몸을 찢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0: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님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주인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0: 여기서 더럽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괴하다, 망가뜨리다, 타락시키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이 더럽히다라는 말과 멸하신다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구절을 원문 그대로 한번 직역을 해본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또한 파괴하실 것이다 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함부로 하고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 사람도 망가뜨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죠.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은 더 세게 말하는데요. 레위기 15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타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성막을 부정하게 하였다가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0: 성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굉장히 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거룩하고 엄중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절대로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레스 우사 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주 직분자 교육을 할 때 한 분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 소가 그렇게 날뛰고 있는데 그 언약궤 떨어지지 말라고 언약궤를 붙잡았다고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신 것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는데요. 성도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성전의 핵심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동할 때는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될까요? 자, 민수기 4장 말씀을 보면요.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메어 오려고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의 집에 도착해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0: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우사와 아요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라고 고집을 피운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가겠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고집 피웠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이 언약궤를 돌봤어요. 우리가 관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행렬이 3만 명입니다. 3만 명의 행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게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인파가 나와서 열렬하게 환호를 하고 있는데 그 환호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가? 언약궤를 싣고 가는 우사와 아효가 그 모든 영광을 다 받는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소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원어의 뜻을 보면요, 날뛰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휘청하는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날뛰는 게 아니고 흔들리는 게 아니고 그냥 휘청한 정도였죠. 그런데 우사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 사무엘하 6장 6절 말씀을 보면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손을 확 들어가지고 언약궤를 딱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붙들다, 붙잡다, 하즈라는 말은 소유권, 소유를 나타내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엇사가 이 언약궤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붙잡은 행동이 뭐냐면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라고 붙잡은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내 것인 양,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6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0: 하나님 앞에서 주인 노릇하던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레 위에 있는 언약궤의 높이는 학자들이 볼 때 대략 1.3m라고 합니다. 제가 키가 180이니까 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웃사가 언약궤 위에서 언약궤를 내려다보면서 자신이 마치 언약궤의 주인인 것처럼 이거 내 거야! 이렇게 하고 언약궤를 붙잡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시자 웃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동댕이 쳐져버렸습니다. 언약궤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 버린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분쟁하고 다투었던 이유는 결국 하나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들어와서 웃사가 그랬던 것처럼 이거 내 거야! 주인 노릇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그래 그럼 난 베드로파야, 그렇게 말하며 싸웠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동호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 교회 가운데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다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오래 참아주고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면 내가 조금 더 헌신하고 내가 조금 더 수고하고 내가 조금 더 드릴 수 있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시작!
1: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0: 자, 과연 그런지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0: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은사가 풍성한 그런 교회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열하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을 자랑했기 때문에, 사람 중심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날에도 종종 보이고 있죠. 아, 나는 목사님파야. 그래? 그럼 나는 장로님파야. 아, 그러면 나는 성가대파야. 교회 안에서 카르텔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교회의 중심은 그 어떤 사람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바울도 아볼로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0: 아멘!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뿐만 아니라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나 미래나 다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너희의 것이요. 즉 너희, 즉 교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한다면 바로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다 교회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교회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지막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0: 자, 너희 즉 교회가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것,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한 한몸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죠. 성도님 여러분,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교회의 것이 되는 거죠.

0: 성님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지지리도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억만장자와 결혼하게 되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결혼할 때 여인은 숟가락 하나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맨몸으로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남편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부인이 남편에게, 남편님, TV 좀 봐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봐야 됩니까? 그냥 볼수 있습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 다른 게 해보겠습니다. 빨래를 해야 되는데, 세탁기 내가 안 샀어요. 남편이 샀어요. 남편님, 내가 빨래를 해야 되는데, 세탁기 좀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쓸수 있습니까? 그냥 쓸수 있는 이유가 뭐죠? 남편의 것이 다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요? 아내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까지 통장을 각각 관리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회개하시고, 그리고 이 텔레비 내가 샀기 때문에 나만 봐야 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남편 대신 예수님의 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신부된 교회의 것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는 다 하나님의 종들이죠. 이 세계의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현재나 미래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죽음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 교회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교회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교회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누구만 자랑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자랑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 진리이신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 옆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하게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이 날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그 사실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정말 잘 박힌 못처럼 내 심장에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막 방언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예수님만 전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은 얻고 삶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경주교회 김진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4-771-7104, 054-771-7104번 경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 사진 공모전,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난 70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온 방송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방송국의 모습, 방송사역의 현장, 포항극동방송과 함께한 일상의 소중한 순간, 그리고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이며

접수 방법은 이메일 접수로 진행됩니다. 메일 접수 시 성함, 연락처, 출석 교회명, 작품명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054-256-30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사진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 사진 공모전에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소유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는 자여, 그대는 아무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교만을 물리치라. 그대가 무엇이든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다. 그대가 많은 것을 소유했으면 오히려 그만큼 하나님께 대하여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빚쟁이란 사실을 자랑할 순 없다. 그대의 속성을 생각해보라. 그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해보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대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를 생각해보라. 내가 나된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누군가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자랑할 거리가 아닌 나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거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멋지게 세워가고 있음을 깨닫고 내가 아닌 나의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매 순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후 은혜가 많은 구간입니다. 속도를 줄이시고 찬양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1808년 하이든이 작곡한 오라토리오 천지창조가 연주되고 있었습니다. 그 연주회장에는 하이든도 참석했는데요. 연주가 모두 끝난 후 사회자는 이 곡을 작곡한 하이든 선생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청중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하이든에게 우레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때 하이든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작품은 제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깊은 신앙이 그로 하여금 대작을 작곡하게 한 영감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위대한 신앙은 겸허한 신앙입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오늘의 성경 구절은 조금 길지만 걱정에 관한 문제의 핵심을 짚어주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줍니다. 앞서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증명했습니다. 그들의 예는 근심은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길을 가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 벗어버리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걱정은 하나님의 빛과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당신의 삶과 기도에서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저를 사망에서 건지실 뿐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두려움과 염려들로부터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진정 주님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십시오.

0: 찬양이 있는 마을,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아따 서워 죽겠네, 무엇들 하시오? 극동방송 들어보라, 은혜가 시원히 쏟아지네, 기쁨과 행복이 쏟아지네. 아,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마을의 전경과 함께 마을 사람 한 명을 그려넣기로 하고 여러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명한 인사를 그려넣을까, 이 마을의 귀염둥이를 그려넣을까 생각하던 중 결국 화가는 그 마을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다니는 청소부를 그려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화가는 마을의 청소부에게 가서 모델이 되어줄 것을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화가는 그림 그릴 준비를 하며 청소부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에 나타난 청소부를 본 화가는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청소부는 목욕도 하고 면도도 하고 심지어 옷도 허름한 옷을 벗고 양복으로 갈아입고 나타났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청소부의 모습은 화가가 그리려 하는 그림에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이 화가가 원했던 건 신사가 아니라 평소 마을을 열심히 청소하던 먼지를 뒤집어 쓴 청소부였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더러운 죄악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오길 원하시는데요. 내 노력으로 많은 선을 행하고 그것으로 자랑삼아 교만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선 안 됩니다. 내가 만든 내 의가 아니라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릴 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흰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으로 가꾸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모든 나무들이 자라 울창한 숲을 이루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0: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함께 걷는 교회 김성남 집사님을 방송사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1: 네, 안녕하세요.
0: 환영합니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1: 저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서 금속 재료의 부식과 내구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철강이나 금속 소재가 여러 환경에서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을지, 또 혹은 왜 녹슬고 손상되는지를 시험하고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철강 관련 연구를 하신다라고 볼 수 있겠죠?
1: 네, 맞습니다. 이제 포스코 철강이 사용되는 자동차 분야, 뭐 발전 분야, 뭐 해양 구조물, 산업 설비 등에 대한 재료들 다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요게 일이 좀 잘 풀려가지고요.
0: 네.
1: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도 같은 관련 일을 이제 전문위원뿐만 아니라 한국 대표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와, 그렇군요. 세계 여러 나라들이 어떤 철강 제작의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1: 네, 제작이라 하면 너무 큰 분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녹이 슬고 왜 손상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시험하고 평가하는 방법들에 대한 기준들을 이제 세계 여러 나라 대표단들과 함께 의논을 하고 또 그런 문서들을 제가 점검하고 또 새로 개정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너무 좋네요. 네, 포항산업과학연구원 RIST 리스트의 소속 연구원으로 계신 거예요,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0: 네, 포항공대를 나오신 거죠?
1: 네, 포항공대 화학과에서 이제 학부 과정하고요. 박사학위 과정까지 같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0: 원래 고향은 어디십니까?
1: 원래 고향은 부산입니다.
0: 예, 부산에서 태어났지만 포항 사람이 되셨어요.
1: 그렇죠, 이제 더 오래 살았으니까요.
0: 지금 섬기시는 교회가 함께 걷는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만 들어도 참 너무 따뜻합니다. 최근에 교회 이름이 바뀐 거죠?
1: 네, 맞습니다. 저희 교회 예전 이름은 효자제일교회였습니다.
0: 새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교회 명칭도 바꾸고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집사님.
1: 그렇죠.
0: 목사님과 온 성도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네요.
1: 네, 맞습니다. 저보다 훨씬 수고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으셔가지고요.
0: 예배당 건축이라는 것이 돈도 돈이지만 수많은 협의를 거쳐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기다림, 크고 작은 인내의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일단 우선 저희가 예배드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아주 작은 이제 교육관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되게 불편하거든요.
0: 불편하죠.
1: 그리고 식사도 이제 할 수가 없었는데
0: 식사, 주차 다 힘들잖아요.
1: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불평이 없으셨고요. 또 한 주, 두 주 지나니까 이제 식사를 못 하니까 또 한 분 부부가 계셨는데
0: 예.
1: 건축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제 성도님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겠다고 이제 요 식당 한 군데하고 계약을 직접 맺으셔가지고요. 식사를 매주 제공을 해주셨고요.
0: 대단한 헌신인데요.
1: 네, 뭐 티도 안 내셨습니다. 네. 그리고 건축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물론 네. 이제 사이사이에 이제 어려운 이제 의견 교환이나 또 이런 문제들이 나타났지만
0: 있을 수밖에 없죠.
1: 그렇죠. 그래도 건축위원장님이 그걸 이제 내색하지 않으시고 좀 지혜롭게 회의들

0: 기대가 되고 또 기도하고 계십니까?
1: 그래서 단순히 주일에 예배만 드리는 공간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우리 제 아이들도 있지만 다음 세대가 마음껏 뛰어놀고 말씀을 배우고 또 믿음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교회를 집처럼 여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열려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또 저희 교회가 이게 뒤쪽에 오솔길이 나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이제 길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힘든 분들도 찾아오시고 또 문화와 음악 사역들도 좀 진행을 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섬기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정말 교회 이름처럼 그렇게 되겠네요. 함께 걷는 교회.
1: 네,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죠.
0: 예, 기대가 됩니다. 집사님께서 함께 걷는 교회를 섬기신 지 몇 년 정도 되셨나요?
1: 이제 올해로 20년입니다.
0: 목사님과 성도들을 한번 자랑해 주신다면 어떤 네. 말씀 주실까요?
1: 네, 우선 다 저보다 뛰어나시고 저보다 또 신실하시고 저보다 또 잘생기시고 예쁘세요. 그리고요, 목사님은 이제 말씀에 좀 중심을 두시고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0: 눈에 정성주 목사님.
1: 네, 맞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는 한 사람의 영혼이 말씀 안에서 바로 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고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쪽에 진심을 다해서 대하시는 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아이들 사랑하시는 거 보이고요.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늘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일단 다들 따뜻하세요. 그러니까 보고 싶죠. 저희가 찬양인도 자리에 서 있는데 한 분 한 분 이게 얼굴을 보면 내가 참 잘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예배를 섬기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 중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부끄러워서 누가 좀 나를 이렇게 하라고 하면 좀 할 텐데 본인 입으로 말하기 쑥스러운 분들 계시잖아요.
1: 그렇죠.
0: 집사님께서는 어떻게 자원하셨나요?
1: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이제 교회 20년 전에 왔을 때 이제 인도자가 없어가지고요. 오자마자 이제 목소리를 들어보시더니 바로 인도자의 자리로 세우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그거 참 좋잖아요.
1: 네.
0: 하고 싶은데 먼저 얘기하기가 좀 이렇게 부끄러운 분들
1: 네.
0: 계실 수 있죠.
1: 그렇죠.
0: 예.
1: 보통은 인도자들이 잘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됩니다.
0: 맞아요.
1: 제가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다 보면요. 보여요.
0: 아.
1: 그러니까 정말 찬양을 진심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보이거든요. 정말 이 시간을 너무
0: 사모한다.
1: 사모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보여요.
0: 와.
1: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찾아가서 얘기를 좀 드리죠.
0: 그걸 캐치하는 거군요.
1: 네.
0: 과학 분야에서 연구하는 과학자인 동시에 찬양 사역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찬양에 진심이십니다. 예배 찬양팀은 물론이고 일주일에 한번 아가페 합창단에서 합창을 하고 계시고
1: 네. 또 이제 저희가 도미누스 앙상블이라고요. 그 찬양 문화 사역팀을 하나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는 이제 뭐 플루트, 바이올린, 비올라 이런 클래식 악기들이 있고요.
0: 집사님 어떤 악기를?
1: 이제 바이올린을 같이 하면서 이제 저는 같이 이제 찬양을 같이 하고요. 뭐 허드렛 일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막내거든요.
0: 그렇게 하고 또 회사 내에서도 음악 관련된 활동을 하신다고요?
1: 네, 저희가 점심 시간에 이제 저희 음악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 모아서
0: 많죠.
1: 기타를 가르쳐 드리고 또 노래하는 법도 가르쳐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0: 거의 집사님은 주중과 주말 관계없이 그냥 음악과 찬양에 푹 빠져 사시네요.
1: 네, 맞습니다.
0: 분위기를 좀 평안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분이다. 이런 얘기도 들으실 것 같고.
1: 네, 뭐 한 번씩 들을 때는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제가 또 워낙 이런 활동을 좋아하니까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뭐라도 하나 드리고 싶고 그만큼 또 복을 그동안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0: 그렇죠.
1: 나눌 수 있는 일들이 뭘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우리가 어떤 분야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그 분야가 완성되지 않을까
1: 네.
0: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건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는 좀 용기를 필요로 하잖아요. 집사님.
1: 네, 그렇습니다.
0: 이 부분은 어떻게 극복하면 좋겠습니까?
1: 아, 처음부터 저도 용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일단은 연습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같이 하시는 분들의 어떤 의견을 잘 들어야 돼요. 충분히 나가도 되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이제 들려져야지 이렇게 나갔을 때도 정말로 듣는 사람에게 감동이 있고 또 힘이 되는 음악을 전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찬양 버스킹도 마찬가지고.
0: 그렇군요.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함께 걷는 교회 김성남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0: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함께 걷는 교회 김성남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1: 어머니께서 이제 절에 다니시다가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몸이 좀 아프셨는데 그 부산 이제 제2영도교회 집사님께서 이제 제 어머니를 돌보러 좀 오셨었어요.
0: 집사님 고향이 부산 영도십니다.
1: 네, 그래서 어머니가 먼저 이제 제가 한 초등학교 2학년 때 나가셨고요. 저는 이제 그 교회를 먼저 간건 아니었고요. 이제 어릴 때 동네에 이제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교회 선생님들이 오면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같이 막 다니다가 제대로 정착한 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다니는 이 영도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0: 하나님께서 먼저 어머니를 인도해 주셨네요.
1: 네,
0: 참
1: 맞습니다.
0: 감사한 일이네요. 특별히 어머니께서 그렇게 회심을 한 결정적인 계기를 집사님은 뭐라고 보세요?
1: 사실은 뭐 이렇게 어머니도 많이 아프시고 했어가지고요. 뭔가 이제 의지하고 기대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에 대해서 찾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집사님께서 마침 그때 또 저희 집을 방문해 주셨고 또 복음에 대해 들으시면서 이제 그런 확신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0: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신다라는 사실이 참 놀랍고 감사하네요.
1: 네,
0: 네.
1: 아멘입니다.
0: 집사님께서는 어머니의 믿음을 보며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셨는데, 어린 시절에는 사실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간식 얻어먹고 예배 외의 것들도 참 많은 때가 초등학생 시절인데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만나셨습니까?
1: 제가 제 입으로 이제 신앙을 고백했던 때는 고등학생 때예요. 고등학교 이제 전도사님께서 이제 같이 면담을 좀 하다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0: 고등부
1: 예,
0: 선생님.
1: 고등부 선생, 교등부 이제 담임 이제 전도사님이셨죠. 어릴 때는 왜 그랬는지 몰라도 좀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도 많이 있었습니다.
0: 반항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렇죠.
1: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기를 조금씩 조금씩 주시면서요.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게 해주시고요. 대학 시절 이제 SFC

0: 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알게 되고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또 관계성에 대해서도 많이 이해를 하게 돼서 지금껏 이렇게 그 믿음 바탕에서 살아오는 것 같습니다.
1: 집사님께서 공부하신 포항공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비교적 선교기관들의 활동이 그리 활발하진 않죠.
0: 이제 인원수가 제가 다닐 때도 한 300명이었거든요. 학부생.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선교단체 활동하는 학생들 수가 그래도 전체 1200명 중에 대략 한 50에서 한 80명 사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숫자가 이제 그래서
1: 연구 중심 대학이다 보니까
0: 네.
1: 학습 강도가 높잖아요. 공부할
0: 맞습니다.
1: 게 굉장히 많고 마음이 있어도 교회 활동이나 또 선교기관 활동을 어쩔 수 없이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던데 집사님은 해내셨네요.
0: 예, 학교를 조금 더 오래 다녔죠.
1: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0: 예, 그뭐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니까요.
1: 그러니까요.
0: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하면 다른 걸 조금 포기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요. 그런 시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1: 값진
0: 생각합니다.
1: 시간이죠.
0: 네.
1: 아, 또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네. 후회하지 않으시죠, 집사님?
0: 네, 덕분에 이제 대학원도 진학을 했고 또 지금 직장까지 이렇게 또 여러 활동까지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1: 그렇군요.
0: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1: 그러니까요.
0: 돌아보면 제가 반드시 이제 넘어야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1: 또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의미로 주시기 때문에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시잖아요.
0: 네,
1: 그렇죠?
0: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이렇게 더디 왔더라도요. 굉장히 빠르게 나가서 또 자기 영역에서 또 자기 직장 가운데서 지금도 빚을 내며 살아가는 후배들이 참 많습니다.
1: 우리 김성남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참 찬양의 달란트를 주셨고 귀한 은사들을 주셨는데 집사님께서는 특별히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세요?
0: 결국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는 저를 드러내는 용도는 아닌 것 같고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이공계 연구자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연구하고 특히 이제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약간은 다른 사람들은 좀 기피하는 분야입니다.
1: 왜요?
0: 이제 오래된 학문이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어떤 뭐 요즘 말하는 이제 배터리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분야인데 꼭 필요한 분야고요. 이제 그런 일들이 제가 하는 이 분야 말고도 상당히 많은데 이제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분야에 좀 많이 들어갔으면 하는 게제 생각이고요. 당연히 또 주신 음악이라는 달란트는 특히 찬양해 주는 이런 힘이 지친 분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기쁨도 되고요. 작년하고 올해는 이제 병원 복지시설 이런 데를 많이 다녔고요. 또 작은 교회들 방문해서 이제 찬양을 드릴 때도 일반 우리가 가지는 기쁨과는 훨씬 더큰 감정으로 이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시는 거볼 때, 아, 이게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1: 찬양과 봉사와 섬김의 일들이 또 집사님의 본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실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찬양이 본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0: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생계를 위해서는 이제 제 연구를 하고요. 찬양을 하기 위해서
1: 그러니까요.
0: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요.
1: 생계형 부업일 수 있는 거죠. 집사님 주신 말씀 가운데 남들이 원하지 않는 분야, 하지만 꼭 필요한 분야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서 더잘 섬기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이 참 인상적입니다. 가장 핫한 분야로만 가려고 하고
0: 네, 맞습니다.
1: 최첨단으로만 가려고 하는 이 시대에
0: 네.
1: 필요한 일, 하기 싫어하는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예, 그 부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또 넉넉하게 좀 채워지면 어떨까라는 집사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살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으셨겠죠?
0: 고난 많았지요. 저는 사실 온몸이 병동이거든요.
1: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는데
0: 네. 좀
1: 어디가 불편하세요?
0: 결혼하기 3주 전에 제가 한번 쓰러졌었습니다.
1: 왜요?
0: 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그때
1: 오,
0: 아마
1: 좀
0: 스트레스,
1: 과로하셨나요?
0: 뭐 대학원 시절이니까요. 아마 과로도 있지만 이런 그런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 같아요. 그에다가 이제 결혼을 또 준비하니까
1: 그렇죠. 엄청난 스트레스가 몇 개가
0: 그리고
1: 가니까.
0: 네 그리고 뭐 재정적으로 넉넉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많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쓰러져가지고 한 4, 22일간 입원해 있었거든요.
1: 거의 한 달간
0: 네.
1: 병원 신세를 치셨는데 그
0: 그리고
1: 중요한 시기에
0: 네, 그래서 프로포즈도 못했죠.
1: 프로포즈를 병원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0: 이제 아내는 병원에 와서 막 울기도 하고 지금 어찌 보면 살아오면서 가장 좀 힘든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은 듭니다.

0: 만만치 않은 과정이었겠네요, 집사님.
1: 네, 그래도 퇴원해서 이제 10일 뒤에 결혼하고요. 대학원 생활이 가장 힘들었죠. 대학원 생활에 이제 수입은 없고 이제 아이는 둘을 놓고 키우니까요. 그때 이제 교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0: 대학이나 대학원이나 어차피 공부 열심히 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힘들까 싶은 분도 계세요.
1: 네.
0: 특별히 대학원생들은 일반 학부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집중과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조금 소개해 주신다면.
1: 네, 아무래도 학부 과정도 사실 포스텍이 쉽지는 않은 과정이고요. 많은 이제 양의 수업 양과 또 과제를 요구를 하지만 특히 이제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의 이제 스스로 할수 있는 연구자를 키워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이 어느 정도 지도를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이제 어떤 연구 분야의 어떤 자기가 이제 결과물을 내세울 수 있는 이런 분야를 찾아내야 되고요.
0: 자기가 알아서 뭔가를 해내야 되는 거군요.
1: 해야 되죠.
0: 굉장히 막막하고 어렵네요.
1: 그냥 먼바다에 혼자 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그 느낌이에요.
0: 자, 이거 다 해. 누가 시키면 그냥 그거 하면 되는데.
1: 박사 과정은 이제 진짜 먼 바다에 목표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나는 이 노를 어디로 저어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물론 이제
0: 와,
1: 교수님께서 이제 워낙
0: 가이드를 잡아주실 수도
1: 가이드
0: 있지만,
1: 많이 계시지만 그 가이드 안에서도 사실은 그 가이드가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이미 하고 있는 일일 수
0: 그렇죠.
1: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또 차별화되는 일로 만들어야 되기
0: 맞습니다.
1: 때문에 거기서
0: 가이드를 만들어가는 게 역량 아니겠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해내신 거예요.
1: 뭐저 말고 다 해내시는데 이제 아프고 나오니까 이제 좀 스트레스 주시던 다른 교수님도 이제 스트레스 안 주시고
0: 긍휼함을
1: 네,
0: 얻으셨군요.
1: 병원에 갔다 나오니까요. 이제 아무래도 다들 좀 배려를 해주셨죠. 좋은 분들 계속 만나가지고요. 많은 교수님들이 또 지혜도 주시고 또 길도 열어주시고 또 직장에 와서는 또 저희 회사 내에서도 많은 이제 멘토들을 만났지만 제가 하는 분야에 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또 멋진 분들을 만나서 지금도 감탄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건강은 좀 어떠세요, 집사님?
1: 직장에 들어와서 이제 꾸준하게 이제 운동을 탁구를 꾸준하게 좀 매주 이제 한 3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 치고 있고 하고 낮에는 이제 또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니까 정서적인 건강은 이제 그걸로 하고요.
0: 많이 회복하신 거죠?
1: 네, 지금은 뭐큰 문제 없이 그때 이후로는 크게 아프지 않고 오고 있습니다.
0: 그냥 감사하네요.
1: 뭐 지금도 고난이 없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지금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고 상황들이 있지만 결국 이것들을 제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거는 이제 첫 번째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하고요. 그다음에 이 고난 자체가 항상 은혜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요즘에는 이제 늘 이렇게 앉아서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아, 이게 왜 주어졌을까? 그동안 내가 받은 복이 이제는 넘치니까 그 복을 가지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넓은 시야에서 이게 40대 중반이 되니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30대, 20대 때는 이런 고난이 오면 맨날 울었어요.
0: 참 쉽지 않죠.
1: 네.
0: 네, 정말 쉽지 않습니다.
1: 네.
0: 집사님, 가족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앞서 두 자녀를 간단하게 언급하셨는데.
1: 저희 첫 번째는 아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내는 김은영 집사님이고요. 평생 교육학을 전공을 해서 네. 대구 한의대에서 교수 생활 잠깐 하다가 지금은 근처에 있는 평생교육원에서 웰다잉 관련해서 이제 사무총장을 하면서 포항 지역에 이런 우리가 알아야 될 죽음과 관련된 이런 알아야 될 부분들을 하고요. 또그 외에 이제 교육 훈련들을 지금 맡아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다양한 강의 활동을 하고
1: 네네,
0: 계시네요.
1: 맞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이제 고3이고요. 아침에 7시 나가서 밤 12시 다 돼서 들어오는데요. 그래도 얼굴은 늘 보고 이야기는 하고 있고요. 철이 많이 들어서 이제 스스로 해보겠다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0: 이제 슬슬 다가오네요, 집사님.
1: 네, 그래서 매일 저녁에 하는 얘기가 오늘 어제도 들어와서 아빠 왜 오늘도 자습 시간에 공부를 못했어.
0: 아빠, 엄마 닮아서 잘하겠죠.
1: 네, 이제 본인 길은 또 본인이 가야 되니까요.
0: 맞아요.
1: 둘째는 이제 하은이가 이제 딸이고요. 이제 중3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험 두 번째 날. 어제 저랑 같이 이제 수학을 공부했는데 조금 전에 전화 와서 아빠 미안 이렇게
0: 아빠가 딸에게 수학을 지도한다.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쉬운 그림은 아니거든요.
1: 아 평소엔 지도가 안 되고요 이제 시험 기간이라 이제 한번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0: 그렇군요.
1: 자에게 예 그래도 오랜 시간 어제 한 4시간 정도 같이 봤는데 뭐 네, 앞으로 또 좋은 일들이 있을 거라
0: 그렇죠.
1: 생각합니다
0: 중3이니까요.
1: 네.
0: 어떻습니까? 특별히 찬양하는 아빠로서 자녀들

0: 분들에게 다가갈 때또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으실 것 같아요.
1: 사실은 제가 비법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원래는요.
0: 왜 이러세요?
1: 아니, 그게 아니고요.
0: 네.
1: 그래서 그 비법을 만들 수 있도록 아내가 만들어줬어요.
0: 오.
1: 이제 사실 제가 하기를 좀 하고 나서 이제 아내가 그 제가 하기 기간을 기다려줬기 때문에 아내가 늦게 이제 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이제 집을 비우게 돼서 자연스럽게 2015년부터 이제 저희 첫째와 둘째하고 제가 주말에 같이 있게 됐거든요. 비법이 그때부터 이제 같이 있고 밥을 해주고 또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더라고요.
0: 일단 밥을 해주는 게큰것 같아요, 집사님.
1: 네, 밥을 챙겨줍니다.
0: 밥이 문제거든요.
1: 네, 그래서 요즘에는 그때는 좀 해주다가 요즘에는 이제 애들이 원하는 거는 아빠가 해주는 밥 말고 배달의 민족에서 지난주도 체코에 있는데요. 전화가 오더라고요. 햄버거 시켜줄 수 있냐고.
0: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빠에게 전화를 할 만큼 중요한 일이죠. 네.
1: 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들하고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아들 철이 들어서 이제 얘기 통하는 것 같고요. 딸은 지금 현재 아주 높은 사춘기 레벨에 있어가지고.
0: 그렇군요, 그렇군요.
1: 네, 그래도 저렇게 전화할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0: 그럼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집사님 개인적으로 중시하고 또 놓치지 않는 좋은 습관이 있다면 공개해 주시죠.
1: 저는 이제 찬양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요. 네, 찬양의 가사들 가운데 이제 말씀으로 된 찬양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0: 오,
1: 시편 찬양으로 된 곡들을 많이 외우고 있고요.
0: 그렇군요.
1: 그 곡들을 자주 부릅니다. 수시로 부른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런 찬양들을 늘 부르면서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고요.
0: 어떻게 보면 말씀을 읊조리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습관들이 제게는 늘큰 힘이 되는 것
0: 네.
1: 같고요.
0: 모처럼 저희 극동방송에 나오셨는데 애청자들과 나누고 싶은 축복의 말씀 한번 나눠주시면서 또 집사님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면서 오늘의 대화를 마무리하시죠.
1: 저는 늘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기보다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늘 마음에 새겨주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늘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원대하시고 그분이 무한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자주 묵상하시면서 살아가시면 아마 이 극동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네.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한번 나눠주시죠.
1: 저희 교회가 새 예배당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고요.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린이와 우리 청소년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하고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정직함과 전문성을 잃지 않고 계속 이 길을 제가 보니까 정년까지 아직도 늘어나면 한 20년
0: 많이 남으셨죠.
1: 남았습니다.
0: 예.
1: 국가 기술 발전에도 기여하고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 연구를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은 이제 찬양과 음악 사역을 통해서 또 많이 위로를 전하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저희 가족들도 같이 믿음 성장하고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며 또그 은혜를 찬양으로 또 섬김으로 나누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김성남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집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함께 걷는 교회 김성남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시간에는 포항양학교회 황병기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3장 19절로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0: 안수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간이 제일 약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떤 때냐면 내 생각에 빠질 때예요. 내 생각에 빠지면 약해집니다. 자기 생각이라는 것이 이게 좋은 것인데 하나님이 이성을 주셨잖아요. 생각하라고. 근데 자기 생각에 빠지면 신앙에 걸림돌이 돼요. 희한하게도. 운동 경기에서 선수가 정말 잘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못해져요. 왜 그럴까? 나중에 인터뷰 보면 어느 순간 자기 생각에 빠지니까 갑자기 게임이 안 풀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오늘 읽었던 본문 뒤에 사건을 먼저 봅니다. 왜 뒤에 사건을 먼저 보냐면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무엘을 언급하기 전에 사무엘 뒤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왜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사무엘이라는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할까?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합니다. 전사자가 4천 명이 나와요. 이럴 수가 있나?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우리가 이겨도 시원찮은데 우리가 패배해가지고 전사자가 지금 4천 명이 생겼어요. 그래서 숙의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지? 우리 실로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멀리 실로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 홈리아 비누아스와 제사장들이 메고 와요. 수레 실고는 못 오니까 메고 그 멀리 전쟁 때까지 들어와요. 들어올 때 사람들이 환호하고 이제 이겼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겨야 될 것 같은데 양상이 완전히 새로운 전개로 펼쳐집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언약궤가 우리에게 들어왔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진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블레셋이 이기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4천 명이 아니라 무려 3만 명의 전사자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왔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했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 참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임재 상징 언약궤도 있는데 그렇게 질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남편과 시동생이 죽었어요.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왜 졌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이름을 이렇게 지어요. 이가봇.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께서 떠났다. 언약궤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예배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모셔왔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언약궤만 오면 우리가 이긴다?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이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믿으면 믿는 결과가 나타내는데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언약궤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을 것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있지만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때 되면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그리고 성책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삶에서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언어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못하고 내 생각을 바꾸질 못해요. 그러니까 옛날 사는 대로 그대로 사는데 형식은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전쟁이 많은 이 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대조적으로 한번 보면, 블레셋은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와 들어갈 때 이들이 심기일전이에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패배한 쪽에서 막 환호성을 지르고 그리고 막 감격하고 춤추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겼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와요. 저 언약궤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최고의 광대국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에요. 못 이겨요. 홍해를 가르신 신의 언약궤예요. 요단강을 멈추어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킨 능력의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두렵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상 4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워라 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이 심기일전했어요. 야, 우리가 질 수도 있어. 우리 함께 힘을 합쳐야 돼. 힘을 모아야 돼. 그래서 나가서 싸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이겨. 언약궤가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은 신앙 같은데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는 안 해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배를 경홀히 여겨요. 예배 그까지 것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주장합니다. 자기 의지가 더 강해요. 형식에 치우친 초대 예수님 당시에도 형식에 치우친 그들을 예수님께서도 질책하세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입술만 믿는데요. 입술로 믿고 입술로 찬양하고 입술로 기도하는데 마음에서는 동의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삶에서 믿음이 안 생기고 그 말씀이 나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내 가정도 하나도 바꿀 수 없고 그 말씀이 내 직장의 삶과 태도를 결정하지 못하고 이걸 외식이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 외식은 무대에서 배우가 연극하는 거라 그랬어요. 배역이 정해져 있으니까 젊은데 할아버지 역할하고 할머니 역할하고 결혼했는데 결혼 안 한 총각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본 모습은 아니잖아요. 연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연극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데 제대로 믿어야 된다고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식이 뭐냐면 외식은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과 무관하게 살고 자신의 힘만으로 모든 일을 행하려고 하는 시도가 외식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아요. 내가 결정해요. 그럼 이거 외식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는 무슨 힘으로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첫 번째,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어떤 모습일까요? 본문 19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신앙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 6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믿음은 내 생각으로 안 돼요. 내 생각.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내 뜻, 내 힘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의 말이 성취되게 하시고 저 북쪽 단에서 이 남쪽 끝 부엘세바까지 사무엘이 내가 택한 선지자야. 사무엘이 떠들고 다닌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알도록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 가지고 안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여러분의 힘 가지고만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허밍버드라는 새가 있어요. 윙윙거린다고 해서 허밍버드예요. 벌새를 얘기합니다. 벌새. 벌새가 1초에 날개짓을 50회에서 70회 한대요. 여러분 한번 1초 째깍에 날개가 50번에서 70번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면 날개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입니다. 죽도록 날개짓 하는 거예요. 죽도록 날개짓해서 딱 4년 살아요. 생명이 4년이에요. 반대로 바다새 가운데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어요. 90cm 정도 좀 큰 새예요. 날개를 펴면 3.5m예요. 근데 이 새는 날 때 나는 모든 비행시간의 힘을 1%만 비상하는 데 쓰고 나머지 99%는 글라이딩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바람의 힘으로만 수천 킬로 날아가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새를 신천홍이라 그래요. 하늘을 믿고 나는 노인. 노인같이 그냥 여유 있어요. 죽도록 날개짓 안 합니다. 그냥 바람을 타요. 바람의 힘을 의지해서 날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힘, 바깥의 힘을 써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죠? 운동 선수들이 죽도록 뛰어요. 근데 어떤 뭐 통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운동 선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다 그래요. 저렇게 유명한 선수가 건강한데 왜 이렇게 빨리 단명하냐? 죽도록 자기 힘으로 뛰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 신앙인은 알바트로스 같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시는 힘, 내 힘 말고 다른 사람과 연합한 힘, 그리고 돕는 힘, 나도 도와주고 상대도 도와주는 관계의 힘, 이게 믿는 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힘만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맡기고 살아가며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31편 15절 보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거 영어 버전을 보니까, NIV 보니까 My times are in your hands 이렇게 됐어요. 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의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도 하나님 힘으로 살았고 지금도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고 미래도 하나님이 주실 힘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힘을 성도들이 제한하는 걸 싫어하세요. 제한하는 것.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마치 하나님도 못하는 일이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못하는 일이 있는 것처럼 자기를 의지하는 것. 이때 분노하신다 그래요. 시편 78편 41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는 거예요.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뒤에 보면 노엽게 여기신다. 노엽다는 단어가 영어로는 limited, 제한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데 마치 하나님이 한계가 있는 것처럼 제한할 때, 하나님이 이것 하실 수 있을까? 제한할 때, 하나님이 이런 것도 이루실 수 있을까? 제한할 때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물이 본질이 바뀌어서 포도주가 돼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예요? 근데 물이 포도주가 돼요.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봐요.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와요. 그리고 거친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이거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분의 기뻐하는 게 뭐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을 보니까 같이 봅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신앙은 약속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 모든 일을 맡기지 못하고 내가 다 해요. 벌새처럼 정신없이 막 날개짓하고, 벌새가 그렇게 날개짓 오래 하면 왜 그렇게 하죠? 그러면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죽도록 날개짓하다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면 안 됩니다. 알바트로스처럼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고, 함께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고 동력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21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신다. 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만 자기를 나타냈어요? 어떤 사람이나 안 나타내시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들었다는데, 나는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못 들었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못 듣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신비롭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제가 준비해서 제가 제 말하는 것 같죠. 이 안에서 여러분에게 찔림 있는 말씀들은 전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뭐 어떻게 노리고 어떻게 공격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어요. 근데 특징은 뭐냐면,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 내게 임할 때는 하나님은 그쪽 아니야, 이쪽이라고 얘기하세요. 대부분 하나님 말씀은 나하고 일치할 때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 하나님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어 했는데, 그날 말씀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그쪽이 아니야, 이쪽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반응, 하나님은 내 마음을 모르시나? 한 번도 안 맞춰주시네?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 옳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주님 뜻에 순복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더 말씀하세요. 근데 거역하고 안 들으면 말씀이 희미해지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쌍방이 거래할 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거래비용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쌍방이 거래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와 거래하는데 신용이 없으면 거래비용이 늘어나요.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하지 못해요. 물건 주세요, 돈 주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을 못 믿겠어요. 그러면 물건을 안 찍어요. 돈 주세요, 그럼 물건 찍을게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물건을 찍으니까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도 믿지 못하면 현물 거래합니다.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당신 그거 주세요. 이렇게 물물교환처럼. 신용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래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신용이 안 되면, 신뢰가 없으면 거래가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거래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좀. 우리 전부 나쁜 것들이고 좋은 거 다 받아오잖아요. 거래가 안 돼요. 자기 것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 비용을 생각하다 보면 관계 비용이라는 것도 있어요. 관계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 경우는, 내가 힘을 갖추고 있을 때 관계 비용 어떻습니까? 내가 힘이 있어요. 관계를 아무 사람하고 맺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왜? 내가 관계를 맺는데 이쪽이 배신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 힘이 있으니까 보복하면 돼요. 꼼짝 못해요. 힘이 있을 때는 아무하고나 관계를 맺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힘이 없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무하고나 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관계가 점점점 좁아져요.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맺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관계도 좁아지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기도 응답도 줄어들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횟수도 자꾸만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는 거기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의 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995년에 나온 책 중에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트러스트, 신뢰라는 책을 냈어요. 이 세상에 축적된 자본 가운데 최고의 자본은 신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신뢰 사회가 있어요. 믿지 못하는 사회. 비용이 올라가요. 그리고 성장률도 떨어져요. 여러분, 이 주변에 무인 카페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간식 카페도 이 근처에 있죠. 여러분, 사람이 없어요. 신뢰하지 않으면 유럽에 갔다 오면 다 훔쳐갑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무인 카페죠? 아이들도 돈 내고 가요. 왜 그게 가능하죠? 고신뢰 사회이기 때문이에요. 이러면 성장이 커져요. 믿지 못하면 성장률 떨어져요. 믿으면 성장률 올라가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도 커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도 커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거래가 안 돼요. 어떤 거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나쁜 거 다 받아가시고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데 이게 거래가 안 되니까 손해는 누구에게 났냐?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그분을 의탁할 때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성경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 입이 무거운 사람이에요. 입이 무거운 사람. 이 사람들은 공부보다 입이 무거운 사람들은 이게 인생의 최고의 무기예요. 두 번째,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나쁜 것을 전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정보가 들어가는데 나쁜 것을 전하지 않아요. 나쁜 것은 자기에서 끝내요. 좋은 걸 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고급 정보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신뢰할 수 있으니까. 세 번째, 정보를 살리는 데 사용해요. 여러분,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었어요. 진리 영이시고 살리는 영이에요. 그런데 어떤 정보가 들어가면 죽여요, 자꾸. 이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여러분이 손해날 일이 없습니다. 세상도 신뢰사회와 신뢰하지 못한 사회가 성장률의 차이가 있고 거래비용, 관계비용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성장률이 퇴보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우리를 맡겨주세요. 우리의 사역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능력 주시려고 하는데 능력 주면 엉뚱한 데 쓸 것 같으면 능력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한 신뢰를 갖추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방향,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본문 4장 1절이죠. 1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사무엘이 말한 것은 하나님이 다 퍼뜨려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니까 말씀의 사람 사무엘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행기 조종사 중에 한 분이 항공학교 훈련 받을 때 교관이 귀가 닳도록 얘기했던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항공학교에 가니까 그 교관이 하는 얘기가 딱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비행 조종석에 앉아서 절대로 자신의 감각을 믿지 마라. 아니, 비행 조종사가 감각도 있고 시각도 있어야 되고 청각도 있고 다 있었는데 그거 의지하지 말라.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악천후 속에 비행할 때 고도가 높아질 때, 특히 항로를 이탈했을 때는 더 자신을 믿지 마라. 감각 믿지 마라. 너 믿지 마라. 그러면서 그때 의지할 것은 오로지 계기판 뿐이다. 그것만 믿어라. 그걸 한 번도 못 얘기하는 게, 계속 얘기하는데 어느 날 이제 훈련학교를 마치고 비행 전사 되었는데 악천후에 비행을 하게 된 거예요. 안개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앞뒤 좌우가 분간이 안 돼요.

0: 두려움이 확 밀려오기 시작하면서 두렵더래요. 어디가 내가 착륙해야 될 기지지? 분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 감각으로는 저 뒤에가 내가 가야 될 목적지처럼 느껴지더래요. 아, 저 뒤에지. 근데 계기판을 보니까 저 앞에가 내가 가야 될 목적지라고 가리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순간, 그 순간에 내 감각을 믿을까? 이 계기판을 믿어야 되나? 순간 갈등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비행교관이 계속 얘기했던 너 자신 믿지 마, 감각 믿지 마, 너가 믿을 것은 계기판이야. 그래서 계기판을 믿기로 어렵게 결정하고 갔더니 빠져나와서 기지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인생의 악천후가 있잖아요. 길이 안 보이고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내 감각으로는 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앞이래요. 내 감각으로는 오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왼쪽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네요. 그때 우린 뭘 믿어야 될까요? 내 인생의 경험, 지식, 여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 의지하면 경험이 좋은 것이긴 합니다. 지식도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 생활에는 이것이 필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 생활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 자신의 경험 의지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감각 의지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조용히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다윗처럼 갈까요 말까요? 지금 갈까요? 나중에 갈까요?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방향으로 내가 가고 싶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의 방향으로 우리는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자신을 믿으라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믿어서 여러분이 좋을 때가 있지만 여러분이 영적으로 피폐해졌을 때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패배해서 끝내요.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인생은 실패해서 그 인생을 끝내요. 그러면 앞에 아무리 성공이 많아도 그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무지막지한 실패를 경험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마지막 인생의 귀결이 성공으로 끝냈어요. 그가 어떤 실패를 겪었든지 그의 마지막은 승리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믿는 자는 결코 자기 인생을 실패해서 마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됩니다. 더 가야 됩니다. 승리가 보일 때까지. 어둠에서 끝내면 안 됩니다. 빛이 보일 때까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의 지점까지 끝까지 달려가시는 우리 포항의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포항양학교회 황병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양학교회 지역번호 054 282국에 615번 282의 0615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하늘 편지 열차 곧 출발할 예정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지친 사람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열차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는 하늘 편지 열차. 잠시 후 포항 극동방송역을 출발합니다.

오랜만에 제주에서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갑자기 차가 필요해서 큰아들 요한이 차를 몰게 되었죠. 차를 구동할 준비를 하다 보니 검은 지갑이 조수석 쪽에 있었고 나도 모르게 지갑을 열어보았습니다. 1,000원짜리 하나 없는 아들의 빈 지갑. 큰아들 요한이는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뭔가 안 맞지 않는지 교회를 사임하고 지금은 쉬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이 지갑에 돈을 가득 채워줄 수 있다면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생각해보니 저 또한 평생을 사역하면서 한 번도 지갑에 넉넉히 돈을 채워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아, 돌진한 딸을 키우며 얼마나 힘드니 우리 끝까지 달려가자. 그동안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이 발걸음을 멈추지 말자. 복음을 향하여 끝까지 복음만을 위하여.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너를 기대하는지,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는 1등 선교사가 되기를 아빠는 늘 소망한다.

0: 김현주의 잠언 낭송.
1: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제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쩌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0: 알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대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토기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1: 여러분은 지금 조한곤의 하늘 편지를 듣고 계십니다. 당신

0: 주한곤의 하늘 편지.
1: 네, 2026년 썸머 스페셜 두 번째 이야기, 네, 찬양 중심 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은혜 성경민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달려온 하늘 편지 열차. 오늘의 모든 복음 여정을 마치고 종착역에 도착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매 순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달려가는 고한국동방송 하늘편지 복음열차 제작 김보석, 저는 조한권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심준구입니다. 7월 끝주말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와 쏟아지는 장맛비를 담당하며 그런대로 잘 버텨왔네요. 이제 한 달 남짓 지나면 여름의 끝자락이 되죠. 요즘은 9월까지도 뭐 더위가 한여름 같은 때가 있지만요. 그래도 9월은 다르게 느껴지죠. 철 따라 모습을 바꾸며 생명들이 어우러져 사는 자연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그 사철의 변화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심히 요동치던 날씨가 어느새 수수한 모습으로 되돌아올 때 알게 될 겁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뙤약볕이 내리쬐는 덕에 각양각색의 생물들이 자라고 튼튼해지며 결실할 수 있었던 것을 말이죠. 때론 불편하고 부족해도 성도에겐 족한 은혜인 것은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죠. 조수아님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네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욥기 1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두 곡의 찬양 듣습니다. PS 콜라보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먼저 듣고요. 쉐키나 찬양단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이어서 듣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서머 스페셜 기간에도 이 멘트를 할 때면 어김없이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네요. 여러분들의 사연이 있고요. 그리고 때로 무덥고 때로 뭐 장맛비에 뭐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니 언제나 어디서나 평안하며 기쁨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사연은요. 4659님 사연입니다. 요즘은 무기력하고 교회도 어쩔 수 없이 가는 실정입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지혜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사 주님만 생각하고 바라보게 하소서. 아자 아자 일어나자. 주의 자녀답게 다시 시작하는 거야. 파이팅!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4659님. 네, 이런 게 저 성도의 모습인 거죠. 힘들 때도 아자 힘내자 네, 하면서 스스로에게 힘을 북돋울 수 있는 것 말이죠.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아, 이거 참 무기력하고 교회도 어쩔 수 없이 가는 실정이라고 하셨는데 우선은 날이 이렇게 무덥고요, 습도 높고 막 이러면요 몸이 지치죠? 그 몸이 지치면 활기가 떨어집니다. 이거 무시할 수 없어요. 그렇다 보면 마음까지 왠지 이렇게 좀 늘어지는 것 같고 처지는 것 같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4659님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충만해야 되는데 왜 이럴까요? 이런 마음이 더 큰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역시 이 사연에서도 제가 큰 걱정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만 생각하고 바라보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자아자 막 이러면서 일어나자 주의 자녀답게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또 스스로에게 용기도 불어넣고 스스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다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파이팅! 이것까지 붙여주셔서 네, 그러니 걱정은 덜 됩니다만 여하튼 우리는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요 몸 관리도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내면을 살피면서 어떤 환경이나 여건에서도 육은 비록 처지고 지치고 연약해질지라도 내 속의 사람은 더욱더 힘이 있어지고 강건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청년보다 70대, 80대 장로님들이 더 청년 같은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능력을 동반해요. 내면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새 힘을 발휘하자. 이런 마음 같이 나누고 싶네요.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두 곡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아침에 새롭게 옹기장이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비가 그친 겨울물은 한결 산뜻한 얼굴입니다. 마치 보동보동 살얼은 아기의 얼굴처럼 윤기가 감도네요. 쉼없이 달리지만 물은 버거워하지 않습니다. 그 물줄기를 바라보니 무더위에 가라앉았던 몸과 마음이 생동하고 새 힘이 불끈 솟는 듯한데요. 여름은 이렇게 솟구치는 계절입니다. 웨이홈의 달리기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2026 잠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형,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균입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통일을 먼저 준비하기 위해 이곳 대한민국 땅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 탈북민, 이 통일민은 벌써 3만 5천여 명에 달합니다. 언젠가 고향 땅에 복음을 전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탈북민들이 참 많으신데요. 매주 이 시간에는 이분들의 신앙의 간증, 또 탈북 과정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이분들의 찬양 간증으로 꾸며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을 만나보실 텐데요. 탈북 과정, 또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고 계신지, 지금부터 두 분의 간증과 찬양들 만나보시죠.

0: 안녕하십니까. 한경북대에서 온 김설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오늘도 젖은 눈으로 고민족을 바라보시는 주님이 아픈 마음 그 사랑이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며 항상 슬픔과 아픔 속에서 멍이든 이 가슴을 열어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 구귀한 독생자 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성령이 도우심으로 험한 이 길을 열어나갈 수 있는 힘과 한없는 사랑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천국에 가는 날 영원히 찬양을 부르며 북한이 하늘 땅까지 울려퍼져 적 통일이구 날 하루빨리 문을 열어 한민족이 단결하여 살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 바랍니다.
1: 남과 북 모두가 영원토록 변함없는 복음 가운데 기뻐하는 그날을 꿈꾸며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방패 삼아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경북도에서 온 김설 자매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에서 온 리철옥이라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 찬송입니다. 내가 북한에서 힘들게 살아왔지만 지금은 하느님을 믿고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를 높이 들고 하나님의 찬송가를 부르며 기분 좋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하며 잘 살아갑시다. 이 찬양을 신청합니다.
1: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함경북도에서 온 리철옥 자매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하실 텐데요. 남과 북에 있는 하나님의 어여쁜 우리 모든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 영원한 천국 소망을 누리는 그날을 꿈꾸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그 찢기운 몸을 통과하여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 경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탈북민 찬양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서머 스페셜로 탈북민 신앙인 분들이 직접 부르며 또 고백하는 찬송과 찬양 간증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 분들, 우리 한국교회와 또 성도들이 품고 이들이 복음 통일의 귀한 열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응원하고 기도해야겠죠? 여러분도 더 큰 관심과 기도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서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사랑의 풍경 있는 시간, 찬양의 향기를 만나는 찬양 스케치. 이 시간 서머 스페셜과 함께 할게요. 바닷가를 지나면서요, 벌써 저의 마음은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무더위로 인하여서 한 주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은 한창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잔치에 더 큰 기쁨이, 그리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기쁜 마음,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한 마음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모두 경험하길 소망하면서요. 푸릇푸릇하게 우리 믿음의 친구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와 같음을 고백합니다. 내 찬양 스케치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는 이 시간 첫 찬양은요, 우리 예라모십의 싹트네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 원웨이 싱어즈의 오이 기쁨 내가 매일 기쁘게 갈 길을 밝히 주 음성 외에는 귀한 마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요.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내 모든 짐을 주께 맡겨라는 찬양이에요. 천국에서 별처럼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내 모든 짐을 주께 맡겨.

0: 멀리 멀리
1: 멀리 멀리 멀리 멀리 멀리 멀리 멀리 유혹에서 멀리 멀리 멀리 멀리 멀리 멀리 멀리 멀리 유혹에서 멀리 내 모든 집

0: 제약과 싸웁니다.
1: 싸워 제약들과 싸워 싸워 제약들과 싸워 내 모든 짐을 주님께 주님 돌봐주시네 내 모든 짐을 주님께 주님 돌봐주시네
0: 풀어
1: 묶인 것을 풀어 묶인 것을 풀어 내 모든 짐을 주님께 주님 돌봐주시네 내 모든 짐을 주님께 주님 돌
0: 주님께로 모이도록 했어 뭐야

아멘. 우리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면 바로 우리 주님이 돌봐주십니다. 비가 오면 우산이 필요하죠. 옷자락이 젖지 않고 보호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그 위기를 가려주기도 하죠. 그래서요, 우리 상황이 어렵거나 힘들어질 때 우리 주님은요, 커다란 우산이 되어줍니다. 우리의 수치와 연약함을 가리워주시고요, 새롭게 옷 입혀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주님의 자녀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우리 마음으로 귀한 찬양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찬미의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라는 찬양 올려드리고요, 소리엘의 사랑하는 자여, 울산극동방송 전속어린이 합창단의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 세곡 함께 하시죠.

거룩한 땅에 빛이 솟아서 찬양에 이어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네, 바로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사랑스러운 자녀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나아가는 킹덤 제너레이션,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면서요, 모두가 하늘문을 여는 거룩한 제사장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끝곡 파이디온의 거룩한 제사장이란 찬양 함께 나누며 인사드리고요. 저는 주일 밤 다시 올게요.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린 찬양 스케치,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샬롬.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썸머 스페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건강히 여름 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무더위 중에 떠오르는 옛 어르신들의 말씀에 뙤약볕 아래서 곡식이 익어가는 법이다 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고난 가운데 인물 나는 법이죠. 성경에서 보면 광야의 뙤약볕 같은 고난 가운데 큰 인물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고난의 욥입니다. 그리고 기억나는 사람은 야베스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떼약볕을 맞으면서 알찬 알곡이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어서 들으신 찬송, 예수는 나의 힘, 김도현님의 음성으로 연이어 들으신 찬송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인물이 납니다. 여름날 무더위와 떼학볕으로 인해서 곡식이 익습니다. 바로 야베스 같은 사람입니다. 야베스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떼학볕 가운데서 알찬 알곡이 됐습니다. 한 가지 알아야 할 야베스의 고난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를 낳고 어머니가 고백하기를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했습니다. 여기서 수고로이 낳았다 할 때 수고는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난산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심각한 말이죠.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둘 다 살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산모를 살리려면 아이를 죽이고 아이를 살리려면 산모를 죽여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이것이 난산입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뻔하였습니다. 야베스를 통해 추측할 수 있는 두 번째 야베스의 고난은 유복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 짓는데 유대인들의 전통은 자녀의 이름을 어머니가 짓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베스의 세 번째 고난은 가난이었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지금 우리들에게는 축복의 이름으로 들리지만 히브리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고통 가난이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가난하게 태어났으면 자식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을까요? 난산으로, 아비 없는 유복자로, 그리고 가난하게 태어났으니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광야 한복판에 서서 떼학볕을 맞으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찬양 들으시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이야기가 있는 찬양, 저 익산사랑의 동산교회 임지규 목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비게인 아침 향기로운 나무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은 야베스에 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야베스는 나면서부터 고난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뙤약볕에 알곡 익는다고 어려운 고난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유복자요, 가난한 사람이요, 또한 난산으로 태어났는데 그러나 이러한 뙤약볕이 야베스를 알곡으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오늘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야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수 있음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야벳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난 속에 불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벳은 자신의 삶이 광야 여름날 뙤약볕 아래 놓인 것 같이 고생스러웠으나 그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야벳은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게 필요한 것을 기도 제목으로 정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인생의 뙤약볕 같은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고난이 아니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을 입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요, 진정한 승리입니다. 시편 23편 손영진님의 음성입니다.

연이어 들으신 찬송도 역시 시편 23편 이무하님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야벳은 어려운 환경, 뙤약볕 같은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되었다 말씀했습니다. 그는 세 가지의 기도를 했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러한 야벳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사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야베스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짖게 됐고 그 고난 때문에 도전할 수 있었고 고난 때문에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베스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느냐 하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땅이 있습니다. 역대상 2장 55절입니다.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 및 디랏 족속과 시므앗 족속과 수갓 족속이니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나중에 야베스의 이름이 지명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지명이나 건물 이름을 짓게 되는 것처럼 야베스라는 이름을

따서 야벳이란 땅을 만든 것으로 보아 야벳은 보통 유명한 사람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분명합니다. 야벳은 이처럼 고난 때문에 기도하였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벳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히즈 위례 음성입니다. 광야를 지나며.

이어서 들으신 찬송은 히즈 윌의 광야를 지나며 들으셨습니다. 야베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북유럽의 속담이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에 살고 있는 바이킹 사람들은 너무나 추웠습니다. 그래서 온화한 곳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죠. 배를 모는 항해술이 발달했습니다. 배를 만드는 조선술이 극도로 발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악조건 때문에 바이킹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끝에 낙이 옵니다. 떼약 볕에 알곡이 연그러 갑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칠지라도 이 고난을 주님께 간구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에 응답을 하십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썸머 스페셜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강찬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오 놀라운 구세주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너무 좋아요. 순수한 하나님을 전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전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귀해요. 순수 복음만 전하는 그 방송이라서요. 많이 응원하고 싶은데 나이도 있고 이래서 제가 작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죄송해요. 부담 갖지 말고 한 잔도 마시면 5천 원이거든요. 그런데 주의 복음 전하는 방송에 방송 선교사 되는 거 부담 갖지 마시고 모두 다 성구다식 하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교회를 갖고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마음이 짠합니다.
2: 이러한 전파 선교사님들 덕분에 오늘도 복음은 세상 곳곳으로 흘러갑니다. 차 한 잔에 5천 원. 복음을 전하는 1분의 방송을 위해서는 만 원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모여 한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의 시간을 만들어갑니다. 생명을 살리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 전파 선교사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분의 전파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포항극동 방송은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기 위해 청취자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설문이라고 보내주세요. 잠시 후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도착한 링크를 누르시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설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을 통해 더 나은 방송 방향을 찾고 다가오는 가을 개편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고성능 무선 이어폰, 소형 라디오 등 다양한 선물을 드립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설문이라고 보내주세요. 문자로 받아보신 링크를 통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포항극동방송,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으로 더 은혜로운 포항극동방송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 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DG 극동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가슴이 뜁니다. 그런데 만약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이 사람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준다면 얼마나 벅찰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고백을 이미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는 것은 사실 주님의 그 고백을 미리 받아두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가장 먼저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멋진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슈아그림의 나의 주님은 왕, 류하나의 온 천하 만물 우러러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할 것이요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부인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 때문에 세상 권력 앞에 끌려가도 성령님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도 말씀하셨죠. 성령님께서는 마땅히 할 말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이 성경 말씀을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시인하고 인정할 때 그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법정에 선 피고인에게 가장 든든한 존재는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네, 바로 유능한 변호인일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세상이라는 거대한 법정에서 우리는 때로 비난도 받고 위축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시인하는 그 순간 하늘 법정의 최고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대적을 향해서 이 사람은 내 사람입니다. 주님의 이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주님을 온전히 시인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영원한 가장 좋으신 가장 능력 많으신 변호인이 되어주셔서 천사들 앞에서 여러분의 무죄와 존귀함을 입증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이윤수의 너는 내 아들이라, 강원명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홀리파이어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이윤수의 너는 내 아들이라, 강원명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홀리파이어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나라에서 왕이 직접 변장을 하고 시장을 살피러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한 상인이 왕이 이렇게 지나가는 줄도 모르죠. 이렇게 변장을 했으니까 시장에서 왕을 향해서 막 비난을 쏟아 내는 그 군중들을 혼자서 막아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 왕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 모습을 본 왕은 왕궁으로 돌아가서 그 상인을 궁궐로 불러들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거리에서 위엄을 무릅쓰고 나를 위해 증언해 주었으니 이제 너는 내 옆에 앉아 내가 너를 나의 사람임을 온 세상에 증언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거라 라고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비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천국 잔치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로 소개해 주십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런 믿음으로 함께 찬양 나누고 올게요. 마데테스 월십의 증인 한웅재 목사님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초롬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마데테스 워십의 증인 한웅지 목사님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초롬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소속감을 얻기 위해서 명품 옷을 입거나 멋진 명함을 내밀곤 하지요. 하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명찰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바로 예수님의 것,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가장 영광스러운 명찰인 줄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서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천국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빛난 금빛 명찰을 달아주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화려한 옷은 시간이 지나면 낡게 되겠지만 주님 앞에서 인정받은 그 소속은 영원히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천국의 명찰을 한번 달아보시면 어떠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준비 되셨나요? 그렇다면 찬양 함께 하시면서 큰 소리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소울싱어즈의 내 삶은 주의 것, 크룩스의 주 예수 이름 높이요, 예람 워십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소울싱어즈의 내 삶은 주의 것, 크룩스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예라모십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밤이 되면 바다 위에는 등대가 쫙 켜집니다. 이 등대는 자신을 위해서 빛을 내는 것이 아니죠. 오직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잃지 않도록 배들을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밝힌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모두가 침묵하거나 예수님을 부정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두운 바다를 가르는 등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등대빛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세상 끝날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밝혔던 그 믿음의 빛을 보고 여러분을 기쁨으로 마중 나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 상상해보세요. 너무 좋지 않으세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곡 아가파오 월십의 내 삶 주의 것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건강한 먹거리, 건강한 식단에 대한 정보가 참 넘쳐납니다. 최근에는 수면 건강, 잠을 잘 자는 것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많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숙면을 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잠 잘 자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좋은 이불과 베개, 또 안락한 방, 암막 커튼 뭐 다 갖추고 있어도 마음이 복잡하거나 힘들면 잠을 못 이루기 마련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주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 가운데 거하는 것임을 새삼 또 깨닫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4편 8절 말씀인데요.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복과 평안 누리는 시간 함께하고 싶습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주님의 은혜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이 썸머 스페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멘트나 코너를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쭉 이어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 시간 여러분의 신청 찬양도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사연과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즘 안 믿는 분들도 이 곡을 축복송처럼 사용한다고 하지요. 키스플랜의 너는 꽃이야 보내드렸고요. 2161번님의 신청 찬양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홀리원의 또 편곡된 버전으로 보내드립니다. 내가 주를 믿는다는 건

스티브 다모디의 영어 찬송으로 Sweet By and By,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함께 했습니다. 그레이스 투 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함께 하시며 은혜로운 찬양 가운데 주님 더 바라보는 복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이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를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달빛 가스펠 주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은 헤리티지 매스 콰이어의 좋으신 하나님. You are good. 이었습니다. 오늘도 달빛 가스펠은 극동방송의 썸머 스페셜과 함께합니다. 강주인의 달빛 가스펠은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또 새롭게 오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잠시 소개를 하자면, 토요일 주일 달빛 가스펠 진행하고 있는 찬양사 역자 강중현이고요. 토요일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또 주일날은 국내 예배팀의 곡들로 꾸려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일, 토요일에서 주일 넘어가는 주일이죠. 주일 또 예배 찬양팀의 곡들, 예배 곡들로 또 가득가득 채워 드리려고 합니다. 썸머 스페셜이기 때문에 제 목소리보다도 찬양을 더 많이 들려드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도 또 간간이 중간중간에 이 찬양에 대한 소개와 곡 소개는 꼭 있으니까요. 잘 들어주시면 어떤 곡인지, 어떤 제목의 곡인지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주 주일 썸머 주일 달빛 가스펠 주일의 썸머 스페셜 컨셉은 뭐냐? 주제라기보다도 컨셉이 맞는 것 같아요. 컨셉은, 자, 이제 본격적인 캠프의 시즌입니다. 그쵸? 캠프하면 물론 그 캠프에 초대된 가수들의, 찬양 가수들의 콘서트도 되게 유명하지만, 그 캠프를 책임지고 있는 찬양팀들이 있죠. 뭐 여러 캠프들의, 다양한 캠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캠프를 담당하고 있는 예배팀이 있습니다. 그 예배팀이 정말 그 팀을 나눠가면서 찬양을 섬기고 있거든요. 그때 제일 많이

생각이 되는 곡들. 그렇지만 조금 올드할 수도 있는 제가 기억하는 캠프의 찬양들이기 때문에 그런 찬양들로 오늘 또 꾸며봤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비록 그 캠프 현장엔 없지만

버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곡 이어서 듣고 싶은데요. 예수전도산 캠퍼스 워십이 불러줍니다. 아까 이들이 연주하고 찬양한 곡이죠. 나는 주의 친구. 두 곡의 찬양 듣고 오시죠.

예람 워십에 멈출 수 없네. 예수 전도단 캠퍼스 워십에 나는 주의 친구 두 곡의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자, 어떠세요? 기억나시죠? 캠프를 경험하신 분들은 이 기쁨과 은혜와 감격의 현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연합캠프를 가면 저도 근데 저 제가 어렸을 때에는 저 고등학교 때에 연합 수련회 이제 캠프란 말보다도 연합 수련회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처음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갔었는데요. 그 이제 맨날 우리 교회 저희가 속한 교회만 우리들끼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다가 많은 다양한 이제 교회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하는 연합 수련회를 처음 갔는데 좀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색함을 좀 깨기 위해서였는지 바로 시작하자마자 그냥 찬양을 엄청나게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2박 3일이라는 짧은 캠프 기간에 우리가 정말로 진하게 하나님 만나러 들어오는 거잖아요, 캠프 동안에. 어떤 재미라고 하면 뭐 그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캠프 기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러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다른 곳에 신경 쓰지 않게 다른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조건이나 이런 것보다도 오롯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확 집중할 수 있게끔 모든 캠퍼들이 스태프들이 돕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들어가자마자 정말 찬양으로 뜨겁게 달려가는 것? 그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캠프도 마찬가지죠. 들어오는 입장하는 사람들을 캠퍼들이 환영하고 또 계속 찬양을 틀어놓고 또 캠프가 시작이 될 때도 목사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뜨겁게 시작하는 것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열심히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 드렸으니까 또 고백의 찬양도 올려드릴 때가 됐죠? 이 찬양도 캠프에서는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노인팅의 연주와 찬양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어나인팅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예배 인도자 컨퍼런스 2004년 앨범에서 들려드렸고요. 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저희 방송에서는 자주 들려드렸던 찬양입니다. 심영진 목사님의 비준비하시니 들려드렸습니다. 시편 147편 말씀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찬양이죠. 캠프 때 우리가 목놓아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되짚어보면 가장 진하고 확실하게 기억나는 것은 회개였던 것 같습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주세요라는 어떤 소원의 간구의 기도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발견되어진 내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죄송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내어드리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또 고백하는 그런 회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임재를 구할 수밖에 없죠. 성령께서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그 성령의 그 충만함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렇게 죄인된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면, 아, 내 능력은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깨닫는 것 같아요. 그쵸? 그걸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름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령의 불로 채워달라고, 성령님 내게 임하여 달라고 그렇게 뜨겁게 뜨겁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캠프 때, 연합 캠프 때에 대한 기억이 저는 굉장히 좀 진하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믿음의 3대째거든요. 저희 이제 아이가 4대째 신앙의 가문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갔던 그 연합 캠프에서 하나님이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그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초대해 주시고 또 만나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참 주님의 계획은 놀랍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자녀를 연합 캠프에 보내야 되나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보내십시오. 저는 적극 추천입니다. 그랬던 은혜의 기억들을 잠시 여러분들과 또 나눠봤습니다. 제이어스의 찬양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준비했고요. 또 계속 이어서 윌럽의 아름다운 나라 듣겠습니다.

제이어스의 여호와께 돌아가자. 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윌럽의 아름다운 나라 합심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오늘도 마무리 멘트 해야 될 시간이 왔네요. 서머 스페셜로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서머 스페셜 이어지는데요. 휴가와 제일 잘 어울리는 찬양들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또 선곡도 하고 있고요. 아, 물론 가사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런 찬양들로 가사들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그런 고백들이 이 휴가철과 좀잘 어울리는 편곡들로 또 이렇게 만들어진 곡은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방송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함께해 주시고요. 아, 마지막 찬양은 또이곡 역시도 여름의 캠프에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들려드렸던 것 같은데 댄싱 제너레이션 마커스 워십의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춤추는 세대 들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피아 워십의 찬양이죠. 나는 일어섭니다. 이두 곡의 찬양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자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7월의 은혜에 주신 은혜에 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주일 새벽입니다. 이제 벌써 7월의 마지막 날들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유독 더웠고 비도 잦았던 한 달이었지만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7월을 마무리하고 다가올 8월을 소망하는 오늘 이 시간, 네, 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예배 자리에 감사의 고백을 들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새벽은요, 특별하게 또 새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뜨거운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7월을 보내는 감사의 기도. 찌는 듯한 폭염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세찬 소나기 속에서도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주신 주님. 지나온 7월의 모든 발걸음이 당신의 한없는 은혜였습니다. 이제 이 감사의 마음을 모아 7월의 마지막 주일 제단에 올리니 다가올 날들도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네, 기독신앙시 7월을 보내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가 더 넘치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제1장 이곳은 애굽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 곧 야곱과 함께 들어간 그의 집안의 명단이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다. 야곱이 허리에서 나온 사람은 모두 70명이었으며 요셉은 이미 애굽에 있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 및 그의 세대가 모두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번성하여 아주 많이 불어나고 늘어가 매우 강해졌고 마침내 그 땅이 그들로 가득 찼다. 그 후에 애굽을 다스리는 새 왕이 일어났으나 그가 요셉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 백성에게 보라 이스라엘 자손이 백성이 오히려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우리가 그들에게 지혜를 보이자 그들이 불어나면 혹시 전쟁이 터질 때 우리 족들 편에 붙어 우리에게 맞서 싸우다가 마침내 이 땅에서 달아나 올라갈까 두렵도다 라고 말하였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강제 노역으로 괴롭히고자 그들 위에 노예 감독관을 두고 그들로 바로를 위해 비돔과 람셋의 병참 도시를 건설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억압을 받을수록 더 번성하고 불어나니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였고 그들에게 강제로 노역을 시키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힘든 노역 곧 흙일과 벽돌일과 그 밖에 온갖 들판 일들을 시켜서 그들이 삶을 고단하게 만들었고 강제로 이스라엘 자손을 온갖 노역에 시달리게 하였다. 그리고 애굽 왕이 히브리인들이 산파들에게 명하였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십브라였고 다른 한 사람은 부아였다. 그가 명하되 너희는 히브리인 노인들이 아이 낳는 것을 도울 때 그 아이 낳는 받침돌을 지켜보다가 그것이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애굽 왕이 자신들에게 분부한 대로 시행하지 아니하고 산의 아이들을 살렸다. 이에 애굽 왕이 그 산파들을 불러 그들에게 어찌하여 너희는 이렇게 행하였느냐 너희가 산의 아이들을 살렸도다 라고 말하니 그 산파들이 바로에게 히브리 여자들은 애굽 여자들 같지 아니하여 힘이 넘침으로 산파들이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이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선처하셨고 그 백성은 불어나서 심히 강대해졌다.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세워주셨다. 그러나 바로는 자기의 모든 백성에게 무릇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너희는 그들을 나일강에 던지고 계집 아이는 모두 살리라 하고 명하였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제1장 22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환우 여러분, 빠른 회복을 기도드립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보위부에서 감시하는 저희 친구를 저희 집에다가 숨겨뒀다가 걔가 집에서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다른 집이 피했는데 우리 집을 가택수색해가지고 짐을 거기서 몽땅 다 들어가고 가택수색하고도 반다과장이라는 사람이 저희 집 열쇠를 멀리 가져가가지고 밤에 멀리 돌아서 일반 생활 필수품까지 다 들어갔더라고요. 그래 내가 여기서 참고 살자 했는데 정말 너네가 참을야 참을 수 없게 만드는구나 이러고 두 번째 탈북을 했어요. 불행하게도 또 잡혔습니다. 제가 솔직히 그럴 때는 교회의 생각을 안 하고 탈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밀수하던 대방을 통해서 오다나니까 도로가 무너져가지고 먼데로 이 백산 쪽으로 돌아가야 됐어요. 그 길로 나는 증명서가 없으니까 돌아 못 가고 우리 대방 산 넘어오라 그러더라고요. 산을 올라갔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내가 올라갔던 다음 골짜기로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 들어간 곳이 어떤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 집을 찾아 들어갔어요. 내가 어두울 때까지만 좀 여기 있다가 어두우면 강길이로 갈 수 있게 좀 도와달라 하니까 너 북한에서 왔냐 그러더라고요. 조선족인 거예요. 그래 그렇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산판에서 헤맸으니까 신발 바지 무릎이까지 다 젖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지랑 신발 양말 다 벗어서 아궁이다 입고 자기 집에서 새 거 다 꺼내주더라고요. 보니까 너네 저 조선이 이 하나님이랑 모르고 그래 산다. 그 소리에 내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어머니 교회를 믿으세요 하니까 우리 사이가 장백교회 강도사다 그러는 거예요. 막 그러면 성경책을 내놓는데 얼마나 제가 너무 반가웠어요. 그럴 때 내가 성경 공부할 때 그 잡혀갔던 애가 그러는 거예요. 누나 이렇게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감고 펼치고 싶은 장을 딱 이렇게 펼쳤을 때 그 표지를 쭉 읽어보고 여기서 내 마음속에 제일 들어오는 그 말씀이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딱 이렇게 펼쳤어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인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네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일이 잘 될 것이다. 정말 미칠 듯이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장백이 가서 자기네 사이한테도 가보라고 장백이 가서 장백교회랑 가가지고 한충일 목사님도 만나고 강도사님이랑 만나서 한 일주일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한국 교회에 후원해 주시는 분이라면서 여기다가 한번 전화해보라 주는 거예요. 전화하니까 그래 내가 북한에서 이렇게 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도 2010년도에 탈북하사 하다가 성경 공부하다가 이렇게 잡혀가서 하나님을 잘 알아요. 제가 그랬어요. 실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잘 안다고 그랬어요. 이제 이틀 있다가 이렇게 브로커로 보내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화하고

시도랑 하라고. 그래가지고 전화 끊었는데, 저는 그 순간에 딱 우선은 내가 한국에 가는 브로커가 오는구나 생각하니까, 야, 내가 빨리 한국에 가서 저 국정원에 가서 나를 그 밀고 했던, 우리를 밀고 했던 그 중국 조선사고 국정원에서 말해가지고 그놈을 죽일 생각하니까, 심장이 정말 터질 것 같아서, 막 이런 생각이 불같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날에 브로커 와서 떠나는데, 한 100일 뒤 40분을 가서 변방대 쳐서 또 잡혔어요. 그 순간에 저는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그 다음날에 장백 변방대 구리상에 왔는데, 얼마나 하나님 원망하고 욕하고 그랬겠어요. 하나님 있다는 거는 전혀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있으면 이러겠는가 하고, 저 북한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없다. 정말 한 줌밖에 안 되는, 그한 줌밖에 안 되는 속에서도 나는 유치원 아마나 요만한 믿음이 있을까 말까 하는데, 나를 이렇게 나와 아이스고 이렇게 계속 잡혀가게 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고, 야, 원망, 불평, 계속 울미 욕에 막 이랬어요. 하루 가고도 이틀 가고 3일 가고 며칠 가는데, 어느 날 저한테 네가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왜 복수부터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정신 나간 것처럼 좋아하냐, 이런 마음이 저한테 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울었겠어요. 울고 빌었어요. 하나님, 정말 이번에만 나를 살려주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일생 하나님한테다가 내가 충성되게 종노릇을 하겠다고 제가 막 그렇게 믿어. 이번에만 나를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북한에 강제 북송 돼갔어요. 3일 만에 조사실이 붙들려 나갔는데, 그럴 때 신파 보위부에다가 지명이가 붙잡혀 왔다 연락하니까, 우리 반탄과장이 내가 탈북했으니까 엄청 비판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 여자 여심원하고 이장 남자 여심원이 첫날에는 두 명이 같이 저를 앞에 서서 서로 가다 귓밤을 때리는데, 제가 예심 받고 나오면서 신발 신는 곳이 거울이 앞에 있는데, 얼굴이 이렇게 얼리다 보니까 이게 어느 마이 불어나는지 땀구멍이 이렇게 망하려고 이렇게 빵처럼 내 볼이 불어났더라고요. 장작개비 이런 걸로 얼마나 때리는지, 지금 10년이 되는데 저희 다리는 아직도 그 몽둥이 자국이 지금까지도 나 있어요. 이 다리에 매일같이 오도 터지고 온몸이 퍼른게라 새까맣게 됐어요. 정말 맞아대면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짐승도 그렇게 안 때릴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이 다리를 오래 앉아도 못하고 서 있어도 좀 불편해요, 싫지. 마사대에서 하루 감방에 들어왔는데, 제가 그날이 머리로 얼마나 마사대는지 가만히 앉아있다가 막 토하면서 흐스러진 거예요. 제가 그 고문 받으면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게, 우리 아들들, 아버지도 없는 애들이 내가 정치범 수용 소위 가면 얘들이 운명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여기서 마사 죽으면 어떻고 정치범 수용 소위 가서 죽으면 어떻고 어떻게 하든지 버텨보자 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었어요. 제가 고문받음이 들어와서 엄청 울면서 다리는 쩔뚝거리며 머리는 이렇게 한 강줄이 잡아당치 그렇게 와서 비틀거림이 들어와서 감방에 앉아 생각해보면, 야,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다는 우리나라가 과연 이런 나라인가? 정말 원망스럽고 한스러웠어요. 어떻게 하나 난 살아서 나가서 대한민국에 가야 되겠구나. 세상에, 국제사회, 나는 이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고발할 책임이 낸데 있구나. 하나님, 나를 기어나 살려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도보안국지결설로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심파군 보안서에 와서 6년 교화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인정을 안 하고 한 5번 재판에 나갔어요. 우리 애들이, 군대 나간 애들이 또그 부대에서 탄원서를 써가지고 왔어요. 그러다 나니까 교화 2년을 받고서리 개천교화소에 갔어요. 거기 가니까 사람 얼굴이 아니었어요. 모두 다 해골인 것 같고. 제가 작년에 유엔에 북한의 인권 증언을 갔다가 그랬어요. 유엔에서 평안남도 개천 일교와서 약수리 근처 야산을 조사해 보면 시체 구덩이를 수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우리는 어쩌면 일생을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가? 정말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울고 싶었어요. 나는 죽을지언정 다시 가야 되겠구나. 매일같이 제가 교화소 고문받던 보위부 직결서에서도 한국 교회를 후원해 주신다는 분 전화 번호를 매일매일 암송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6월 달에 다시 장백교회 한충열 목사님한테 제가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받아가지고 그 전화번호를 누르는데 얼마나 가슴이 울렁거렸겠어요. 이 사람이 전화번호로 바뀌었으면 어떻게

기할까? 나는 여기서부터는 이 사람만 바깥으로 어찔까? 막이 접하심을 위해서 딱 했는데 신호가 막 가는 거예요. 반가웠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는데, 선생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14년도 1월달에 선생님이 브로커로 보내셔서 가다가 잡혀간 북한 아줌마예요. 그러니까 아, 지명이 자매님이세요. 그럼 엄마 어떻게 저를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그분도 울고 나도 울고 막 울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성도님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당장 브로커로 보내겠다고 10월달에 중국까지 건너와 가지고 목사님한테다가 연결해가지고 동남아 예재원을 거쳐서 16년도에 대한민국에 입국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고생한 게 마침내 내한테 하나님 복을 주기 위해서 일했구나. 막 그거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날부터 어느 하루 울지 않은 날이 없었고 내가 이렇게 왔으니까 우리 애들을 같이 저 지옥의 땅에서 인도해 구원해 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재산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성공했는가, 좋은 직업이 있어서 성공했는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야, 정말 내야말로 성공한 사람이구나. 매일마다 돼서 다리는 쩔뚝거리고 정치범 수용소에 간다고 밤낮없이 울고 앉아있던 내가 이제는 이렇게 구원받아가지고 자유 대한민국에 왔고 애들을 다 들여서 애들이 여기 와서 결혼도 하고 정착을 다 잘하고 있으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이 운이다.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월 한 달을 보내시면서 혹시 마음에 풀리지 않는 숙제나 아쉬움이 남아 있으신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나간 일에 얽매이지 말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이나 7월에 이루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다가올 8월에 더 멋지게 이루어주실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도 드려질 예배를 통해서 7월의 모든 지친 마음들을 은혜로 깨끗하게 마감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새 달의 축복을 가슴 가득 품는 그런 주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날씨는 비록 무덥지만 여러분의 심령만큼은 성령의 단비로 가득가득 차서 세상 그 누구보다 시원하고 행복한 믿음의 그런 식구들로 살아가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네, 한 달 동안도 또 부족한 저와 함께 새벽을 깨워주셔서 마음 깊이 감사드리면서요. 저는 또 더 깊고 풍성한 은혜로 8월에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J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북한에선 외화벌이를 위해 북한 주민들을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해외 현장으로 보냈는데요.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중국에 있는 수산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북녘의 노동자들이 임금 가운데 겨우 열에 하나, 많아야 둘만 손에 쥐고 나머지는 모두 위로 보내진다는 소식입니다. 10달러를 받으면 나머지 8-9달러는 당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마저도 일자리를 얻기 위해 사용했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성 노동자들은 더욱 고된 일을 겪어야 한다는 증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권을 빼앗긴 채 하루 14시간 넘게 일하며 밖으로 나갈 수조차도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귀히 여기며 돈을 위해 생명을 짓밟지 않는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나아갑니다. 환난의 때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손길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주님의 그때를 기다리며 주일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임재청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은 너희 근심 걱정을 이어진 찬송 찬양사역자 조수아 씨의 목소리로 이 세상은 요란 하나였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북한어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의 말씀. 그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당신의 성실하심은 큽니다. 오늘도 새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 주일 계속해서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갈까요?

0: 이 세상 근심된 일이 많고 찬양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앞선 찬송은 변찬은 주님의 사랑과 합창단과 함께 오케스트라 연주로 두 곡 이어드렸고요.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주님의 말씀 바로 만나봅니다.
1: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우리의 문제는 그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0: 다섯 살 때부터 결핵성 무릎 관절염을 앓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학교도 못 가지요. 온종일 침대에 누워만 있어야 했는데 이 아이가 친구들과 마음껏 놀지도 못하고 학교에서 공부도 못하고 있었을 때 이 아이는 하루 종일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집안 계단조차 오르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아이에게 아버지가 다음과 같이 우려의 말을 전해둡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상처를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단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상처를 너는 별로 만들 수 있다. Turn your scar into star. 이 말에 큰 감동을 받은 아들은 학교에 못 가도 침대에서 책을 읽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아이가 자라서 영국 최고 의과대학에 들어가 세계적인 정형외과 전문의가 됩니다. 자신과 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줍니다. 국제외과학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기사 자기를 수여받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서 해리 플랫이라고 하는 박사님입니다. 플랫 박사는 지금도 영국에서 Scar into Star, 별이 된 상처라는 격언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의 곧 강함이라 그랬어. 오늘 본문에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닌 가나안 족속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분이신데 그 여인에게는 냉정하게 왜 대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했을 때 그 여인은 그 시험을 통과한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에 그 귀신 들린 딸이 완전히 고침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계속해서 북한이 고향인 한 자매가 올려드리는 오늘의 기도 함께합니다.
1: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희는 기도에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으니.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주빌리안들은 기도를 계속함으로써 힘을 얻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영적으로 깨우쳐 주셔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일꾼으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북한을 위해 중보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감사하는 영적 연합체계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북한 통일 선교 사역자들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여 아름답고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주의 장막 안에 거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R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남과 북 제사장 국가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나를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사랑과 나눔과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길목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소망과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이어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안성은 씨의 연주 찬송 올려드리고요. 주일마다 함께하는 시간

0: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 띄우는 편지 이 시간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전하는 편지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사랑하는 동생에게 전하는 현옥자매 편지를 함께합니다. 전하고파도 전할 수 없는 사랑과 그리움과 간절함이 담긴 오늘의 편지 바로 만나봅니다.
1: 사랑하는 내 동생에게. 보고 싶은 동생아,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단 하루도 너희 동생들을 잊어본 적이 없구나. 나보다 3살 아래인 내가 벌써 오엿한 어른이 되었을 텐데 그것이 거대한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을지 생각하면 이 언니의 가슴이 시리다. 바로 밑에 있는 남동생도 잘 챙겨주고 있니? 너희들이 서로 의지하며 잘 지내고 있기만을 간절히 바란다. 동생아,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우리가 처한 상황은 너무나 다르고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따로 계신단다. 바로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내가 눈물을 흘릴 때 같이 울어주시고 내가 가장 힘들 때 너를 지켜보고 계시오. 세상 그 어떤 권력

한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동생에게 전해지길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의 편지를 전해봅니다. 하나님께서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북한이 고향인 김현옥 자매의 편지로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오픈도어 선교회 안요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주님의 말씀 이어집니다.
1: 오늘은 마가복음 7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우리나라는 우리 한반도는 예로부터 바쁜 농번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노동력을 대가 없이 교환하던 전통이 있었습니다. 바로 품앗이입니다. 물론 북조선에서는 아직도 서로를 도와주면서 이렇게 농번기에 혹은 김장할 때 서로 도와주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조선 또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계들이 좋아지면서 이렇게 모내기나 또 혹은 이렇게 수확을 할 때 기계를 이용을 하긴 하지만 김장을 할 때나 혹은 동네에서 노동력이 필요할 때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문화와 전통들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동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함께 사회를 만들어왔던 것이 바로 한반도 고유의 전통입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는 좋지 않은 전통들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학연, 그리고 지연, 혈연입니다. 특정 학교나 지역,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또는 집안 사람들을 챙기는 그런 문화입니다. 특정 인맥에만 혜택을 주고 외부인을 철저히 배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보이는 악습이기도 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이것은 더욱더 강력해지고 결속력이 세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힘을 놓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규정과 기준을 세워서 그에 벗어난 사람들을 무시하고 상대하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결속력들이 또한 이러한 권력들이 종교와 결탁되었을 때입니다. 과거 중세 시대에 카톨릭 교회, 그러니까 천주교회는 그들이 행해왔던 직분을 사고파는 문제들도 있었고, 자신들을 높이기 위해서 거대한 성당을 짓는다든지, 혹은 성경에도 없는 면죄부를 만든다든지, 가진 불법적인 일을 행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의 악함이 종교와 만났을 때, 이런 종교성과 만났을 때,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교회가 될수 있는지, 이렇게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유대민족에는 이러한 전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전통의 뿌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유대민족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은 일주일 중 하루, 노동을 멈추고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온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날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는지 모릅니다. 현대의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보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불을 켜주고 꺼줄 사람을 고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원을 켜고 끄는 것도 노동이기에 안식일에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원을 켜고 끄는 것을 쉬라고 안식일을 주진 않으셨을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인간이 쉼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회복시켜주고 인간의 존엄성을 매주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래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전통. 이 전통은 더 이상 전통이 아니라 악습이 되어버린 것이죠. 또 유대민족의 좋은 전통 하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셔라는 전통입니다. 이 코셔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철저한 위생과 식문화에 대한 전통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하는 짐승의 기준에 대한 것,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조리 방법에 대한 것, 그리고 피를 완전히 빼고 먹지 않는 그런 도축 과정에 관한 그런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코셔라는 율법을 주신 이유이겠죠.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까다로운 먹거리와 식사 규정에 대해 말씀하신 목적은 음식을 가려먹는 매 순간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심이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정결 의식은 조금 확대됩니다. 일반 유대인들도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 손을 씻었던 것처럼 일상의 식탁을 하나님의 제단으로 여기고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손 씻는 행위는 제사장들만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을 이제는 유대인들 모두가 밥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엄청난 의미를 담은 행위가 된 것이죠. 그리고 장로들은 이 위대한 행위를 코셔라는 율법 안에 담고 또 코셔로 여기도록 전통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꼭 식사 전에 손을 씻고 먹어야만 했습니다. 이 의미는 너무 아름답고 위대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이 전통을 목숨처럼 여기는 자들, 그들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시비를 걸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7장 8절 이전에 7장 5절에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말한 것은 왜 우리의 전통인 코셔를 지키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길 원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손을 씻는

행위인 전통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기 위해 약점을 잡기 위해 말한 것임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리어 질문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위대한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답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 말합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또 마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합니다. 첫째 아들은 말합니다.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실제로는 일을 하러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싫습니다. 저는 일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이 둘째 아들은 그 후에 마음에 깨닫고 뉘우치고 가서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입니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잘 지켰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으로 변해버린 이 코셔라는 율법, 손을 닦는 행위를 철저하게 지킴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손을 닦는 것의 의도에는 전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첫째 아들처럼 말이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것 같으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리고 그들의 정곡을 예수님은 찌르십니다. 이슬람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습관처럼 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들이 불리할 때마다 쓰는 말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인샬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슬람교 세계관에서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인샬라라는 뜻은 신의 뜻대로 알라신이 원하신다면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들은 인샬라라고 합니다. 신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며 잘못을 회피하는 것이죠. 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도 이렇게 쉽게 인샬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애매한 대답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확답을 하지 않고 인샬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알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도 좋지 않은 이런 회피용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르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비를 걸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 고르반을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또 이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자 십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율법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유대인들에게는 어떠할까요? 아마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십계명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십계명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인 것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은 오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계명이 무엇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자, 부모는 또 무엇인가요?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첫 번째 대리자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 바로 그것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거나 부모님을 비방하는 자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비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처럼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악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르반입니다. 이 고르반의 본래의 뜻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바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고르반을 장로들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왜곡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고 부모에게 고르반이라고 말하면 더 이상 부모들에게 해야 할 의무는 사라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의무를 다했으니 하나님께 바쳐졌으니 부모에게 할 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장로들이 만들어 버린 전통이 된 고르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계명보다 장로들의 전통이 더 강력해진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

0: 그들의 많은 재산을 부모들을 양육하는 데 쓰지 않고 고르반 하면서 불효를 저지르는 그들의 기만적인 행위를 정당화시킨 겁니다.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처럼요? 마치 첫째 아들처럼 말입니다. 오늘날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런 고르반 같은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신앙을 정당화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실수를 저질러서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일이 생겼을 때 자신은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러고는 실제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그 당사자인 사람에게는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으니 당신에게 용서를 빌 필요가 없어.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나는 괜찮아 라고 한다든지, 또 너는 그리스도이니까 예수님이 원수도 용서하라고 했으니 날 용서하는 것이 마땅해 라고 뻔뻔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르반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평소에는 열심히 살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살다가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더큰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책임과 의무를 게을리 해놓고 그 결과를 하나님 탓으로 하는 뻔뻔한 모습, 이것 또한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를 하겠다, 어려운 사람을 만나고 아픈 사람을 만나고 고난을 겪는 사람들,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도하느냐? 그러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기도할게 라는 말은 어색하고 불편한 그 순간을 피해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겠다 라는 말이 고르반과 같아지는 것이죠. 또한 어느 날은 세상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위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법은 내가 지킬 필요가 없어. 내가 불법행위 하는 것 정당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지키고 세워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오늘날에도 이렇게 고르반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핑계를 대면서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안 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위선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교회나 직장 혹은 가정에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상식과 윤리, 도덕,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 바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북조선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습관처럼 굳어져 버린 이 전통과 같은 이런 고르반에서 벗어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마땅히 지킬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의미인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뜻처럼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으로 고르반하는 우리 북조선에 있는 성도 모두가 되기를,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성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오픈도어 선교회 안요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7월 26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저녁이 대체로 흐리면서 비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부산과 제주가 26도, 대구와 광주, 목포, 여수, 포항이 25도, 서울과 강릉, 대전이 24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춘천이 23도, 개성과 함흥이 22도, 강계와 청진이 21도, 해산이 17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포항 35도, 대구 34도, 광주 32도, 강릉과 여수, 목포, 부산이 31도, 대전과 제주가 30도로 보이고요. 서울이 29도, 강계와 춘천이 28도, 개성 27도, 평양과 해산이 26도, 함흥이 25도, 신의주 24도, 청진이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계속해서 흐린 날씨와 함께 비가 내리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고단했던 순간들은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품 안에서 깊은 쉼을 누리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천국 소망을 붙들고 주변에 전할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 나아가는 진리의 군사 되기를 바라면서요. 주일의 복음의 메아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대전 서부중앙교회 천욱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한반도는 남과 북이 극심한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까지 이러한 아픔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둘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지금 남한 땅에는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잘 준비되어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남쪽에서 경험한 하나님,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을 고향 땅에 들어가 알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때가 속히 오게 해주옵소서. 한국교회에 탈북민들을 섬기는 교회들이 더 많아지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탈북민들과 함께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대전 서부 중앙교회 천욱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은 인간 관계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성숙함을 드러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기쁨을 전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209장, 새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통합찬송가 209장, 새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열림교회 이인선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 또 새날을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된 시간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저희들이 알기에 오늘도 소중한 마음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로 충만한 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두려움 하나님 앞에 다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해결해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또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앙선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이사야 40장 9절부터 11절,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는 선한 목자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어서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자, 우선 한번 이렇게 질문해보죠. 아, 여러분이 만약에 자유로 태어날 수 있다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습니까? 아니, 어떤 집에서 태어나고 싶습니까? 지금 그 집에 태어난 게 후회스럽습니까? 예, 우리가 맘대로 못해요. 예, 그래서 정말 태어날 때부터 여러 가지가 이제 결정되어 버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흙수저, 어떤 사람은 금수저, 뭐 은수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예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라도 아마 선택하실 수가 있을 거고, 집안도 형편도 얼마든지 형편 선택해서 태어날 수가 있을 텐데,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 로마가 대단하지 않아요? 로마 시민권만 가져도 대단한데, 근데 거기에 태어나지 않고 또 뭐 왕도 있고 귀족도 있고 무슨 대단한 재력가들도 있고 뭐 학식 높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 집안에서도 태어나지를 않고 그 당시에 식민지였던 유대, 그것도 조만한 골 이름도 사실은 모를 그 베들레헴, 그리고 나중에는 나사렛, 그리고 그 부모도 뭐 별로 변변치 않아요. 재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 당시에는 좀 멸시받던 그 목수 일을 하고 있던 그 가정에 태어나는데, 그것도 짐승 먹이통에서 태어나자마자

얘기하잖아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예수님은 큰 목자고, 예수님은 목자장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좋은 왕의 모델은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어떤 때 좋은 왕이냐? 목자 같은 왕일 때. 사실 이 다윗이 목동 출신이거든요. 목동. 양을 돌보던 목동 출신인데. 그 양을 자기 목숨을 바쳐서 돌보는 그런 삶은 진짜 좋은 목자가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읽었던 본문에 보면요. 사실 그 8번 곡에 나오는 가사가 되는 건데 이사야서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위앙겔리온, 복음을 전하는 자여, 잘 들리게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다 들릴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서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그 메시지가 너희 하나님을 보라, 예수를 보라. 아름다운 소식의 실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렇게 이제 외치는 건데,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제 40장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심판하실 때 강한 자로 임하시는데 그의 팔로 다스리실 건데 선한 자, 의로운 자에게는 상급을 주고 악한 자, 대적하는 자에게는 공으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우리의 선한 목자로 오시는 주님을 소개하는데 그 선한 목자는 우리를 먹이시는 분, feeding, 먹이시는 분,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 comforting, 예, 안아주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leading, 예. 그래서 feeding, comforting, feeding,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먹여주세요. feeding. 그런가 하면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그런가 하면 우리의 모든 길을 앞서서 인도하시면서 도와주시고 형통하게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 하신 설교도 많고 또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신 일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그 생애를 뭘로 요약을 해놨을까? 아까 불렀던 두 곡으로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목자.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헨델의 메시아 제일 처음에 서곡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 모든 이제 오페라나 이런 것도 서곡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또 오케스트라만 연주하는 곡이 있습니다. 패스토랄 심포니라고 그러는데 목가적인 그 심포니, 그 이 악기 연주로만 되어 있는 게 이제 13번 곡인데 그 곡을 들으면은 넓은 초원에 이렇게 목동이 펼쳐지는 그런 분위기를 딱 연상시키는 곡이에요. 그러다가 아까 알토가 부른 이 18번째 곡에 들어가면은 그 목가적인 그 심포니에서 썼던 F 막 높게 시작해요. 원래는 이제 Come to me, 나에게 오라 예수님이 그랬지만은 여기 노래는 Come to him, 3인칭으로 내가 주님이 아니니까 주님께 가라, 이렇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질병의 짐을 지고 있는 자 다 내게로 오라, 불안한 사람 내게 오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내게 오라, 죄책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 내게 오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 내게 오라. 왜 오라고 그래요?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위로해 주겠다는 거예요.

0: 내가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빈손으로 간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거절당한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실망하고 간 사람 없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먹여주겠다. 내가 안아주겠다. 내가 인도해 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벤치에서 웨슬리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칭의,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으로써 죄책으로부터 우리에게 쉼을 주셨고, 성화, 성결로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에게 쉼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합창, 그의 멍에는 쉽고 그의 짐은 가벼움이라. 아, 근데 영어로 보면 쉽고 easy, easy 그럽니다. 그 워드 페인팅인데 그걸 글자를 그 노래로 표현을 하려고 easy, easy 쉽다 이거예요. 예? 주님께는 쉽다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려운데, 예? 세상 사람들의 요구는 힘든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쉽대요. 은혜로 하니까, 사랑으로 하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쌀 10kg하고 10kg짜리 우리 손자하고 누가 무거워요? 같아요? 10kg짜리 그 쌀은 지고 가다가 왜 이렇게 무거워? 그래가지고 탁 내버려도 10kg짜리 손자는 그럴 수 있어요? 이지 이지 쉽다 말이에요. 왜? 같은 거라도 사랑으로 하니까, 은혜로 하니까. 구약의 율법은 무거워. 왠지 사람들의 가르침은 무거워. 그리고 내가 그걸 지켜 살아간다는 게 어려워. 그래서 무거운데 주님이 오래요. 내 짐은 가볍다, 쉽다. 예수님이 뭘 하시던 분이에요? 목수하시던 분이에요. 목수하다 보면 짐승들 멍에를 만들어가지고 제공하는데 Made by Jesus. 예수님이 만든 멍에는 쉬워요. 잘 안성맞춤이에요. 그래서 활동하기가, 일하기가 좋아요. 다른 사람이 만든 건 왠지 그냥 거북하고 무겁고 아프고 힘들어요. 예. 여러분 미국에 가서 사올 게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 사람들이 Made in Korea를 제일 좋아해요. 거기 가면 다 한국 거예요. 좋은 건. 심지어 식료품점에 갔더니 아이스크림 앞에 딱 써놨대.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아이스크림. 그거 사가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Made by Jesus.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제공하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easy, 쉽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목자로 삼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고 주님이 품어주시는 그 품 안에서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이사야 40장 9절부터 11절,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는 선한 목자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765국에 111번, 서울전화 02-765-0111번 중앙성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442장, 새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통합 찬송가 442장, 새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방송가 중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삐삐치니 윤재입니다. 상황을 통해 마주하는 감정들과 생각들을 내려놓고요. 먼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말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오늘 네오은의 피피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오는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신의 주관보다 타인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인간의 연약함을 빗댄 말입니다. 세상 친구만 그럴까요?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예배하며 평생 신앙의 길을 걷겠다라고 다짐한 믿음의 친구라 할지라도 죄성을 지닌 인간은 비교와 시기, 열등감의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때때로 은혜보다 비교를, 사랑보다 경쟁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는 남에게 드러나지 않는 열등감과 우월감이 숨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욥과 그의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불릴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를 잃고 온몸에는 악성 종기가 생겨 재 가운데 앉아 탄식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0: 들은 엘리바스와 빌다스오바른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욥을 보자 소리 높이 울고 옷을 찢으며 티끌을 머리에 뿌리고 7일 동안 아무 말 없이 함께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옛 그들의 출발은 진심 어린 위로였습니다. 그러나 침묵이 끝나자 상황은 여전히 달라졌습니다. 친구들의 입에서는 위로보다 정죄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욥기 4장 7절 말씀에 청하건대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오늘날 우리는 이 말을 위로의 말처럼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결국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몰아붙이는 말이었습니다. 성경은 세 친구의 내면을 직접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심리를 돌아보면 타인의 실패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완전함을 확인하려는 유혹은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열등감은 종종 우월감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상대를 이해하기보다 판단하고 함께 울기보다 원인을 분석하고 위로하기보다 충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감각을 통해 자신의 불안을 감추려는 심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친구는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신의 신학을 앞세웠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논리를 앞세웠습니다. 친구의 상처를 사매기보다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는 데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사업에 실패하면 평소에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말하고 사역이 어려워지면 신앙에 문제가 있었겠지라고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겉으로는 영적인 조언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자신은 안전하다라는 우월감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하여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분석보다 공감이 먼저입니다. 정죄보다 사랑입니다. 충고보다 함께 울어주는 마음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를 책망하셨습니다. 너와 내두 친구가 내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신학적인 지식은 많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담지 못했습니다. 진리는 말했지만 사랑은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비교와 열등감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와 다른 사명, 다른 분량을 맡기셨습니다. 소나무가 백합화를 시기할 수 없고, 백합화가 소나무를 부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태어난 모든 삶에는 저마다의 아름다운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안에도 혹시 남의 성공을 보며 마음이 흔들리고 남의 실패를 보며 은밀한 안도감을 느끼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남을 판단하는 눈보다 함께 울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비교하는 마음보다 축복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월감으로 열등감을 감추기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크크신 하나님의 사랑.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다른 분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내 영혼의 빛 비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 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중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이며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주의보, 35도씨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폭염 발생 시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챙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휴대해 가능한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합니다. 냉방이 되지 않은 실내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합니다.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의 증세가 나타날 경우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합니다. 폭염에 대비해 여름철에는 관련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을 준비하며 행동 요령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R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내가 있는 가정과 일터 그리고 말씀 묵상의 시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10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십일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 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9장 10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주일 아침 더 자고 싶고 더 누워있고 싶고 한껏 게으름을 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주일 아침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해보세요. 힘이 들더라도 아침을 맞을 수 없는 사람보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날이 밝아도 일어날 수 없는 사람보다 얼마나 행복한데요. 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주일을 맞아 교회 갈 준비를 할 수 있는 곳에 진정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감사해야 할 일이 정말 많아요. 우리는 그 당연한 감사를 잊고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귀가 열려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을 들을 수 있는 감사도 있고요. 내 입이 열려서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 또 오늘 주일을 맞아 내 교회에 나가 예배할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서울 챔버 싱어즈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마가복음 12장 3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면 섬긴다.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덴마크의 국부인 니콜라스 그룬투비를 수식하는 단어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덴마크에 찾아온 행운, 덴마크 중흥의 아버지, 삶을 위한 교육가, 어둠의 땅 덴마크를 녹색 땅으로 회복시킨 사람. 그룬투비는 덴마크의 교육과 정치, 신학, 농업과 철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원동력은 그룬투비의 신앙에서 나왔습니다. 그룬투비는 평생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안 그러면 도덕이 무너진다. 둘째, 나라를 위한 일은 일단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마음을 정하지 못하면 일을 못한다. 셋째,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 나라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좋은 방식으로 더 이롭게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치면서 정작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라와 민족, 이웃에게 소홀히 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나라와 이웃, 가족과 친구들을 섬기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이 허락하신 나라와 민족, 이웃을 소홀히 대하지 않고 사랑하게 하소서. 좋은 방식으로 세상을 더 이롭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사람이 됩시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숭실남성 하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크룩스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주일에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SD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포항제일감리교회 홍성현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7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주일 되게 하시고, 새롭게 맞이할 8월도 주님을 경외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위정자들에게 복을 주시옵고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된 모든 백성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산업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무더위와 침수 피해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여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 FEBC 곧이어서 새 주간을 맞으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 주간을 맞으며의 공부영입니다. 오늘이 7월 26일, 7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또 마지막 주간입니다. 덥다는 생각을 하면서 더워도 조금만 참으면 곧 이 여름도 지나가겠지요. 날씨가 덥다고 해서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까지 메말라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7월도 이번 주 금요일이면 끝나고요. 이제 2026년도가 5달 남게 되는데요. 아직도 5달이나 남아있는 2026년을 생각하며 보람의 시간들로 만들어갈 계획들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칫 메마르기 쉬운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구하는 기도도 더욱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새 주간을 맞으며,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9째 주일이고요. 예전색은 여전히 녹색을 쓰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 시편 92편, 에스겔 17장, 고린도후서 5장, 마가복음 4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7월 26일 주일에 세브란스 최초의 원장이었던 헤론 선교사님이 별세하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저희 방송사 가까운 곳에 양화진 외국인 묘지가 있어요. 공식 명칭은 서울 외국인 묘지인데요. 이곳에는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 수고한 선교사님들이 여러 분 묻혀 계십니다. 지금으로부터 136년 전인 1890년 7월 26일 당시 이름 제중원, 현재 세브란스 병원의 원장을 지내신 헤런 선교사님이 이질에 걸려 사망하게 됩니다. 당시 서울 중심지에서 일정한 지역 안에는 무덤을 만들 수 없어 시신을 안장할 곳이 없어 고민하다 선교사님들은 고종에게 양화진에 외국인을 위한 묘지를 만들도록 청원했고, 이 청원이 받아들여져서 고종 임금 의 특

해로 양화진에 외국인 묘지 조성을 허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론 선교사님은 외국인 묘지에 묻힌 최초의 사람이 되죠.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는 한국에서 수고하다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이 묻히게 되는데요. 선교사님들 중에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별세하시는 분들 중에도 유해나 유고를 양화진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겨 이곳에 묻힌 분도 많고요. 또 2대, 3대 계속해서 이곳에 묻혀있는 선교사님 가족들도 많습니다. 그 해론 선교사님이 지금으로부터 136년 전인 1890년 7월 26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7월 28일 화요일에는 존 그레이엄 매첸 목사님이 출생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신학은 보수주의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으로 나누는데요. 미국의 보수 신학자인 존 그레이엄 매첸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145년 전인 1881년 7월 28일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태어났습니다. 매첸 목사님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설립자로 유명하죠. 원래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약학 교수로 23년을 봉직한 분입니다. 그런데 프린스턴 대학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기 시작하자 프린스턴 대학을 떠나 보수주의 신학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1929년에 설립하죠. 매첸 목사님은 원래 미 북장로교에 속했었는데 독립된 활동을 시작하자 북장로교는 매첸 목사님을 추방했고 매첸 목사님은 결국 정통장로교회라는 교단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개신교가 낳은 학식이 깊고 용감한 영적 용사이며 그리스도의 주권을 높이는 개혁주의 신학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존 그레이엄 매첸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145년 전인 1881년 7월 28일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7월 29일 수요일에는 양화진 외국인 묘지 공원이 설치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묘지 공원에 의료 선교사 해런 선교사님이 처음 안장됐다는 말씀을 바로 앞서서 드렸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36년 전인 1890년 7월 29일 양화진에 외국인 묘지 공원이 설치됩니다. 서울 외국인 묘지라는 공식 명칭으로 불리게 되는데요. 당시 양화진은 아주 경치 좋은 나루터였고 동시에 군사적 요충지였는데 한국에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님들은 일찍이 양화진에 집단 거주지를 건축할 계획을 세웠지만 정부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이후로 양화진에는 계속해서 한국에서 숨진 외국인들이 묻히게 되죠. 그 가운데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다 숨져간 선교사님 또는 선교 분야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 사업의 하나로 한국 기독교 선교 기념관이 건립돼 한국에 와 있는 선교사님들의 예배 처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7월 30일 목요일에는 루돌프 볼트만 교수님이 별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20세기의 문제를 가장 많이 일으켰던 신학자 가운데 한 분인 루돌프 볼트만 교수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76년 7월 30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볼트만 교수는 신약 성서의 비신화화로 유명한 분이고요. 볼트만 학파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나치가 독일을 통치할 때 볼트만은 나치에 직접 반대하진 않았지만 자기의 가르침을 나치의 이데올로기에 맞춰 수정하는 일을 거부했고 나치의 교회 정책에 항거하는 고백 교회를 지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루돌프 볼트만 교수가 1976년 7월 30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7월 31일 목요일에는 최병호 장로님이 별세하셨는데요. 전남 강진 출생으로 매서인이 돼서 전라남도 일대를 다니며 전도를 했고 조만식 장로님이 일으킨 물산 장로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도 했었습니다. 최병호 장로님은 일제 말기 신사참배 강요를 피해 완도에 은거하게 됐는데 해방 후에 완도 지역사회 지도자로 치안질서 확립 등에 앞장서기도 했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6.25가 일어나면서 당시 완도를 점령한 공산군 총에 의해 완도 관산리 회변에서 그만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 최병호 장로님이 1950년 7월 31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8월 1일 토요일에는 김용기 장로님이 소천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인 1988년 8월 1일에

농촌운동가로 가난 농군학교 설립자로 알려진 김용기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은 1940년부터 경기도 양주군 고양군 용인군에서 농촌운동을 전개했는데요. 1955년에는 경기도 광주군에 가난 농군학교를 세웠고 1973년에는 강원도 원성군 신림에 또 하나의 가난 농군학교를 세웠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은 자신이 할 일이 농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평생을 농촌운동과 신앙운동에 헌신하다가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인 1988년 8월 1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8월 1일 토요일에 김창국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도 있습니다. 제주도 선교에 많은 힘을 쏟았던 김창국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76년 전인 1950년 8월 1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전북 전주 출생으로 평양 숭실중학교와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셨죠. 목사 안수를 받고 전북 노회 파송으로 제주도 선교 목사님이 돼서 제주 지역 복음화에 주력했는데요. 1919년에 3.1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제주도 만세운동을 주도하기도 했었죠. 1924년에 장로교 총회는 나환자를 돕고 나환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문둥병위원회를 조직했는데요. 김창국 목사님은 초대 위원장으로 나환자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셨죠. 그리고 문둥병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나병이란 말을 쓰도록 계몽활동하기도 하셨는데 요즘은 나병이란 말도 사용하지 않고 한센시병, 한센병으로 사용합니다. 그 제주도 선교와 한센병 환자를 위한 선교에 헌신했던 김창국 목사님이 1950년 8월 1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새 주간을 맞으며 지금까지 구성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7월 마무리 잘하시고 다음 주일은 새달 8월입니다. 새달 8월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단단하게 닫혀있던 빗장이 풀리고 마침내 빛이 새어 들어올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인간이 법과 제도로 복음의 통로를 막으려 해도 하늘을 아우르는 전파의 복음은 그 어떤 장벽도 뛰어넘어 갈급한 영혼에게 가닿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사방이 꽉 막혀있던 그 시절 중공 즉 중국과 북한이라는 척박한 땅에서 마침내 날아온 눈물의 편지들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전파를 타고 흘러간 복음이 어떻게 그곳에 숨어있던 성도들을 깨우고 선교의 문을 열었는지 그 감격적인 첫 고백의 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극동방송이 방송 송출을 시작한 이후 제일 먼저 청취자의 편지가 온 곳은 구소련, 지금의 러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에서는 어떤 반응도 없었습니다. 중국은 1949년 공산화 이후 폐쇄 정책을 고수해왔으며 특히 1969년 중반부터는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성도들은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외부와 연결이 되는 사람은 특무, 즉 간첩의 누명을 쓰기 일쑤여서 애초에 반응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북한 역시 주체 사상을 바탕으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의 강도를 더욱 높여나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던 중 중국에서의 첫 편지가 1976년 초 일본 동경 구체국 사서함 천호를 경유해 도착했습니다.

문생 선생님, 저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특히 성경 구약, 신약 두 권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로 선생님이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 내가 성경을 가질 수 있게

극동방송에서 성경방송을 담당하고 있던 왕문생 선교사 앞으로 보내온 이 편지의 발신자는 흑룡강송 부근의 희롱지방에 사는 리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1975년 12월 성탄절 전에 편지를 보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선생님이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도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받아야 할 주소도 쓰지 않고 발신자의 이름도 가명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삼엄한 감시 속에서 얼마나 두렵고 간절한 마음으로 펜을 들었을지 짐작이 갑니다. 이 리생의 편지를 기점으로 조금씩 중국에서의 편지가 도착하기 시작하더니 1978년에는 53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수교가 이루어진 1979년을 기점으로는 홍콩 FEBC를 통해 한 해에 무려 1,781통의 편지를 전달받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한국교계는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을 통한 중국 선교에 크게 주목하고 앞다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중동포, 즉 조선족 성도의 편지도 도착을 했습니다. 1979년 3월 12일에 쓴 편지가 4월 23일에 도착했는데 당시 중국 심양시에 살던 69살의 고진영 장로였습니다. 김장한 목사 앞으로 온 이 편지에는 심양 지역에 성서와 찬미책이 몇십 부밖에 없다며 책을 보내달라는 눈물의 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존경하시는 장환 목사님 앞,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즉하신 사랑이 사자 목사님에게와 교회에 항재하심을 축원하옵니다. 사랑하시는 목사님, 우리 중국에 있는 기독교회 신자들은 해방 후 4인방의 종교 박해로 인해 흑암의 시대에 처해 있던 중 화국봉 주석의 계책에 의해 지금은 종교 자유를 얻어 각처 숨어있던 신자들이 속속 소집회로 예배하며 신앙의 노상에 상정되오니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을 무한히 감사 불망하옵니다. 이곳 요녕성 심양은 과거에도 남만노의 소재지였으므로 지금도 종교 발상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하오니 목사님과 아세아 방송국에서는 우리 민족과 신자가 지편에 있는 심양 지구를 위해 유의하시옵고 많은 기도와 지원을 아끼지 마시옵기 바랍니다. 지금 제일 큰 곤란한 문제는 성경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심양 지구에 성서와 찬미책이 몇십 부밖에 없으니 한심한 일입니다. 현 심양 지구에 신자가 6개소에 근 200명 좌우가 나오는데 책이 없으니 큰 문제입니다. 찬송가는 수사, 즉 손으로 베껴 쓴 것으로 대람하고 성서는 없고 쓸 수도 없고 교회 기관이 취급하기에는 아직 희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오니 우리 중국에 있는 신자들을 위해 증송해 주시면 감사무국하겠사옵니다. 지금 북경 중국교회는 집회 중이 없고 이곳 심양시에도 불일 허가가 나온다고 함이 확실합니다. 이곳 전도사업에 성화가 절실히 필요하오니 선처해 주신 바라옵니다. 이곳 신자들도 목사님 말씀을 전파로 듣고 많은 은혜 받습니다. 목사님 분주하신데 극히 곤란한 말씀 부탁을 말씀드려 방심 못합니다. 그러나 많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기도하면서 이로 끝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중 안녕히 계시옵소서. 1979년 3월 12일 주님의 말씀을 전파로 들으며 은혜를 받고 있다던 고진영 장로는 이후 1990년 8월 14일 요양시 조광교회 낮 예배 중에 날빛보다 더 밝은 천당 찬송을 부르시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했습니다. 끝까지 신앙의 절기를 지키며 찬송 가운데 천국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한족과 중국 동포들로부터의 뜨거운 반응은 앞서 러시아에서의 반응이 그러했듯 언젠가는 저 단단히 닫힌 북한 땅에서도 반드시 복음의 메아리가 돌아올 것이라는 강력한 소망과 기대를 품게 하는 귀한 주춧돌이 됐습니다.

편지를 보낼 주소조차 숨겨야 했던 삼엄한 통제 속에서도 성경을 갈망했던 리생의 고백, 그리고 손으로 찬송가를 베꼈으며 예배를 이어가던 고진영 장로의 편지가 오늘날 우리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전파를 통해 복음의 씨앗을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며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될 그날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무리 두터운 장벽과 삼엄한 감시가 가로막을지라도 생명의 천국 복음은 반드시 모든 민족 그리고 저 북녘 땅 끝까지 전파될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가만히 숨죽여 이 방송을 듣고 있을지라도 그 마음에 심긴 복음의 씨앗이 장차 거대한 생명의 숲을 이룰 날을 기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의 김경화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초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나경희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0: 반갑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하고 반갑게 만나셨는데요.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축복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세계선교회에 담임했던 나경희 목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계 복음화시키는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극동방송으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0: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목사님 참 오랜만에 방송사를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으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또 목회자가 되셨는지 그 얘기도 극동방송 가족들하고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1: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몸이 편찮으셔서 자꾸만 아프시고 하시는데 유재 집사님이 예수 믿으면은 건강도 하고 병도 낫고 구원도 받고 천국 간다고 그러시니까 믿기 시작하셨는데 저도 할머니와 같이 믿었어요. 강주에서 미션 학교도 졸업하고 그러다가 믿지 않는 데서 혼인 들어오면은 저는 꿈에 꼭 하나님께서 나쁜 꿈을 보여주셔서
0: 네.
1: 그래서 아무리 좋아도 반대를 했더니 집에서 안 믿는 우리 식구들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를 핍박을 하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고 나이가 먹어도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장로님이 믿음도 좋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시라고 그러셨는데
0: 네.
1: 예, 그래서 우리 좋은 장로님 만나서 참 행복했고 또 성품도 좋고 인품도 좋고 그렇게 좋으신 분을 만나게 됐어요. 사업도 하나님 하게 하시고 건물도 땅을 사서 짓게 하시고 또 사업을 나라에서 보관창고 있다는 거 그것도 따서 또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어느 날 제가 허리가 뚝 소리가 나더니 아파서 아무리 약을 해도 안 되고
0: 네.
1: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침방으로 가도 안 되고 더 아파버린 거예요. 다시 이제 고생을 하고 있는데 현신의 권사님 재단에 가면은 고침받는다고 그래서 열심히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도저히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의사도 안 되고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지압받아도 안 되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은혜 받고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등을 받쳐주셔서
0: 네.
1: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기뻐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이웃에 가지고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이렇게 부었어요. 그런데 허리를 고쳐주신 하나님이 또 무릎도 고쳐질 걸 믿고 병원에 안 갔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 믿음이 이제 그때부터는 계속 금식하고 허리 나온 후로부터는 무릎이 아파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고쳐주셔서 우리 애들도 아프면 기도하면 고쳐주시고 우리 장로님이 아프시다 하면 기도하면 고쳐주시고 계속 그런 일을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부터. 그런데 가게에서도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아파 있으면 기도해드리고 기도에 소문 나가지고 그러면 다 기도해주고 또 금식하고 3일 금식, 5일 금식, 일주일 금식 최후에는 21일 금식을 두 번 했어요. 그래서 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다 보니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새사슬이 풀리며 멍해줄이 끌려주고 치료가 급속하며 응답이 빠르다. 그 말씀을 100% 붙잡고 금식하고 또

0: 환자들도 이어서 기도해 주고 사업하면서 사업은 두 번째고 그의 열정이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으로 그렇게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공장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제 크게 짓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도 맞물려서 같이 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장로님이 건축위원장인데 그분이 사표를 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움직이도 않고 돈이 없어 못 온다고 사표를 내니까 우리 장로님 보고 건축위원장 하시라고 하니까 아멘하고 순종했어요. 건축위원장을 하는데 이거 보니까 작정한 사람들이 전혀 돈을 안 내고 있어서 우리는 1,000만 원 작정해놓고 500만 원만 드리고 500만 원은 못 드렸어요. 우리도 마음이 걸려갖고 있는데 장로님이 고민하고 있어요. 늘 보면은. 그래서 내가 삼성에다가 차편 때문에 삼성생명 들고 대한생명 들었는데 그걸 한번 내가 알아볼까요? 그랬더니 당신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512만 원이 돈이
1: 네.
0: 된다고 그래요. 제가 그러면 찾았어요. 장로님 드렸어요. 그걸 이제 채서 우리는 1,000만 원다 드렸으니까 같이 협력합시다, 협력합시다, 협력합시다. 그렇게 해서 장부를 보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장로님이 하니까 다 따라서 순종해갖고 9월 달에 해하고 11월 달에 다 이제 교회를 지었어요.
1: 네.
0: 그 이제 교회를 짓고 나서 그날 저녁에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하시고 집에 오시고 가게에 우리 동생이 자기 집에 데려다 주려고 가는데 어떤 청년이 급하게 가려고 가다가 차를 받아갖고
1: 네.
0: 그래서 우리 차가 옆으로 누워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은 허리를 다쳐갖고 수술하고 그 다음날 우리 장로님이 아침에 여보, 밤에 예수님이 네 병 다 고침받았다고 그렇게 해주셨다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 연락을 했더니 목사님도 좋아하고 온 교우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오후에 되니까 점점점 호흡이 약해지더니
1: 네.
0: 나보고 이게 가까이 오래요. 이제 말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서 마귀가 칼로 이어보니까 졸지 말고 기도라고 그렇게 가르쳐주시고 그말한 말씀 하시고 운명해버리셨어요.
1: 네.
0: 아, 내가 45살에 우리 장로님 49살에 그래서 얼마나 얼마나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도 그 남자는 사고 낸 사람은 애기 하나 낳고 사글세 살고 보험도 안 들었어요.
1: 그분을 또 용서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0: 장로님이 살아서 돌아오신다면은 결코 이기겠지만은 돌아가셔서 저렇게 수천만 원 들여서 우리는 자비량도 우리가 다 오고 그 사람은 용서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그거 넣는 것보다는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준 것이 더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래서 인내가 얼마나 필요했어요. 그래서 용서를 해줬어요. 애들한테 그 이야기도 안 했어요. 내가
1: 네.
0: 용서했다 안 했다 그 이야기를 안 했어요.
1: 남편이 그렇게 어려운 사고로 천국 가시고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을 텐데 가해자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프셨겠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지 그 얘기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장로님이 가시고 나서 다시 살아오실 것 같으니까 신발을 놔두고 늘 기다리고 뭔 소리만 나면 빨리 밖에 나가보고 그렇게 해서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은사를 주신 그대로 이제 환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맹인도 낫고 하나님께서 벙어리도 낫게 해주시고 또 캐나다 가서도 그러고 미국에 가서도 못 가게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 오겠다 하고 지금까지 못 갔는데 또 이제 마무리하고 우리 부모님 모시느라고 부모님 다 천국 가셨는데 내가 이제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그래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는데 디스크 걸린 사람 또뭐 어깨 아픈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치료받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해서 그 환자들 기도해주려고 과거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서 이런 능력을 받았냐.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셔서 그런다. 아픈 것도 다 믿음으로 용서하고 참고 했더니 나에게 능력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 능력을 내가 남은 여생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환자들 앞으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려고 제가 지금 방송국에 나왔습니다.
1: 네, 사역을 하시면서 그 아픔을 다 이겨내신 우리 목사님이시네요. 오늘 FEBC 초대석 나경희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평생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따르고 하나님 믿는 것이 복이란 생각이 듭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방송 가족들 있으실 텐데요. 우리 목사님 한 말씀, 또 권면의 말씀 해주신다면요.
0: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직 그분을 믿는 그 자체가 축복이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그렇지만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종교가. 그런데 종교가 많은데 그중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다는 우리가 모시고 섬기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질병을 가난과 저주를 다 담당하게 해서 그분이 죽어주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믿으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어지니까 그런데 그분을 믿으면 구원이고 믿으면
1: 아멘.
0: 천국이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나무.

0: 여성이 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
1: 네, 좋습니다. 목사님 기도 제목과 비전 나눠주시면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겁니다.
0: 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저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부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내 전부이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인 순종을 하여 창조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역사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기도해주면 방언하고, 오래 믿었어도 방언들 못 오더라고요.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골반이 많이 아픈데 목사님한테 좀 가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해드릴 사람들이 많고, 앞으로 그런 환자들도 열심히 기도해드려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네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칭찬해 주시면 그것이 보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남은 여생 이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 네, 우리 방송 가족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 그 뜨거운 그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0: 네,
1: 좋겠습니다.
0: 아멘, 아멘.
1: 네, 지금 얼마나 건강해 보이시는지 앞으로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그 많은 사람들의 아픔,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의 사역 많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줄
0: 아멘,
1: 믿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목사님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경희 목사님 함께 하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하십시오.

0: 2009년부터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는 주일용입니다. 이게 소문이 났어요. 너무 이게 방송이 좋으니까 아버지가 지인들에게 추천을 해줘서 우리 가정으로 시작해서 우리 동네에 여섯 가정 이상이 극동방송 한국라디오를 같이 들었어요. 그 중에 마지막으로 애청자 그룹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보이브에 약간의 밀고에 가까운 걸 했어요. 대놓고 밀고 하진 않고 좀 흘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독 저의 집에 감시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때마다 라디오 기기를 뭐 숨겨둔다든지 다시 주파수를 고정해둔다든지 뭐 부숴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좀 있어서 위협과 가까이 있었죠. 일단은 극동방송이 가장 잘 들려요. 가장 잘 들리는 게 극동방송이고, 제가 워낙 어리다 보니까 부모님 중에서도 아버지가 그걸 많이 주도를 하셨고, 저는 틀려있으면 듣고. 생각해보세요. 북한에서 항상 들리는 소리는 막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막 이런 얘기만 들리다가 진짜 그 나긋나긋한 서울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게 어린 아이한테도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걸 들을 때면 거의 명절 분위기죠. 신나서. 그만큼 신나는 일이 거의 없죠.
1: 함경도 출신 탈북민 주일영 성도님의 고백입니다. 북한으로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얼음장 같은 북한 땅에 복음의 햇살을 비춥니다. 북한으로 전해지는 극동방송의 선교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은 오늘도 북한 땅에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포항극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포항극동방송은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기 위해 청취자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설문이라고 보내주세요. 잠시 후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도착한 링크를 누르시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설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을 통해 더 나은 방송 방향을 찾고 다가오는 가을 개편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고성능 무선 이어폰, 소형 라디오 등 다양한 선물을 드립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설문이라고 보내주세요. 문자로 받아보신 링크를 통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포항극동방송.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으로 더 은혜로운 포항극동방송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영한 목사입니다. 더위에 건강하세요.
0: 한 권의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재촉하지만 우리에게는 멈춰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쉼이라고 하면 몸을 쉬게 하는 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진정한 쉼은 몰두했던 일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음악에도 쉼표가 있고 그림에는 여백이 있으며 조각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또한 긴 고속도로에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게소가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쉼은 꼭 필요한 것이죠. 무더운 여름,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몸과 마음, 영혼까지 새 힘을 얻는 복된 하계 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휴가철 떠나시는 분들께 격려한 말씀 해주세요.
1: 아니, 쉬지 말고 일을 해라. 쉬지 말고 책을 봐라. 쉬지 말고 다른 박질을 해라. 없어요, 그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건 있죠.
0: 아멘.
1: 예, 기도는 쉬면 안 돼요.
0: 네.
1: 그래서 기도는 때때로 하고요. 설거지 하다가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눈은 안 감아도 되지. 눈 감고 기도하다가 교통사고가 날 테니까. 그래서 오직 쉬지 말고 하는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0: 아멘.
1: 아침에, 저녁에, 점심에,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8시간 일하는데 그중에도 한 15분 커피타임이 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오후에도 잠깐 쉬었다가 기지개를 펴고 다시 일을 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들도 열심히 열심히 기도를 하고, 좀 힘들 일할 때 쉬어가면서 냉수도 마시고 잠깐 생각을 하면서 쉬어가면서 일하는 게 더 능률이 올라갈 거예요.
0: 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한 쉼 누리시는 여름철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무더운 여름 시원한 은혜가 가득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이번에는 이제 뭐 음악이 많이 나가죠. 왜냐하면은 한여름에 수박 잘라놓고 극동방송 찬송 들으면서 수박 맛이 더 달고 감사할 거예요. 왜? 아, 내가 수박도 먹을 수 있구나. 또 이렇게 잠시 쉬어가면서 방송을 듣고 부채질을 하면서 툇마루나 그늘 밑에 앉아서 참 좋은 사람들의 찬양, 특별히 임은균 교수, 신델라, 함석헌 이러한 성악가들의 찬송을 들으면서 아, 참 하나님의 은혜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수박도 먹고 냉채도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극동방송 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0: 네, 말씀하신 세 분의 성악가들의 찬송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테너 이문규님의 음성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소프라노 신델라 빈들의 마른풀 같이, 베이스 함석헌 내가 매일 기쁘게 세곡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0: 찬양이 가득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샬롬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본 적도 없고 혹여나 사람들이 전도를 했을 때 불편할까봐 신앙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 그런 저의 모습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전도의 도구로 삼아 주시기를, 저의 모습을 통해, 저의 행실을 통해, 또 저의 기도를 통해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생겨나기를 기도합니다. 부끄럽고 연약한 저의 모습이지만은 두려움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극동방송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귀한 사연 감사드립니다.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0: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렇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것도 즐거운 것 같아요.
1: 아니, 양 아나운서 얘기 들었는지 모르지만 90이 넘은 할머니가 정부에서 준원 한 끈이 정부에서 준원 돈 20만 원 받고 엊그저께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전철역에 가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전도한대요. 그 양반 나이가 91살인가 그런데 극동방송에 헌금을 두 번이나 크게 하셨어요.
0: 그렇군요.
1: 그런데 그 할머니 시래기 통해서 주신 신발, 누가 내비리는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우리 방송국의 조 실장이 그거를 보고 자기가 신발 한 켤레를 사주고 그새 신발 신고 다니면서 전도하신대요.
0: 세상에,
1: 그러니까
0: 그렇게.
1: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도 부끄럽죠?
0: 네, 맞습니다. 더 열심히 복음
1: 전도하세요,
0: 전하겠습니다.
1: 아나운서님.
0: 알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경주중앙교회 이찬일 목사님께서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창세기 28장 본문의 말씀으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국내에 개봉된 영화 중에 윤여정 배우와 또 김고은 배우가 주연한 개춘할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이 영화를 이 자리에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남겨진 손녀딸과 할머니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그린 가족 영화입니다. 최근에 이 영화를 다시 보게 됐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 남은 한 장면이 있습니다. 개춘이라는 이 할머니의 역할을 맡은 이 윤여정 배우가 손녀 혜지와 함께 이 바다를 바라보고 이렇게 둘이 앉아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에 이런 대사를 하는데요.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온전한 내 편 하나만 있으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야. 그리고 이 할머니는 손녀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편 해줄게. 너 원하는 대로 살아. 할망이 모든 거 다 해줄게.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온전한 내 편이 되어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온전한 내 편이 있으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그 절망의 땅 광야에서 온전한 내 편을 만나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난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로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이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둘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에서는 장성에서 숙련된 사냥꾼으로 들에 나가서 사냥을 즐기는 사람이 되었고요. 야곱은 장막에 머물러 있는 것을 늘 좋아하는 조용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이 둘은 장자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 자세도 서로 크게 달랐습니다. 형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야곱은 어떻게든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냥에 나갔다가 돌아온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내밀면서 장자의 그 명분을 자신에게 팔아라 제안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너무나 배고픈 나머지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쉽게 바꾸어버리고 맙니다. 세월이 지나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지고 그 눈이 어두워지자 이제 맏아들인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불러옵니다. 그리고 너는 사냥에 나가서 내가 평소에 즐기던 별미를 만들어서 그것을 나에게 가지고 와라.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장자로서 축복하마 라고 이 에서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에서가 사냥에 나가 있는 동안 자신이 음식을 만들어서 동생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도록 아버지의 장

장막에 들여보냅니다. 결국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대신해서 장자가 받아야 할 그 축복을 동생인 야곱이 받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이 에서는 자신이 받아야 할 이 장자의 축복을 동생에게 빼앗겼다는 그 사실을 알고 마음 가운데 분노하면서 내가 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결심합니다. 어머니였던 리브가는 이 에서의 마음을 눈치채고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저 멀리 하란에 있는 동생 라반의 집으로 이 야곱을 떠나보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긴 했지만 800km가 떨어진 저 멀리 하란에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야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자신의 고향 부엘세바를 떠나서 한참을 도망가다가 해질녘쯤 이곳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곳에 야곱은 유숙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보면 그곳의 이름이 루스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발걸음을 멈춘 야곱은 광야의 맨땅에 누워서 돌 하나를 가져다가 자신의 베개로 삼고 그곳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잠을 잔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광야는 낮에는 뜨겁지만 밤에는 매서운 추위가 있는 곳입니다. 언제 맹수와 강도떼가 자신을 위협할지 모르는 곳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지금 광야의 땅바닥에서 돌 하나를 의지하여 야곱이 잠을 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유한 집에서 편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니 이제 내 인생길은 꽃길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고향을 떠나 지금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복판 그곳에 누워서 외롭고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돌 하나에 의지해서 잠이 들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피곤이 지쳐서 눈을 감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 너무나도 선명한 꿈을 꾸게 됩니다. 야곱이 꾼 꿈이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야곱은 꿈에서 땅으로부터 하늘로 닿은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그 사다리는 하늘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 사다리 위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꿈에 본 사닥다리는 인간이 땅으로부터 하늘로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려주신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야곱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모든 것을 잃고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꿈 가운데 먼저 그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신에게 닿기 위해서 고행을 하거나 무언가를 헌신하면서 점점 더 위로 올라가기를 사모하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 능력으로 무엇을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분이 계십니까?

야곱은 인생의 광야에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의 꿈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는 너의 할아버지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너의 아버지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행위나 그가 갖춘 어떤 자격이 아니라 그의 조상들과 맺은 신실한 언약으로 말미암아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야곱에게도 통일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 이곳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요 그들이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갈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손과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축복의 샘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 주셨던 복을 약속하셨는데 이와 더불어서 야곱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복이 야곱에게 있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복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요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통일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 항복판에서 빛에만 신세가 되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외로운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야곱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임마누엘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의 자리에 와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에게 주신 이 복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임마누엘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고향을 떠나서 저 멀리 하늘로 가고 있는 그 길에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시점으로부터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러 20년 동안을 그곳에서 삽니다. 여러 가지 고초를 겪고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셔서 그에게 부를 더하여 주셨고 다시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야곱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돌보신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지금 돌을 베개 삼아 누워있는 이곳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너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지키며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고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기까지 너를 붙들어주리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약속의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야곱에게 주셨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이 언약을 맺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완성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셨습니까? 바로 여기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고향 부엘세바에 있을 때 내 아버지의 집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야곱이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고백을 하는 이 순간이 바로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잠들기 전까지만 해도 그의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잠이 깨어 그의 마음이 담대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그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누구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어떤 문이로다?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여러분 어디가 하나님의 집이고 어디가 하늘의 문입니까?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 광야, 바로 루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느 특별한 지역이나 특별한 장소에 머물러 계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고향을 떠나왔을 때, 부엘세바를 떠나왔을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구나. 더 이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나는 이 광야에 버려졌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셨고 내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온전하게 고백하게 되었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야곱은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여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야레라는 단어는 경외하다, 존경하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으로 그가 온전히 경외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야곱은 그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야곱은 자신이 베고 누웠던 그 돌을 세워서 그곳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그곳을 베이트 엘, 즉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원래 이곳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루스. 루스더가 아니고 루스입니다. 이 루스라는 말은 분리되다, 나누어졌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처럼 그는 고향과 부모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어서 지금 외로이 광야에 홀로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광야의 한복판에서 눈물을 흘리며 외로워하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루스에서 모든 것이 분리된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야곱에게 지금 바뀐 것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장소가 바뀐 것도 아니고 야곱의 상황이 훨씬 더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형의 칼날을 피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저 하란 땅까지 도망가야 하는 신세입니다. 하지만 이 야곱이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더 이상 홀로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주관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0: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어주신 이 예배당만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에 그들이 마음 가운데 성령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음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무엇이 성전입니까? 바로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곳,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죠. 때로는 내 삶의 자리가 비록 광야와 같을지라도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그곳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는 베델, 영적인 예배의 장소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선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두려운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만든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흔들릴 때도 있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를 만난 것이 우리가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단절된 루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베델이 되는 곳임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운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은혜의 기둥으로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내 삶의 자리를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베델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수고하는 일터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경주중앙교회 이찬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경주중앙교회 054-742-1116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줄 강단. 줄 강단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양포교회 김진동 목사님께서 감사와 불평의 신앙생활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